잘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간편해서 가끔 애용하게 되는 밀키트 있죠. 근데 이때 늘 하게 되는 실수는 포장지를 뜯어서 호기롭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뭔가를 조리할 때쯤에 아차! 그제서야 쓰레기통 그 버린 포장지에 조리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역시나 덥고 할 일도 많고요. 그래도 이미 출근하신 분들은 뭐 형편 되실 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아침과 함께 하시면서 댁에 계시거나 또 들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여긴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네. 김미란님도 오랜만에 무한 반복할 것 같다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카리나가 있지만 그 카리나 이전에 한 2008년 그쯤으로 기억되는데요. 16, 17 나이에 네, 이 노래로 네, 굉장히 큰 이미지를 남겼죠. 카리나 파시안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예전에 조건 씨가 커버한 노래를 듣고 좋아서 원곡 찾아서 썸놈이라고 하는 거죠. 예. 주구장창 들었던 노래. 이지은님. 밀키트 조리법 쓰레기통에서 주운 다음 주울 수 있으면 다행이죠. 다섯 개씩 들어있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진즉 버려서 조리법은 인터넷으로 찾기도 합니다. 그게 있었네. 망하진 않겠다. 그죠? 하긴 뭐 요새 뭐 악기들도요. 옛날엔 매뉴얼이 거의 뭐 소설책 분량으로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찾으세요. 이러고 딸랑 종이 몇 장 들어있는 악기들도 있고. 5556님. 조리법 따위는 신경 안 쓰는 상남자. 저는 다 때려놓고 대충 익으면 먹습니다. 우리 집 남자 둘입니다. 아들이나 아빠나. 아내는 어디 가셨지? 8005번님. 그죠. 뭐 어차피 옛날엔 뭐 생라면 먹고 물 먹고 그러고 이제 좀 뛰고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자. 오늘 아침 저기 오늘은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온 지 한 1년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코너,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코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파일럿 의미로 어떤 사람 A라는 이름으로 귀한 초대, 그러니까 손님도 초대할 거예요. 두 분씩이나. 그래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너무 반가워하실 분들이고요. 특히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어떤 사람 A라는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 3, 4부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고와 함께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 카레, 코리아 트렌지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꾸며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따.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네. 아주 분위기가. 네. 시아나 스파이로라고, 이 노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OST에도 들어있습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Material Lover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누군가 신청해줬을 때의 행복. 정민정님. 아, 신청하고 싶으셨구나. 시원하네요. 흔들흔들 리듬을 맞춰봅니다. 7403님. 네. 상디는 여유를 가지자고 했는데 저는 30여 년 만에 휴가 피크철에 한번 움직여봅니다. 아이들하고 워터파크 가는 중인데 미어 터지겠죠? 고생은 각오하고 갑니다. 8406님. 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시겠어요? 예. 저도 제일 생각나는 여름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 갔던,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도 좀 매년 갈 줄 알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줄. 아, 애들 크고 한 2년 전인가 한번 베트남에 간 적은 있습니다. 예. 뭐 저 어릴 때로 치면은 자주 간 거죠. 대천 해수욕장 간 게 우리 가족 처음이자 마지막 물놀이. 그것도 비 와가지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희 집 앞 소나무에 원래 까치들이 있는데요, 지금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까치들을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까치들이 영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신경 써서 자꾸 보게 되네. 0128님.

요거 중계 방송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화이팅. 뭐 그 까마귀 한 마리인데 제가 8월 중순까지 써야 되는 호텔 숙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와서 호캉스 하고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호텔 너무 좋다. 친구도 좋고. 1235님. 그죠. 참 그 호텔만의 느낌이 있는데 전 뭐 일하러 갔던 때 말고는 네, 자꾸 뭐 날 비교해서 뭐하게. 자, 아무튼 행복한 밤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7033님이 신청하셨어요. 존 메이어입니다. New Light.

기타는 역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하신 정재윤님. 네, 기타를 좀 들으시는구만요. 지금 이 가수는 잭 사보레티, 이름으로서는 약간 이탈리안 같은데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이고요. Back Where I Belong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앞에 존 메이어의 New Light과 비슷한 바이브의 노래 두 곡이었고요. 자, 오늘 누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한 분은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에 이렇게 게스트로는 손님으로만 왔지, 물론 뭐 이 어떤 사람 A가 앞으로 어떻게 고정 코너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 캐스커, 네, 용진 씨 빼고 준호 씨가 일단 남성 게스트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옥상 달빛 얘기를 해주셨는데, 옥상 달빛을 대표해서 우리 윤주 씨가, 네, 세진 씨까지 함께 대동은 못하고 오늘 일단 파일럿이니까 준호 씨, 윤주 씨 역시 라디오 게스트계의 뭐 거의 그죠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이른 아침부터 오늘 아침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DNA와 수잔 베가가 함께했던 전설의 노래죠. 탐스 다이너 듣고, 자, 저칼로리 시사로 돌아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요즘에 TV에서 뭐

연애 프로그램, 그 실제 연애, 그쵸? 이런 프로그램 꽤 많은데 정작 현실 속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많이 다르대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이렇게 다섯 개 나라에서 한국 청년들의 연애 무관심 비율이 가장 높았대요. 절반 이상, 55%가 연애 관심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글쎄요, 가장 큰 이유는 뭐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취업, 일단 집값이 몇 년 사이에 정말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부담이 느껴져서 이런 대답들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어쩌면 그런 평범한 연애의 감정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 청년들의 현실이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선풍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한 대 마련은 했습니다. 사실 녹화 길어지고 이럴 때 그럴 땐 좀 필수품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근데 밖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는 이 선풍기 사용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뜨거운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오히려 몸에 열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선풍기도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기보다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요즘 그래서 서큘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향해서 선풍기를 틀면 이제 차가운 공기가 고르게 실내에 퍼져서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폭염 속에서는 이렇게 선풍기만 믿기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또 가능할 때는 중간에 꼭 쉬어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올 가을에 제주산 당근을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폭염에 비 소식까지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예요. 지금 제주, 경남, 전남, 남부 지역은 특히 제주가 가뭄 때문에 당근 발화율이 10% 안팎에 머물러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도 저수지까지 아예 말라버리면서 농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또 벼와 고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콩과 같은 밭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람도 농작물도 버티기 힘든 이 무더위 좀 비라도 그렇죠? 좀 와서 일단 급한 이런 농촌 지역 용수들이 좀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요. 야채 중에서 하나 드릴게요. 김밥에 당근이 빠지면 왠지 섭하죠. 당근과 함께 김밥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특히 다른 채소는 당근하고는 궁합이 별로 안 맞는데 당근에 들어있는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이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당근과는 사실 궁합이 좋지는 않대요. 주로 피클의 재료로 쓰이면서 특유의 향 때문에 저처럼 호, 저는 불호 이렇게 나뉘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를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곡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들을 거고요. 이 팀 노래잖아요. 015B 015B 015B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1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오늘 호불호 채소의 끝판왕이죠. 오이 퀴즈의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이를 어렸을 때는 진짜 못 먹었는데요. 냉채, 그러니까 식초를 만나면은 맛있고요. 또 소주 안주로는 잘 익은 아삭한 오이가, 네, 소주에 약간 그 비릿한 이런 걸 잡아줄 때 좋더라고요. 자, 유산균 세트 받을 한 분은 6652님입니다. 오이 피클 담을 때 색상 때문에 당근도 함께 넣거든요. 근데 궁합이 안 맞다니까 오 마이. 에이, 그렇다고 우리가 김밥 살 때 뭐 당근이랑 오이 같이

넣지 않겠어요 앞으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중에서 3201님, 오이를 쌈장에 콕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쌈장이 맛있는 건가? 근데 오늘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오이 나온대요. 오이가 주 메뉴는 아닌데 어떻게 아셨지? 이게 식당에서 오늘 아 오이 냉국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어제 오이 모종을 심으신 1292님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아침에 또 물 주고 오긴 했는데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라고. 근데 사이즈가 아예 하우스시네요. 야 진짜 잘 자라길 저희도 응원합니다. 아 근데 지금 같은 날씨에 이 하우스 엄청 뜨거울 텐데 수분 잘 보충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2847 이윤호 전혜정님도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네. 이번엔 네 차디의 노래 오랜만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집에서 열심히 지금 또 영업 중이실 텐데 또 많이들 이쪽으로 이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웰컴입니다. 저희가 웰컴 드링크도 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주소지 옮기신 분들 알려주시면. 자 히트곡 이현우의 꿈 92년도 드림 리믹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0: 네, 드랍 더 비트. 아까 사실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스탑 더 비트였고요. 이 노래는 앞에 드랍 더 비트로. 이현우의 꿈 92년 드림 리믹스였습니다. 휴가 갔던 분들이 한 명씩 회사로 복귀 중입니다. 7692님. 아, 오늘 진짜 최고로 안 막혔거든요. 정말 이 휴가철 초초 피크 인 것 같아요. 8월 5일이 부장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하면 예, 회사가 천국이다. 더워서 갈 데가 없어. 회사 출근이 딱 좋아. 이러시는 거 있죠. 하긴 우리 회사 시원하긴 해요. 그래도 휴가 가고 싶어요. 가실 수 있지 않나요? 네. 휴가 나오신 수녀님이신 이모님과 성당 가고 있어요. 이모가 수녀님이시면은 휴가가 나오 휴가인데도 성당에 가시면은 이호이호님 너무 더워서 나오자마자 아이스 커피 마시고 싶고 이제 여든 되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수녀복 너무 더워 보이는데 익숙하시대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시간이 한 분 소개 더 해드릴게요. 나 다음 주 수목금 휴가 냈어. 남편이 갑자기 어제 그러길래 그럼 우리 어디 가? 그랬더니 아니 나 집에서 쉬려고 이러는 거 있죠. 7647님 수목금 휴가 내셨으면 토일도 있잖아요. 이때 아니면은 못 가요. 네. 좋은 결말 있길 바라고 전입신고 하신 분 제가 2010년부터 촤디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 잠깐 클래식 프로로 옮겼다가 상디 오셨다 그래서 냉큼 왔죠요 라고 5491님 잘 오셨고요. 네, 가끔 또 뭐 촤디 목소리 그리우실 때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라디오가 강제성이 뭐 1도 없는 네. 아무튼 웰컴 드링크로 저희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면서 광고 이어드립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심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1분 36초 7초 지나고 있고요. 9111님이 어우 제 얘긴가 했어요. 제가 출근길에 항상 상디랑 차디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 오늘 상디랑 듣고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웰컴 아니죠. 이전에도 오셨다면 웰컴 드링크는 드릴게요. 남편이랑 저랑 차를 번갈아서 타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서로의 채널을 들어줄 만도 한데 우리는 죽어라 바꿉니다. 취향이 그렇다면 뭐 6551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자, 오늘 처음으로 어떤 사람 A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사랑을 주제로 네, 귀한 게스트 캐스커 준호 그리고 옥상 달빛의 윤주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2부 끝곡은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 오늘 아침에서 처음으로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본격 토크쇼 코너 어떤 사람 A가 준비되는 날이잖아요. 사랑이라 네, 낯선 단어입니다만은 아 물론 뭐 전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A도 수많은 사랑 중에서 이제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제에서 난 어떤 노래가 떠오르나 했더니 라붐2 주제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메이저로 시작했는데 후렴은 마이너 예 쿡다북스라는 처음에는 다른 히트곡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 출신의 밴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활동보다 라붐2의 주제곡인 이 Your Eyes라는 특히 중간에 프로펫5라는 신디사이저 악기로 솔로를 하는데 그래서 사랑해요 이 노래를. 그리고 노래도 뭔가 남녀간의 사랑 얘기할 때 그 뭔가 안 풀릴 때 그 서러움 이런 게 이렇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감성을 느끼는구나 중학교 때 그렇게 느꼈던 노래 쿡다북스의 Your Eyes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80년대 초반에는 영국 뮤지션들도 이런 감성으로 노래를 했었더랬습니다. 네, 쿡다북스의 Your Eyes, 라붐2 주제곡으로 사용이 됐죠. 이 노래만 들으면 세상이 느려지는 기분이에요 하신 9629님. 이게 사실 노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드럼도 있고 좀 이게 비트감이 느껴져서 그렇지 피아노로 얌전히 치면 세상 슬픈 노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가게 포스기에 스피커 설치 없이 그냥 라디오를 듣다가 스피커 하나 설치하고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이 노래가 나오네요. 오, 멋지다. 요즘에 이런 소형 스피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뭔가 네, 오늘 어떤 사람의 함께 하실 운명인 1647님. 자, 그럼 광고 듣고 오늘 처음으로 파일럿으로 준비해보는 자 캐스커 이준호 씨 그리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부는요.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꾸며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어떤 사람의 일을 위한 곡이었군요.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정해준 배역, 어떤 사람 A. 자, 대망의 첫 시간이자 아무래도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남과 여 둘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야, 진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두 분과 함께. 예, 물론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한 2주 정도 네, 휴가를 그렇다고. 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코너는 오늘 파일럿을 해보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더 모아서 네. 제가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나저나 이 이른 시간에 네. 원래 윤주 씨는 네. 몇 시에 일어나시는 스타일?
2: 저는 요즘에는 10시에는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직도 안 바뀌었군요.
2: 선배님도 아니면 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배님도 바뀌었다면 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좀 바뀐 지 꽤 됐죠.
2: 그래요?
0: 아침형으로는 됐고요. 나이가 드니까 오래 못 자겠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슬픈 얘기라서요.
0: 근데 뭐 아직 윤주 씨랑은 뭐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아직은 네네. 괜찮은데 네. 아무튼 뭐 요 최근에 보면 사당귀에서 볼 때 대표님으로서 아 네. 근데 그 옥상 달빛은 그 음악 안 해요?
2: 해요. 완전해요.
0: 완전 하시죠? 네네네.
2: 근데 사실 그 되게 티스러운 일을 하다 보니까 곡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티스러운 게 뭐죠?
2: 조금 더 이렇게 그 감성적인 것들이나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현실적으로 되어버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곡을 쓰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요즘에 잘 모르겠어서.
0: 이제 오빠 마음 알겠니?
1: 근데 저희 둘 다 T인데 지금까지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2: 아 진짜요? 두 분도 T세요?
0: 네.
2: 아,
0: 대문자입니다.
1: 아, 대문자
2: T거든요. 그건 맞긴 하다. 맞네요.
0: 그리고 큰 결심 해주신 캐스커의 준호 씨.
3: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불러주시면 아니, 와야죠 뭐.
0: 아니 근데 이 시간은 좀 사는 곳도 그렇고 윤주 씨는 그래도 연희동 쪽이니까.
2: 맞아요. 그래도 가까운데. 근데 이제 두 분도.
0: 그 일단 한강대교 타기까지가 한 40분을
2: 어떻게
3: 건너와야 되죠. 네.
0: 근데 오늘은 좀 휴가철의 한복판이라
3: 오늘 놀랍도록 빨리 와서 네. 1층 카페에 계속 있다가
0: 많이 당황스러우셨어요.
3: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유 우리 준호 씨야말로 그 한참 이제 영화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최근에 제가 한 가장 친한 관계도요, 윤주 씨.
2: 네.
0: 1년에 한두 번 보면
2: 맞아요.
0: 보는 거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준호 씨랑은 뭐 틈만 나면 어쨌든 뭐 문자를 하다 보니 근데 이번에 만나고 깜짝 놀랐거든요.
2: 왜요?
0: 한 6개월 정도 좀 소원했더니 캐스커 새 앨범이
2: 6개월 만에요?
3: 사실은 6개월 전에도 제가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몇 개 이제 막 스케치하고 있는 데모들도 드렸었고 그냥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2: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0: 지난주에
3: 지난주에 만났는데 너 언제 이걸 다 만들어? 이 중에 몇 개는 분명히 전에 들어보신 거예요.
0: 그거 기억해냈잖아. 그래서 이거 들었고.
3: 네 맞아요.
0: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아주 그 정규 앨범이더라고요. 용진 씨 노래곡도 꽉 차 있고 심지어 캐스커가 직접 이 비디오 영상 관련 작업도 직접 했더라고요.
2: 엄청 바쁘셨겠네요.
0: AI 시대를 너무 AI 시대에 발맞춰서 살고 있다라고.
3: 즐겁게 해봤습니다.
2: 와,
0: 자,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이야기라면 정말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이 남녀 두 분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고요. 아무튼
2: 할 말 없으세요 저희한테?
3: 예 끝이에요.
2: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선배님 심지어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셨대요.
3: 되게 오랜만에 지금 저희 둘이 나온 건데.
0: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근데 워낙에 MBC랑은 거의 네. 뭐.

0: 라디오 게스트로 준호 씨는 한 푸른밤
1: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코너지기로 나온 거는 거의 한 6, 7년 만이기도 해요. 동시에.
0: 야. 그럼 MBC. 아침 방송은 거의 처음이시지 않을까?
1: 저는 오후 4시 아 오후 한 6시 이전 방송에 불린 적이 없습니다. 야. 왜인지
0: 큰
1: 모르겠지만
0: 변화, 큰 변화입니다. 윤재 씨는 그래도 아무튼 그 저번에 작년에 그래도
2: 네.
0: 우리 둘레 씨하고 같이
2: 맞아요.
0: 라이브도
2: 네.
0: 둘레 씨 라이브 때문에 그때 대표님으로 오셨었고.
2: 네, 맞아요.
0: 네. 음악 얘기 좀 더 해 볼까요?
2: 아니요. 사랑 얘기. 네, 기대 잔뜩 하고 왔습니다.
0: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너무 반겨주고 계십니다. 그 뭐 사실 옥상 달빛은 두 분이서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셨고.
2: 네.
0: 네. 라디오는 지금 얼마 만에 아까 우리 저기 완벽한 하루의 순진이랑도 며칠 전에 뭐
2: 그런데
0: 그거는 레귤러는 아니었던 거예요.
2: 네네, 그냥 한 번씩 오고 저도 솜진이랑 비슷하게 지금 한 6, 7년 만인 것 같긴 한데.
0: 아, 그, 만약에 이게 고정이 되면
2: 네네네네.
0: 잘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네.
0: 자, 저도 지금 두 분과 함께 어떤 코너를 꾸며보는 거는 각각은 있었지만 함께는 처음이라 맞아요. 살짝 또 이게 잘하려다 보니까 입도 타고.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사랑 이야기 할 거고요. 미리 저희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의 게시판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의 첫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캐스커의 원더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원더풀 캐스커였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 용진 씨가 나는 성우로 활동하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1: 네, 광고 성우 일을 하고 있죠.
0: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벽히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2: 분명히 한 10번 정도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0: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1: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님이 하는 방송이니까.
0: 네. 예. 아무튼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지금 청취자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반갑다는 분들 너무 많고요. 아 반가운 이 목소리 제가 다시 듣기로도 얼마나 들었는데 달의 뒤편 늠름 반갑습니다. 아, 5022님.
1: 성시경 씨가 하던 라디오 때 코너죠.
0: 아 그랬구나.
1: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 이걸 우리가 했다는 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0: 아니에요.
1: 이제 라디오의 팬들은 정말
0: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심야 아니면 저녁 프로였다면 네. 많이들 아침으로 오셨어요.
1: 아, 그때 그거 듣던 분들이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신 거겠죠.
0: 네, 가정을 꾸리시고 오늘 아침으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1: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0: 뭐 아무튼 윤주 씨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셨고
2: 그래도는 뭐예요?
1: 그래도는 뭐예요?
2: 그래도는 뭐야 갑자기?
0: 그래도는 왜냐면 준호는
1: 저랑 비교해서 그래도인 거군요. 아, 네네.
0: 준호는 오빠인데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고
1: 그나마랑 비슷한 거군요. 네.
0: 그나마는 그럼에도, 아니지.
2: 그럼에도 너는
0: 아니 윤주 씨는 네. 뭔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시고 나서 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1: 어 그런 것 같아요.
2: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어,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네네.
0: 아유
1: 남편분은 확실히
0: 남편은 완전히 남편은.
2: 아니 그 전에도 괜찮았어요. 왜 그래요, 진짜.
0: 하긴 윤주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1: 그쵸,
0: 거가.
1: 그렇죠,
2: 그렇죠. 네.
0: 근데 아무튼 정말 놀라우리만큼.
2: 아, 네네. 네,
0: 그랬기 때문에 아니 두 분의 사랑 얘기 뭐 이제와 새삼이지만.
2: 네.
0: 아무튼 이 코너는 잊지 못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건데
2: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누가 떠오르는 사람은 있어요, 솔직히?
2: 근데 그 떠오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날 한강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0: 한강
2: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정재열 씨를 만나고 뭐 연애하고 이런 걸 치면 15년이 됐더라고요.
1: 아,
2: 제가 결혼한 지 한 12년 네, 네.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오히려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0: 좀 더 연애를 해볼 걸.
2: 근데 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연애를. 근데 그렇군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그런 감성적인 뭔가를 끌어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실패했어요.
0: 그리고 지금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좀 뜨거웠던 과거나 아련한 과거 얘기를 네네. 물어보기도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1: 그걸 용기 있게 하기 위해 이 코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맞아요.
1: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0: 네. 준호 씨는 뭐 아무튼 지금 어쨌든 혼자니까 네. 아직은.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저는.
0: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 남편이요. 생일인데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소개팅하고 싶대요. 주로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동네 분위기가 3065님.
2: 오, 좋다.
0: 예.
1: 그래도 살아 계시네요.
0: 그러니까
1: 신기하다.
2: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죽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네네네. 네.
0: 자, 요런 시간이 좀
1: 결혼 생활에 좀 판타지가 있나 봐요.
0: 그러니까. 아. 일단 본격적인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이미 선정이 돼 계신데
2: 네.
0: 시간이 조금 그래서.

짧게 옥달의 울거나 춤추거나를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늘 어떤 사람 A의 찐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대망의 어떤 사람 A 첫 번째 사연자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아무튼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던 없던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먼저 경북 포항에서 실명은 좀
6: 그렇죠.
5: 네. 이 코너의 특성상 김모 씨의 사연과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수원주가 40도를 까니 많이 하고 있는 이곳은 경북 포항입니다. 폭염이라 그런가 2014년 아주 아주 추웠던 한겨울 A를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많이 외로웠어요.
1: 아, 올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생겼네. 예수님은 왜 이런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사람 쓸쓸하게 만들고.
0: 아, 가치나야 걱정하지 마라. 이 언니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소개팅 잡아왔다. 선배가 그러는데 그 남자가 B1A4에 바로를 닮았다 카더라.
1: 진짜? B1A4 바로? 눈이 살짝 처지고 멍멍이상 바로? 대박.
2: 약간 폭탄 던지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1: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0: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나갔던 소개팅.
1: 바로란 말이지. 바로. 바로씨. 바로씨 어딨어요?
0: 그때 카페에 있던 한 남자가.
2: 저기요. 맞죠? 오늘 소개팅 나오신 분.
1: 아, 네. 안녕하세요.
0: 그런데 내 앞에 이 사람. 바로라기보다는 바르? 바리? 보로? 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개팅에서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누구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 B를 닮았다, 강동원이하고 똑 닮았다. 제일 큰일 날 케이스인 거 아시죠?
1: 뭘 잘하시는 거야?
2: 뭐지?
0: 바로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 때문에 바로라고 한 줄은 약간 알겠는데 바로보다 많이 퉁퉁했어요.
1: 상의 기질을 감안 안 둬. 이 사람이 무슨 바로야. 얼굴은 벌에 쏘인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퉁퉁해? 빨간색 니트 뭐야?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챙기는 거야?
2: 무슨 생각하세요?
1: 아, 아니에요. 빨간색 니트가 정말 예쁘네요.
2: 아, 정말요? 아니구나. 그 제일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건데.
1: 아, 맞다.
2: 제가 웜톤이라. 윤주 씨도 예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가 비오네이퍼 바로 닮았다고 하던데 약간 있네요, 약간.
2: 아, 안 그래도 그런 얘기 자주 들어서 찾아봤는데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바로보다 형이니까 바로가 절 닮은 거겠죠.
0: 저의 이런 입빠른 얘기에도 허허 웃으며 좋아하는 이 남자. 예의는 또 어찌나 바른지 대화가 너무 딱딱해서 도덕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불편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뚱바로는 자신감만큼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2: 저를 세 번만 만나면 제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0: 속으로 진짜? 과연? 생각했지만 웃었죠. 뚱바로가 별로라 일부러 연락도 늦게 하고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런 저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연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뚱바로는 잊을만 하면 그때 당시 엄청 유행하던 스마트폰 게임인 애니팡에 하트를 요청하는 톡을 날리는 겁니다. 헐.
1: 뭐야, 또 보냈어? 아니, 이 와중에 하트를 보내달라고? 아, 이 사람 속이 없는 거야? 아니, 게임 중독인 거야?
0: 그렇게 톡으로 간간이 오는 하트 요청에 기겁을 하고 있을 때쯤에, 그러니까 201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국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또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경북에도 막 메르스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할 그때였습니다. 평소 퇴근 후 보지 않던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0: 다음 뉴스입니다. 포항시내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5명. 서울 재건축총회에 참석한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지방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 뭐야, 포항에도 벌써 5명? 아, 진짜 큰일 났네.
0: 화면 속 기자는 관광업계의 타격이 크다 하면서 울릉도로 가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뭐 그런 뉴스를 브리핑을 했는데, 울릉도 가는 크루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회사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0: 하는데, 근데 그 해운 회사 과장이 바로
1: 개인 관광객도 개인 관광객인데 아무래도 지자체, 관공서, 학생단체 쪽에서 취소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뭐야? 저 사람 나랑 소개팅했던 그 똥바로? 아니 멀쩡한 양복 입었네? 과장이었어? 아니 근데 본인이 한다고 나댔을라나? 아 아닌데 또 그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닌데 옆에서 부추겼나? 아니 근데 소개팅 때도 저렇게 입고 나올 것이지.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네. 그래 목소리는 좀 좋았던 것 같아. 화면은 좀 비오네이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이거 다시 보기 언제 올라와? 또 보고 싶잖아.
0: 결국 그날 밤 다시 보기로 올라온 그 뉴스를 또 봤습니다. 캡처까지 했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오니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거들떠도 안 봤던 게 있어서 뭐 바로 연락은 못하겠고, 똥바로는 저의 이런 신경의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뒤 또 하트를 보내달라고 하트 요청이 왔길래.
3: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인터뷰하시는 거 봤어요.
1: 안녕하세요. 그걸 봤어요?
3: 아 너무 신기해서 캡처됐어요. 여기 사진.
1: 오 캡처 예쁘게 해주셨네요. 저 이거 저장해도 되죠?
3: 당연하죠.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조용해진 톡방. 침묵. 침묵. 이대로 대화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남자는 또 하트 요청을 하겠지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3: 저기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커피 한잔해요.
0: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최고로 용기를 냈던 순간 같습니다.
1: 예? 저랑요? 진짜요? 좋아요.
0: 그렇게 몹시도 추운 겨울에 만난 우리는 메르스가 창궐했던 여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첫 만남 때 그 딱딱한 남자는 어디로 가고 유머 넘치고 귀여움까지 장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귀여워 보인다는 건 그게 끝인 거 아시죠? 똥바로가 진짜 바로 보이는 매직. 나중에 들어보니
1: 어차피 망한 소개팅이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냥 편하게 했더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냐고 하던데. 그리고 하트 요청은 일부러 보냈어. 찌질한 나를 잊지 말라고. 먹혔지 뭐야.
0: 그 후 저희 1년을 사귀었고요. 2016년 12월 결혼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예쁜 딸과 함께 세 식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만약에 제가 그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메르스가 맺어준 인연. 인연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우리의 특별한 만남 같은 노래, 장연주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가 인별그램에 올려드릴게요. 이 똥바로. 똥도 아니고.
2: 아니 근데 귀여운데?
0: 내가 바로 씨랑 방송을 해봐서 알거든요.
2: 네네네.
0: 있어.
1: 얼굴이 있어요.
2: 있어요.
0: 많이 있어.
1: 많이 있어요.
0: 이걸 똥바로라고 봤던 그때의 사연자분 네. 반성하십시오.
1: 처음 봤을 때 어지간히 싫었나 보죠.
0: 그러니까 빨간색 니트 때문에

0: 근데 이 귀한 대구 MBC의 네네. 남편의 그 메르스 때문에 울릉도 가는 크루즈가 네네. 지금 특히 단체 관광객의 캔슬이 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인터뷰 중 그 백모 과장님. 야, 근데 2년 진짜 이걸 안 봤으면
1: 그러니까요.
0: 이러면은
1: 그럼 계속 그냥 하트만 달라고 했던
2: 그냥 이상한
1: 농구 맞아요.
0: 붙여지는 거죠.
1: 그니까.
0: 근데 남편이 굉장한 설계자 아닌가요?
2: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면서. 네.
1: 근데 설계자 치고는 하트만 날리는 거 별로지 않아요?
2: 그러니까 그 하트를 요청하는 톡을 계속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하려는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나.
0: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오늘의 사연자분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전제겠죠.
1: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대가 계속 하트를 보낸다 그럼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저는.
0: 진짜?
1: 네. 뭐 하는 거야?
0: 애니팡에 약간. 하트 보내는 게 뭔지 몰라서.
2: 저도.
1: 그 몇 번 받아오면은 약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0: 그러니까 그걸 하면 구걸 하는 거예요 나한테?
1: 약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2: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광고 느낌. 문자 오듯이
1: 맞아요.
2: 꾸준히 오면 저는 그냥 바로 차단해버리거든요.
1: 그니까요.
2: 그래서.
0: 야,
1: 약간의 망한 설계긴 했어요. 근데 근데 이 뉴스로 인해서 이게 사랑이 싹 튼 거죠.
0: 아 그랬구나.
1: 그때 슬퍼요.
2: 근데 이게. 제가 좀 두 가지가 의아한 게 네. 일단 처음에는 방송적으로 왜 사연 시작할 때 갑자기 변화구를 던지셨는지 그게 일단 갑자기 사투리를 왜 쓰셨는지 궁금하고
0: 아니 왜냐면 포항이라 그래서 네. 시작은 해봤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이 사투리로 가기에는
2: 이걸 한번 하면 네. 앞으로 팔도에서 올 텐데 이걸 다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0: 나는 가능하죠.
2: 제주도 어떡하시려고요?
1: 아니요 중간에 약간 그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2: 많이 흔들렸어요.
1: 서울로 가야 하나? 포항으로 가야 하나?
0: 제주 진짜 어렵고 제가 전국구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는데
2: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성공한 사연, 그러니까 결혼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전 남편, 남편을 만났는가, 이잖아요.
1: 네.
2: 남편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 아.
0: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연이 난 좀 더 그래서 망한 사연이 올 줄 알았거든요.
2: 네.
1: 그걸 바라셨죠.
0: 네.
2: 그게 재밌잖아요.
0: 제작진한테 지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살고 계신 분은 네. 한 개도 재미없잖아.
1: 아니 뭐 축하할 수 있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 축하 사연이지.
1: 아니 꼬이셨네 이게. 진짜 선배님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왜냐면 어떤 방송을 봐도 다 안 된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축하도 좀 해줘야죠.
0: 야 이렇게 그 이런 시각이 그치. 필요해. 역시.
2: 이런 밝은 분들이 그 옥달 음악이 그래도 밝고
1: 축하해 주자고요 우리 좀.
0: 야 근데 남편분 진짜 멀쩡하다. 뭐가 뚱바로야.
1: 멀쩡하다가 멀쩡하다. 뭐예요? 멋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원래?
0: 멋있고 야 왠지 그런 그 저 해운 회사 저기 이제는 직급도 많이 올라가셨죠?
2: 더 많이 올랐겠죠. 10년 전이니까.
1: 네. 맞아요.
2: 그러면 사연자분은 그 똑같은 남자의 양복 입은 모습에 뭔가 관점이 달라지신 건지 아니면 해운에다 과장이라는 어떤 명예에
1: 뉴스에 나와서
2: 그거 돌아가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그렇죠. 근데 이분 멋있다.
2: 예. 근데 딱 보면부터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아니에요?
1: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2: 보는 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0: 백 과장님이 일단 그 소개팅 첫날 평소에 자기보다 더 뽐내지 않고 오히려 더 수수하게 나갔다라는 게 이분 뭔가 상남자 자신의 자신감을 충분히 느끼고
2: 자기가 제일 아끼는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1: 그러기에는 너무 귀여운 빨간 옷이야.
2: 퍼스널 컬러 웜톤이래잖아요.
0: 근데 그게 아무튼 이 아내분께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보기에 좀 아니었다라는 얘기니까. 네. 아무튼 세 분의 연기력 미쳤나요? 라고 1054님 저희가 은근히 바라던 그런 반응이기도 한데
1: 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2: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변화구가 날라올 줄
1: 그러니까.
2: 모르고
0: 고정 갑시다. 너무 재밌어요. 3843님 고정이 되더라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달 말 정도
1: 네네네
0: 아, 제가 또 중간에 한 2주 자리를 비워야 돼서 아무튼 직장 동료가 소개팅 시켜줬는데 유지태를 닮았다는 거예요. 키만 유지태더라고요.
1: 이것도 귀합니다.
2: 그러네요. 이것도 귀하네요.
1: 귀해요.
0: 유지태 씨가 거의 1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러고 보니까 빨간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0: 웜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소개해준 분이 바로를 닮았다라는
1: 맞아,
0: 얘기를
1: 그 얘기만
0: 한
1: 안
0: 게
1: 그
0: 그러니까. 얘기만 안 했어도
2: 이게 소개팅
1: 근데 상이 기집애
0: 처음부터 사랑에 빠질 수 있었어.
1: 맞아 근데 맞아 맞아.
2: 항상 우리는 왜 얘기를 할 때 누구 닮았다 네. 막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1: 그게 살짝 직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약간 무례할 수 있는데.
2: 근데 그러면 너무 기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뭐 그냥 특징적인 부분 약간 눈 크고 약간 머리는 좀
1: 아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닮았는데 비슷한 사람 얘기해봐.
2: 결국엔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구나.
1: 아 이렇게 그렇죠. 눈 이렇게 슬프시다 계속.
0: 눈 크면 강동원일 수도 있지만 텔레토비일 수도 있거든요.
2: 내 말이 이게 너무 이게 포괄적인 저는 20대 전부를 보낸 인연이 에픽하이의 투컷님을 닮았고요. 친구들은 명계남 배우님입니다.
0: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미묘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2: 야, 이 차이가 이 갭이 어마어마한 갭인데.
0: 근데 그 미묘하게 그 같이 흐르는 결이 있어요.
2: 그쵸. 투컷과 명계남. 이러니까
0: 이게 생각도 못했다 진짜.
2: 누구 닮았다는 얘기 할 때는 주로 좋은 쪽으로 또 하다 보니까
1: 아, 그쵸, 그쵸.
2: 눈높이를 올려놓을 대로 올려놓고 대학 시절 때 좋아했던 오빠가 곽부성을 닮았으면 이건 뭐 모델이지.
1: 와.
2: 근데 곽부성이 스크린에 나올 땐 괜찮잖아요. 현실에 있으니까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그냥 자격지심에 차단했습니다.
0: 진짜 곽부성 닮았나 보다. 진짜 잘생겼나 보다.
1: 이게 너무 잘생겨서 차단할 정도면은
2: 8585님이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가 감당해낼 외모가 아니었나 봐요.
1: 진짜 곽부성 닮았으면은 진짜 진하게 멋지게 생긴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이건 좋은데?
0: 제가 영화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배우분들하고 볼 일이 있으면 늘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그러다 그대로 절대 사진을 안 찍어요.
2: 왜?
0: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과 배우 사이에 되게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2: 사람과 배우?
0: 네. 그러니까 굳이 같이 안 찍어도 합성해도 그냥 비슷한 느낌이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배우분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2: 근데 그걸 맞아, 2년이나 맞아. 찍다가 그걸 갑자기 느낀 거예요?
0: 뭔가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찍었는데 집에 다음날 집에서 볼 때마다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현실에 있으면 진짜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2: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뭐 외모 좀 되는 네. 가수들도 네. 배우들이랑 있으면 그 아우라가 좀 달라요.
1: 좀 그림체가 달라요.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0: 그림체
1: 맞아요.
0: 그림체가 달라요.
2: 맞아. 마지막으로 2369님은 친구가 이병헌 닮은 사람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랬더니 나갔더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컨트리 꼬꼬의 신정환 씨.
0: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2: 나도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때 1초 컷으로 이병헌 씨 참 닮은 것도 같았고요. 그러니까 뭐 1초 컷 뭐 이런 거 유행했었죠.
0: 네. 네. 대실망하고 맘 놓고 술 마시다가 급 친해져서 남편이 됐답니다.
2: 아 진짜? 그래서?
0: 네. 여러분 술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니까.
2: 그렇죠. 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네.
1: 아 그래서 행복하니까 지금 문자 하셨겠죠.
2: 당연하죠. 네. 아니 오늘 뭐 여러분이 기대하신 방향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 선배님이 제일 실망하신 것 같은데
2: 너무 좋아하는 이 후배분들과 함께 이렇게 앞으로 매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시간이었고요. 잠깐 노래를 들을 시간이 좀 그래서 일단 광고 듣고 마무리할게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자, 뭐 첫 시간이라 네. 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재밌으면 장땡이지 뭐. 근데 사연자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5: 우와. 와.
4: 너무 감사합니다. 1239님. 저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6: 아, 좀.
4: 아, 마지막이니까 포항이 되잖아. 네. 사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사연 듣고 나서 남편 하는 말이 나는 노래 신청하면 안 되냐면서 잘못된 만남을 신청하셨어요.
6: 이거 남편분 관점의 사연도 한번 받아봐야 돼요.
4: 그러니까.
5: 그렇네요.
4: 아, 아무튼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은 방송에서는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어떤 사람에 의해 사연을 보내주실 때도 저희가 익명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네네네. 좀 이게 안타까운 사연도 올라올 것 같아요.
5: 안타까운 네.
6: 참여자분들의 용기가 필요한 그쵸, 부분이니까. 그쵸.
4: 네. 자, 아무튼 두 분 너무 반가웠고요.
5: 네.
4: 앞으로 또 이런 시간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이 됩니다.
5: 오, 다행이다. 네,
4: 너무 감사하고요.
5: 사투리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4: 아니, 저는 지역에 따라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5: 기대하겠습니다.
4: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백 과장님의 신청곡 잘못된 만남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주말권으로 가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포졸 의상을 껴입고 땡볕 아래 서 있는 힘든 아르바이트도 나서서 했습니다. 솔직히 덥고 힘들었죠. 그런데 내가 언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이라면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면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구조를 바꾸면 아무리 힘든 일터도 소중한 배움터가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오늘도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시원한 그늘이 있길,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에어컨 바람이 있길, 살랑살랑거리는 이 리듬에 맞춰 내 목덜미 사이로 또는 내 겨드랑이 사이로 그 리듬과 함께 찬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와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폭염경보, 뭐 폭염주의보, 열대야 뭐 주의보, 온통 요즘은 주의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날씨 아닙니까? 최성아 씨가 바로 그냥 찬물을 틀면은 미온수가 나오는 요즘 매일매일이 레전드네요. 오늘도 잘 버텨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결정하셔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만큼은 이 방송에 그냥 훅 빠져, 여기서 전해드리는 음악에 빠져, 제가 드리는 뭐 그냥 소소한 한 말씀에 빠져 지내다가 보면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더위가 어떻게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확 지나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나누실 얘기 또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샵 8000번으로 신청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우물정 8000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금. 미니 메시지는 무료로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0: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드릴게요.
1: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0: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TSL 원스 외용에 우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핑거링이 아주 장난 아니죠. 참 수준 높은 기타 연주 들려준 자이로. 자이로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기타리스트 안중재의 연주 Sad Sunset. 뭐 슬픈 석양 뭐 이런 제목인데 뭐 리듬으로 봤을 때는 슬프지 않고 아주 낭만적 판타지 선셋인데 뭐 슬픈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연주곡 감상을 하셨고요. 아, 언제부터 이렇게 더웠을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이 정도로 더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참 날씨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큽니다. 옛날에 그 정약용 선생이 더위를 피하는 법 그걸 발표했었는데 예전에 소소팔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더위를 지우는 8가지의 방법 뭐 이런 거죠. 8가지의 피서법 소소팔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더위를 피하자 뭐 이런 지침 같은 거였는데 재밌는 게 솔밭에서 활 쏘기. 솔밭에 가서 활 쏘기. 그게 더위를 피하는 법이에요. 뭐 또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네 타기. 와. 넓은 정자에서 투호 놀이. 또 대나무 돗자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가에서 연꽃 구경하기. 야, 진짜 낭만적이다.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시 읽기, 그리고 마지막 8가지는 달밤에 개울물에 발 씻기. 벌써 그냥 낭만적인 피서법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그랬군요. 이걸 2026년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솔밭에서 그 활 쏘기 하려면 솔밭까지 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쪄 죽을 것 같고 또 넓은 정자에서 투호놀이 하려면 그 뭐 넓은 정자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리고 한복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야 그 피서하고 잘 어울리.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이 100년, 200년 전. 오늘 날씨에 비하면은 조선시대 더위는 그 더위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각자의 더위는 각자 알아서 다스린다. 예, 견뎌낸다. 오늘 이 더위도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와 함께 하다 보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예, 잊을 수 있다. 예. 대나무 돗자리 깔고 바둑 두기.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야 그거 괜찮을까? 너무 시원하겠다. 그거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음악을 좀 전해드리면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까 고민하다가 고른 곡이 한두 곡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떨까요? Radiohead의 High and Dry.

너무나 낭만적인 기타 연주에 걸걸한 목소리에 투박하지만 너무나 정겨운 최백호 씨의 음성을 함께했던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방랑자를 함께하셨습니다. 아, 낭만적이다. 다. 그렇죠? 최백호 선배님 데뷔 50주년 되셨어요. 얼마 전에 박수라는 그 새 노래 발표하셨는데 그 노래는 조만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1시 25분 조금 넘어선 시간. 조르즈 무스타키의 또 그냥 가슴을 후벼파는 아주 멋지고 낭만적인 노래. 라 솔리튜드, 나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나는 여행을 가면 거기 그 현지 음식을 잘 먹는 편이다. 입에 맞든 안 맞든 현지 음식을 먹는 거 그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뉴욕 공연 갔을 때 그날은 왜 그랬는지 매니저하고 둘이 한식을 배달 어플로 주문해서 이제 호텔 방에서 먹은 적이 있다. 각자 먹을 메뉴 하나씩 고르고 뭐 반찬으로 좀 나눠 먹게 잡채 하나 추가 완료. 잠시 후 숙소로 도착한 배달 음식의 양은, 와 이게 2인분이 맞나? 그냥 한두 젓가락 맛이나 보려고 주문한 잡채가 세상에 거의 뭐 잔치를 해도 될 만큼 양이 엄청났다. 아 그래, 여기 미국이지. 음식의 양이 한국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걸 잊고 있었어. 뭐 그렇다고 식당에 전화해서 뭔 놈의 잡채를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항의할 필요도 없고, 아 괜히 시켰네, 다 먹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네, 뭐 이렇게 마음에 남겨둘 필요도 없다. 그냥 추억이 하나 생긴 것 뿐이다. 그날 이후로 매니저랑 나는 잡채를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린다. 야, 잡채는 뉴욕이지. 뉴욕하면 잡채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난 잡채가 더 생각이 난다.

낚시를 하러 가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까지도 낚시에 포함이 되고, 또 연애할 때는 즐거운 만큼 괴로움도 각오해야 하듯이 생각보다 더 답답한 교통 상황, 또 유명세에 비해서 별로 맛이 없는 식당들,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가족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까지 전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까지 전부 여름 휴가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지독한 더위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2026년 여름이 완성된다.

When I'm 64,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내가 64살이 됐을 때, 그때 64살이 되어도 나에게 발렌타인 초콜릿을 줄 수 있나요? 내가 늙어서 머리가 다 빠져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이 가사를 썼습니다만은 80대가 되도록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고 있는 폴 매카트니. 예. 훌쩍 64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젊음을 과시하고 전 세계 투어 공연을 하고 다니시는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우리 큰 형님,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 형님입니다.

제가 그 뉴욕 공연 작년이, 아 작년이구나. 난 몇 년 전인 줄 알았는데 불과 작년에 공연을 했네요. 그 미국에서 제가 느낀 것은 공연이 어땠었는지, 얼마나 많은 관객이 왔고 어느 정도 감동스러웠는지가 별로 기억이 나질 않고 너무 비싸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세상에 뉴욕 물가는 너무 살인적이다. 뭐 이런 걸 아주 체험하고 왔어요. 그 매니저하고 둘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공연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뭐 외식 전부 뭐 매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삼시세끼를. 근데 어느 날은 그냥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그 햄버거 그 다음에 콜라 그리고 이 샐러드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 시키고 그래서 두 명이 이제 함께 그렇게 각자 시켜서 먹었는데 한 50몇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환상했더니 7만 원이야. 그래서 야 내가 삼시세끼 한국 가서 밥 먹고 다시 왔으면 좋겠다. 맨날 끼니 때마다 한국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뭐 백반 하나 시키면 한 만 원 조금 넘는데 그냥 완전히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만큼 참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나가보니까 느껴지게 되더군요. 갑자기 침이 잡채 생각하니까 또 침이 그 꼴깡 넘어옵니다. 뉴욕 하면 순두부찌개 아닙니까? 가족여행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임혜영 씨. 순두부찌개 어딘 줄 알아요? 거기가 37 아니 몇더라? 거기 27번가인가? 뭐. 거기 아주 유명한 순두부찌개 집 있죠. 그래요. 언제나 또 뉴욕 한번 가볼까? 가만 있어봐. 뭘 해야 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신청곡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쭉쭉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하고요. 셀린 디온이 아주 그 목소리가 맑았던 시절 뭐 젊었던 시절 그리고 건강했던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었죠. That's the way it is.

쉬운 길은 없을 거야. 세상에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은 큰 걸 얻지도 못하지. 너무 쉽게 가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사랑은 믿는 사람들에게 올 테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That's the way it is. 셀린 디온의 노래 들으셨고요. 자, 오늘 8월 5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지금부터 몇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시원하니까 이 노래 신청하셨구나. 이자명 씨. 그냥 시원하게 김범수 박정현의 하얀 겨울 듣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 노래 그러면 시작할까요?

오전에 수영장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육아휴직 중이라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여름이 너무 좋아요. 9820님의 신청곡은 라라랜드 예, Another Day of Sun입니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아저씨, 오늘 울산은 30도밖에 안 되네요. 그동안 36도, 7도, 뭐 8도, 9도까지 오르다가 30도라니 시원해요. 예, 장숙현 씨. 차, 벌써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 적응, 적응의 동물입니다. 6465님 리조의 주스 신청하셨어요. 엄마 모시고 백화점으로 피서 가신다는. 피서 백화점 최고죠. 네.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리조의 주스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되겠네. 예.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잘 적응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0030번님의 사연입니다. 분리수거할 때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 얘기인가요? 분리수거할 때 왔다 갔다 안 하려고 어떻게든 이고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나온다. 제가 또 청소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흘리고 터지면은 답도 없어요. 그렇다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초파리, 냄새, 후회합니다. 자, 여름방학 숙제는 미뤄도 여름 분리수거는 바로 즉시 외쳐보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예, 수상하게 너무 더운 수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그래요. 분리수거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예,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듣고 오셨고요. 아, 오늘 분리수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열어봤는데, 그렇죠. 분리수거할 때 특징은 왔다 갔다.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싫으니까 진짜 한 열 손가락 그 안에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예, 엘리베이터 타면은 1층 되면 잠시만요 하나 내리고 잠시만요 하나 내리고 요거 하다가 이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예, 오프닝을 들으시고는 우리 8022번님 전 그래서 분리수거용 바퀴 달린 끌차를 샀습니다. 나에게 왕복이란 없다. 한 방에 끝. 예, 저도 끌차가 있습니다. 예, 저 끌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또 예, 일단 택배 상자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뜯어요. 예, 테이프는 테이프 다 따로 버리고 예, 이걸 이미 깐 순간부터 접어놔야 돼요. 예, 까는 순간부터 하나씩 접어놓고 물건은 안에다가 넣고 바깥에서 다 해놓으면은 사실 그냥 버리는 날 딱딱 요일에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그게 또 있어요. 제가 또 쓰는 게 또 있어요. 예. 있어가지고 초파리가 집에 없어요. 여러분들 소파리가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이게 시리즈 1인가? 예, 1 때부터 일단은 예, 살림하는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약간 건조기 같은 그런 느낌. 예, 너 삶의 질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느낌. 예, 그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 예, 음식물은 괜찮다. 025번님 분리수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 진짜 요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귀찮아요. 하루만 묵혀도 냄시 냄시 냄냄시 컴온 이러고

냄새 냄새 예스 예 예스부터 가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냄새 냄새 냄새 맴맴맴 커먼 아닙니다 선생님. 아 일단은 아 음식물 쓰레기를 만약에 하루만 묵혔다 하는 거는 냉동실에다 두는 게 나아요. 예. 냉동실에

0: 그다음에 얼린 거 그대로 해놓으면 편합니다. 예. 한참 이제 지금 생활의 꿀팁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민숙 씨가 이승철님 언제 나오시나요? 라고 SNS 보시면 알거든요. 예예. 예. 이제는 이제 입이 쉬고 와. 입이 쉬고 와. 예. 1시 10분경 예 이쯤에 이제 나오신다라는 거 오늘 3, 4부 우리 박민경 씨처럼 예,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라이브 오네요. 예, 데뷔 40주년에 빛나는 가수입니다. 40주년이에요 여러분들. 이승철 씨 그리고 우리 가왕 이승철 씨가 직접 스카우트한 보컬 천재죠. 이산 우리 이승철 씨와 이산 씨 두 분과 함께하니까요. 1시 10분경에 예, 들어오시면은 딱 깔끔하게 볼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박돌이.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아, 또 날은 덥지만 이분들 시원시원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시원하게 한번 소개해볼게요. 오르자. 정화의 이만곡 1, 2번 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야.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영월군농업기술센터.
1: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2: 우뚜기 카레,
1: 백조싱크,
0: 유성물성교역,
2: 에어비앤비,
1: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범국민 눈치 코치 프로젝트 정의에 있다 없다.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전력 과부하가 일어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제 우리 아파트도 잠시 이제 정전이 됐었는데 덕분에 정말 엘리베이터에 정말 소중함을 피눈물 나게 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정오의 희망곡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예, 저 약간은 확신을 합니다. 꺼드럭 한 장 되면은

일단은 그또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 시간 정도 되면은 일단 식사 시간이거나 또 그러기 때문에 한 14분 정도? 예, 봅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좀 그렇다. 예, 우리 1544번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도 괜찮나요? 라고. 아니요. 엘리베이터 앞. 예, 아주 그, 오르고 내리는 이 버튼, 예, 요거 앞에 계셔야 저희가 인증샷이 오케이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6454번님, 집에 있다가 나가서 찍는 것도 인정이죠? 아니에요. 예, 이건 티가 나요. 예. 바지나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안에 발가락, 선명한 발가락 10개, 보이면은, 예, 다락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2888번님, 또 까다롭게 한다. 아니, 대체 어디가 까다로운 거야? 내가 다른 라디오를 들어봤거든요? 다른 라디오는 이렇게 말도 안 해줘. 이걸 사연 소개도 안 해줘요, 선생님. 맞잖아요. 예, 선생님, 맞잖아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다 소개는 합니다. 예, 하지만 급하게 나가거나 이것보다는 지금 뭐 택배업, 예,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외근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식사, 예, 점심시간인 분들, 엘리베이터 앞이 타시는 분들, 인증샷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포즈 없애죠, 뭐. 예, 엄지, 뭐 이런 것도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진 안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엘리베이터 앞, 예. 앞에 있는 거, 예, 그냥 인증샷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로 엘리베이터 앞을, 예, 또 지키고 계시는지 사연 함께 보내주시고요. 소개만 돼도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맞췄다 하면요. 추첨을 통해서 속옷 세트까지 드립니다. 저는 가감하게 14명, 예, 14명 정도. 그래서 없다라고, 예. 장담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런 거는 좀 제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지금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인증샷 보내주실 분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인증샷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예,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정의에 있다 없다. 예, 오늘 주제 지금 정원이만국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요 주제에 맞게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예, 요 노래 또 듣고 오셨고, 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또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또 몇 분 정도 되실지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주미경 씨 없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귀찮아서 없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딱 14명 정도 선생님들께서 예 인증샷을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정도님, 있다. 정의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또 제 생각보다 더 과대평가를 해줘가지고. 일단 땡큐. 예, 정도님 화이팅. 그리고 4141번님, 헬스장 고장난 엘베압 인증이요. 1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아 덤벨. 예. 고장났구나. 미친다. 예, 제가 어제 우리 집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무릎이 너무 찌릿찌릿하게 약간 찌르는 고통이 있죠. 그냥 우레우레 하면은 괜찮은데 찌르는 고통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바닥개처럼 예, 옆으로 걸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엘리베이터 만드신 분 진짜 큰 상 한번 줘야 돼요. 예. 4468번님. 성남 물빛정원 뮤지컬 엘베 청소합니다. 처음 들어본 라디오에 꾸벅 인사드려요. 자주 올게요. 라고. 선생님! 예. 또 지하 1층. 예. 또 거기에 있다. 예. 우리 선생님, 화이팅! 이게 진짜 그 엘베 청소, 이 건물 청소가, 진짜 힘듭니다. 예. 진짜 힘듭니다. 우리 선생님, 4468 선생님. 일단은 인증샷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 드릴 테니까 커피 그리고 수분 보충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목 아대 있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괜찮아 하는데 이게 데미지가 한 3, 4일 정도 지금 뒤에 이제 약간 가면 갈수록 그 진짜 손목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잘 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296번님. 와 통했다.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한 발 내밀고 인증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네 선생님. 운동하고 지금 올라오시나? 예, 좀 누가 봐도 딱 한 바퀴 걸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아시죠?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 러닝이라든지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운동은 조금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괜찮은데 시원한 물로 한번 등목 싹 하시고. 예, 요거 핸드드립 커피 또 드리니까 시원하게 한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9876번님 음식 배달합니다. 26층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인증합니다. 엘리베이터 아니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우와 선생님 옆태가 너무 예쁜데요. 예, 그러네. 근데 진짜 요즘에 엘리베이터 안이 시원해요. 예, 그래서 막 그 왜 찜통 더위에 후다닥닥닥닥 들어갔는데 건물도 약간 안 시원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탁 타자마자 시원하면은 이게 너무 행복하죠. 예,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4073번님 시장 보고 들어가면서 집

엘베 앞에서 들었는데 저 지금 엘베 앞이에요, 신디라고 지금 장 보고 오신다고. 아, 이거 지하 주차장 차 타고 가셨나 봐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좀 걸으면 힘들다. 예, 그리고 4183번님, 신디 너무 더워서 백화점으로 피서 왔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되나요?라고 하시면서 아, 저 앞에 있어요. 예. 아, 사모기? 여기 혹시 여의도 가셨나요? 예, 여의도인가?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백화점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예, 백화점이랑 은행이랑 이런 데가 아, 예, 오리지널 시원했던 데 있잖아요. 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은행. 요거는 저희 옛날 때부터 시원하지 않았나요? 예, 이건 국룰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예, 장좀 많이 보고 그래 보자. 예, 말씀드리고요. 아, 7657번님,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에 약 타러 다녀왔어요라고. 아, 또 어디가 또 아프실까, 선생님. 예. 요즘에 막그 냉방병 플러스 열사병, 감기, 비염 여러 가지로 이제 질병이 좀 오니까 비타민 C 이런 거잘 챙겨 드시고 진짜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총 7분께 제가 또 핸드드립 커피를 보내 드렸고요. 좀 애매한데 제가 14분이라고 그랬는데. 예.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 총 72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없다! 역시 선생님, 제가 오랜만에, 예, 제 꺼드럭 한번 되면서 거의 제가 장담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담이 처음으로 맞았다. 예. 아, 우리 0544번님, 역시 더워서 안 나가서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외출 자제력이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울 때는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아, 예, 그 바깥 외출. 정말 부득이한 건 당연히 나가셔야 되는데, 바깥 외출은 조금 위험하다. 예, 말씀드리고, 5110번님, 계단 인증샷으로 다음에 한번 해봐요. 나 요즘 계단 운동 중이잖아요. 라고. 아, 제가 정확하게 한 15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덥습니다. 선생님. 예, 그 갑자기 떨어지는 당 조심하시고 소금 캔디라고 요즘에 팔거든요, 진짜로. 그거 꼭 하나씩 쟁여놔가지고 하나씩 드시고, 그리고 정말 물, 예, 물을 한 번에 1리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잔잔마리로 한 잔, 두 잔, 한 잔, 두잔 이렇게 꼭 드시기 바라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없다. 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박병빈, 그리고 아 박병민, 조은영, 20341168-0905. 이거 다섯 분들께 저희가 속옷 세트 보내드리고요. 저희 1부 끝곡은 카라의 스텝. 이 노래 듣고 신형 나이트로 스텝 밟을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보리 피플 한 주에 그분 항상 무슨 요일 수요일 멈추고 뽑아낸 우리의 바디에서 스트레칭 짝짝 해주시길 바랄게요. 컴온 토요일이여 빨리 와라. Let's go. 자, 여러분들의 텐션 안마기 신영라이트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BGM은요 테크노 여전사 2기. 예, 여러분들 문자 말고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최정연의 편지 갈게요. Come on. 자, 이제 서서히 일어나세요.

땡큐. 예. 아, 저 오랜만이에요. 예. 아, 우리 0770번님, 나의 첫사랑 최정한 누님, 도로당, 도로당, 도로도로도로당. 예, 그렇죠. 예. 아, 편지가 제가 생각하는 최정한 언니의 가장, 예, 좋은 곡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몇몇 분들은 또 테스 덕후가 또 있어요. 테스 덕후가 있고요. 우리 1920번님, 애 둘 다 내보내고 흔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가 재미가 없는 참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삽니다. 저 언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해도 되나요? 예, 아는 척 하세요.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되게, 어머, 신디!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DJ 따라간다고 우리 선생님들도 대면에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예, 지나갔는데, 저 정희 들어요. 예? 저 정희 들어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냥 저 정희예요. 그러면, 아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또 약간의, 예, 저도 대면에 조금 약한, 예, 연예인이지만, 그래도, 예. 제가 끌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러다가 어이구 우리 선생님 예 식사하셨어요?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까지 또 우리 패밀리잖아요.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노래 바로 갈게요. 코요태의 순정 앞으로 끌어봤어요. Let's go 많이 타자. It's disco time baby.

아, 땡큐 땡큐. 아, 시원하다. 예,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우리 6500번님. 아이고, 이번 주말에 썸녀하고 노래방 갈 건데 이 노래 순정 불러도 될까요? 너무 신나는데 라고. 안 돼 안 돼. 예, 이거 좀 자제해요. 이건 안 되고. 아, 그렇다고 약간 너무 약간 느끼한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하면 안 되고 약간 좀 심플한 노래. 예, 조금 약간 그 라이트한 노래 있잖아요. 예, 순정은 조금 더 저기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 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그리고 회식 갈 때 순정, 예,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래 저 요즘에 그 도경수의 팝콘 있어요. 팝콘이란 노래. 그거 좀 외워봐요. 예, 그거 조금 약간 라이트하고 괜찮아. 라이트하고 괜찮아. 예. 어, 우리 355번님. 오, 팝콘. 정의 기준 신곡을 추천해서. 라고. 신곡 많이 알아요. 예. 211번님. 아, 박재범의 좋아 추천할 줄. 약간 R&B 더 넣어야 되니까 그거 어색하게 R&B 좋아 이거 하면 이제 더 탈락이에요. 더 탈락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구혜영 씨 국민 체조처럼 점심 먹고 12시 반부터 신형나이트를 소화시키는 게 제 루틴이에요. 컴온 이라고 땡큐. 아, 땡큐. 예, 땡큐 베리 감사 말씀 보내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예, 문자가 왔어요. 어머. 6095번님 신디 비트감별 N번째 도전이에요. 이번엔 내가 된다. 박지윤의 숨은 명곡이죠. 브로큰으로 여름 날려버려! 이라고. N번째 정도면 이제 셀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게 단문이거든요. 단문 지금 50원씩 계속 거의 한 5만원 쓰신 것 같은데, 선생님. 오케이. 일단 비트감별 오케이가 되면요. 비트 또 명예의 전당.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또 감투가 하나 있죠. 어, 여기에 바로 셀리스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떡볶이 세트. 떡볶이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묵, 순대, 그리고 김말이 막 등등 난리가 난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N번째 도전. 과연 박지윤의 숨은 명곡 브로큰은 성공할지 또 마음이 브로큰 될지. 어, 비트감별 한번 가볼게요. 컴온! 좋다. 나 이런 사이렌 너무 좋아. 어? 믹스 좋다. 갑자기 난데없이 나오는 이런 거. 아, 소스 너무 좋긴 한데. 아하, 지금 약간. 간다. 자, 다음 곡 가볼게요. 하나. 탈락. 탈락. 탈락이에요. 예. 아, 나 지금 사이렌부터 너무 꼭, 진짜 꼭 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나 이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뒤에 두두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어머나 처음 오리지널 버전 두두두다우 두두다우 두두다우 두두 약간 이런 약간 그렇다. 예, 지금 N번째 플러스 원 되셨고요. 브로큰 됐다. 예, 미안해요. 예, 그리고 우리 김광호님 어, 비감 떡볶이 세트 내 거 김현정 진실과 테크닉 어, 잠깐만요. 어, 그러네. 진실과 테크닉, 나 이거 모르는 노래인데? 어, 우리 김강원님께서, 예, 하나 밀어주셨어요. 오케이. 우리 또 롱다리 미녀 가수는 또 제가 웬만하면 또 믿죠. 우리 현정 언니의 어, 진실과 테크닉 한번 가볼게요. 컴온. 느낌 좋다. 이거 90년대 유로. 역시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이 부릅니다. 진실과 테크닉.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0: 생각이에요. 예. 어쩐지 너무 저기 롱다리 미녀가서 언니가 좀 깜찍하게 가면은 예, 약간 좀 탈락의 쓴맛이 좀 있거든요. 이정현 씨. 아 불안하다. 그렇죠. 느낌이 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1545번님. 약간 NRG 느낌이 있어서 아, 뭐 좀 상큼했다. 상큼은 했는데 예. 꿈이라면 좋겠어. 약간 여기 처진다.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듀크의 스테리안 갈게요. 요런 하트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 괜찮아요. 하트 비트. 박자 이렇게 빨리 치고 가잖아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1: 똥치 똥치 똥치 똥치 똥치 봐봐 다음 박자 바로 가잖아.

자, 여러분들 벽을 짚고 벽은 거울을 잡고 도리도리 살짝

오케이 땡큐. 요 느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가 악관, 굴관, 샴푸, 리버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정현 씨, 점층법 비트를 좋아하는 신디. 초반부터 치지 못할 거면 점점 세져야 합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예, 일단은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나이트, 예, 우리 이 박사님으로 저희가 한번 모실게요. 우리 6538번님, 더운 날 신영나이트와 함께라면 너무 즐거워요. 퇴근하고 마라탕 때리러 갑니다. 아, 너무 좋겠다. 저는 지금 마라탕이 문제가 아니라 좀 퇴근이 너무 좋겠다. 저는 희한하게 출근하고 출근할 때 그 차에 탈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어요. 예,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와 같지 않나요? 나와 같다면 예, 한 곡 들려드리고 싶네요. 우리 정영진 씨 친구들이랑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노래 진짜 최고입니다. 비트 감별 해주세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이거 미쳐요 진짜 라고. 아,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는 꽤 많이 예, 그 노크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예, R&B 교포 오빠들인데 천생연분과 약간 저기 투탑으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십니다. 예. 아, 나만의 친구 한번 가볼게요. Come on!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제 이름이요? Okay, yeah. What's your name?

알고 계시죠? 예,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예. 아, 우리 1544번님 뭐야 뭐야 모창까지 다 해놓고 2박자. 예, 2박자는 조금 아쉽다. 예, 우리 1246번님 즐거워 보였는데 샌디라고 요박자는 조금 예 조금 미디엄 템포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발라드 예 이준 오빠의 래핑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눈 알고 있니 요 여기에서 조금 예 툭 들어간다 예 쑥 들어간다 김성경 씨 둠칩 둠칩 초딩이와 떡볶이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같이 들어요 빠빠빠빠빠 한국도 날려주세요 샌디라고 아 또 한국 날려야죠. 아이고 다음 노래가 캔에 가라가라거든요. 예, 오해하지 마 우리 어린이. 예, 그냥 캔 오빠의 노래야. 예, 캔에 가라가라 한번 가볼게요. 더위야 가라가라. 자 우리 선생님 요 박자 정도 가야 됩니다. 아, 요것도 비트가 사람을 미는 박자.

새내기 우리 또 가라가라 더위야 가라가라 이 쩔치기 한번 급하게 한번 잘라봤고요. 다음 노래가 이게 찐곡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비트간별에서 오케이 된 바로 그거 정다경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쩔치기로 라스트 송으로 마무리할게요. 고마워.

0: 신난다. 저거 이런 거거든요. 재미난다. 한번 더. 원투. 저거 이런 거 뭐라고요? 저거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1: 신난다.
0: 그렇죠. 김신영 참
1: 재미난다.
0: 그래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0: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여러분들 신형나이트 또 신나게 한번 또 달려봤고요. 2부 끝곡 급하게 감성샤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승철의 마일럽 이 노래 듣고요. 이승철, 이산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마음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챙김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0: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3부 시작과 동시에 정의에서 참 귀하디 귀한 맑고 순수한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149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제 엄마한테 화낸 게 미안해서요. 신디 이모가 제 마음 좀 전해주세요. 엄마 미안하고 사랑해요 라고. 아이고, 이런 얘기는 직접 하라. 네. 왜냐면 누구의 이제 넘어서 이제 통해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직접 얘기하는 거. 예, 용기. 예,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 해봐. 그러면 너는 어려울 게 없을 거야. 뭐 다른 라디오에서 어떤 코멘터리를 하죠. 박토리. 박토리 얘기 좀 해.
2: 뭐 그렇다면은 예. 이제 엄마가 꼭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우리 친구가 잘 이해하고 예.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해줄 텐데 아. 정말 남다른 라디오다.
1: 박토리 오늘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2: 네 했어요. 이따가 또 잠깐 얘기 또 나누고 전화하기로 해서.
1: 아니 왜 이렇게 더듬어요?
2: 약간의
1: 자, 박도리부터 거짓말이었나 효도, 보다. 효도. 네. 효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집순이.
3: 네.
1: 예. 집순이는 이런 사연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3: 엄마한테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말 예쁘게 해라. 후회한다 너.
1: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집순이는 혼냈고 예, 우리 박도리는 거짓말 얘기했고요. 이모는 솔직한 걸 얘기했어요. 예, 다음은 효도는 직접 하고 예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얼굴 보고 예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게 찐이다. 예, 우리 아이에게는 저희 저희 6학년이니까 커피 안 되고 홍삼 안 되고
2: 초콜릿
1: 있어요? 맞다. 아니 저 수박 주스 하나 갈까요? 예, 우리 학생 예, 수박 주스 쿠폰 줄 테니까 요거 하나 그냥 달달한 거 하나 먹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한번 용기 내봐요. 예, 말씀드리고. 3027번님 6학년은 좀 봐줘요 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용기를 내야지. 예예 용기를 내면서 직접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저기 이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화이팅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선생님들 잠시 후에는요 보컬 레전드 우리 이승철 씨 그리고 그가 픽한 루키죠 이산 씨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또 8월 상품 소개 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읊어볼게요. 오르자. 급발진 잡는 진에서 하문철 블랙박스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풍선 선물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세트
4: 조미료 무첨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2: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4: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세트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이분드 착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4: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자,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4: 키움증권
2: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4: 서울우유협동조합
2: 환인제약
1: 현대해상 화재보험
4: 은주후엔 팀앱대리
2: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1: 감사합니다.
5: 오르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0년째 현역 가수로 꾸준히 신곡을 내고 콘서트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 이승철 씨는 이걸 해냅니다. 엔다 이승철 씨가 픽한 오디션 우승자, 말 그대로 레전드들의 만남이다 라는 거 강조해보며, 자 오늘 라이브 문에서는요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토 콘서트 중인 이승철 씨,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 씨와 함께하고요. 먼저 시작을 이산 씨의 라이브로 열어볼까 합니다. 예, 바로 톰보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와, 혁오의 톰보이. 오늘은 이산 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산 씨 자리로 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어여들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야, 우리 이성철 씨.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1: 얼마 만이죠?
0: 아, 그래도 예, 한 거의 한 5년?
1: 5년씩이나 예, 됐다고요?
0: 예, 5년 정도.
1: 아, 이렇게 무심할 수가.
0: 예? 아니, 5년 사이에 교장님도 되셨다가.
1: 아유. 예. 그래도 지 너무 늦게 부르셨네. 그러니까. 35주년 때 왔었나?
0: 맞아요. 35주년 아~ 때 오시고 이제 40주년 때. 아. 예. 그러면 향후 5년 뒤에 또.
1: 예. 5년 뒤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 10년 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5년 뒤는 잘 모르겠어요.
0: 무조건. 예. 가왕 플러스 레전드이기 때문에. 아. 예. 55주년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고 아 방금 우리 톰보이를 멋들어지게 불러주신 우리 이산 씨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아마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걸 거예요.
1: 어 그럼요.
0: 예 네.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더스카우트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아 우리 2313번님이 어머 얼굴은 앳돼 보이는데 목소리는 감성 충만하네요. 이승철 씨가 픽한 이유가 있었어라고.
1: 네, 다 이유가 있지요.
2: 감사합니다.
0: 와 그리고 저는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2: 네, 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라이브를 한 건 또 처음이라서 엄청 떨리면서 네. 시작했습니다.
1: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저희도 강한 라디오거든. 다짜고짜 네. 시킵니다. 네. 예.
1: 대뜸
2: 데뷔해야죠.
0: 아, 그렇죠. 네. 정말 대뜸 시키고 사실 조금 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승철 씨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정호의 망곡을 찾아주십니다. 일단 데뷔 30주년 때 오셨고요. 35주년 때 오셨고요. 네. 그리고 40주년에
1: 중요할 때 안 네. 나온 사람 지금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중요할 때 네. 나와줘야죠. 그렇게 센스 나와. 없으면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나와줘야죠.
0: 예, 저 고쟁이 몇 분 계세요. 센스 고쟁이. 예.
1: 센스 고쟁이.
0: 예, 고쟁이 분들 계십니다. 예. 그리고 5년 전에 이승철 씨가 35주년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희 이승철 35주년 아직은 아기 레전드 표현 건방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5년이 맞아요. 지난 지금 40주년이잖아요.
1: 아, 근데 네? 40주년도 애기예요. 왜냐하면 네. 조용필 선배님 55년인데 뭐.
0: 아유, 그래도 예.
1: 근데 요새는 네. 후배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 제가 네. 이제 이산군이 올해 20살, 19살인데 예. 제가 19살 때 희아로 데뷔했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정말 30살이 넘어가면 아. 은퇴나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롱런하는 가수가 많지 않으셨어요.
0: 그러니까 30살만 돼도 중년 가수 막 이렇게 얘기했죠.
1: 그렇죠. 중견 가수 막 이랬죠. 예. 지금은 뭐 재중 씨 뭐 이런 사람들
0: 그렇죠. 김재중,
1: 뭐 20년 차 막 기본적으로 20년 차는 수수룩 하더라고요.
0: 훌쩍 넘어가요.
1: 예. 예. 곧 30년 차는 막 엄청 넘쳐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0: 아, 정말 30년 차는 수두룩 빽빽입니다.
1: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네. 40년 정도

0: 그건 이제 뭐
1: 예. 40주년은 이제는 정말 스스로도 레전드라는 표현을 아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아니 그리고 이산 씨는 네. 그 더스카웃 예 오디션을 보신 청취자분들의 그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예, 하나씩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2: 네, 523님께서 이승철 마스터님이 더 스카웃 때 해주셨던 조언처럼 요즘 머리 트리트먼트 잘 하고 있나요?
0: 지금 보라로 보시잖아요.
1: 네, 보일라디오 지금 네. 보고 계시죠. 머리, 예. 예. 네. 머리 트리트먼트 좀 해. 매일 집에서.
0: 아니 기름 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많이 네. 한번 속아 한번 핥아줬습니다.
1: 시원하네 그래도. 예. 그래서 약간 좀 부슬부슬했어요.
2: 네.
1: 예. 그때는. 아니 그리고 우리 6208번님.
2: 6208번님께서 더 스카웃 출연 전에 아르바이트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우승하고 사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고향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1: 아, 고향이 어디예요?
2: 고향은 이제 부산입니다.
1: 부산이에요?
2: 예, 부산에서
3: 급하면 부산 사투리 나와요.
1: 나와요?
3: 네, 나와요. 부산 남성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했죠.
2: 네, 맞습니다.
1: 아, 부산 출신이에요?
2: 예, 부산 출신.
3: 부산에서 예. 음악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기타 하나 메고 올라와서
1: 서울로 올라와서
3: 서울로 올려 그랬는데 예? 차마 서울까지는 무서워서 못 오고 예. 수원에서 내렸대요. 수원에서 내렸죠.
2: 가는 도중에.
3: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13개를 하면서
1: 세상에다.
3: 용돈을 모아서 실용음악학원 가서 예. 음악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했죠. 올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스카웃에서 우승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정말 스펙타클한 라이프를 사는 거죠.
1: 그냥 터닝이에요 계속.
2: 계속 그랬죠.
1: 13개를 했어요. 알바를
2: 뭐 지금까지 해본 거 다 합치면 네 거진 1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수원에 내려 저도 대구 출신이어서 네. 명동에 바로 못 가요.
3: 그런 게 있나 봐.
1: 네, 명동에는 솔직히 바로 못 가요. 일단 남부 터미널에 내려요.
2: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죠.
1: 한 번에 올라가기 조금 어려워요. 예예 예. 가로수길도 한 3번 4번 도전해야 돼요. 네. 신사역 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죠?
2: 네, 전 1년을 쉬다 왔죠 수원에서.
1: 와, 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있어요?
2: 아 저도 아르바이트 되게 여러 가지, 네네. 아, 뭐 주차장, 뭐 인형 탈, 뭐 햄버거 가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점 야간 뭐 택배 뭐 상하차 뭐
1: 상하차 이것도 하고.
2: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요? 아 아무래도 수원 이제 타지에 네. 처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를 좀 오래 했었는데
1: 예, 예.
2: 그때 이제는 그 학업을 병행하면서 했었어야 됐어서 아, 야간을 했거든요.
1: 그러네. 학교 다니면서
2: 그때 이렇게 주경 야독을 하면서 예. 알바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와,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원래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사투리 못 고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한 4년 걸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3: 근데 고친 게 어디야? 안 고치는 사람도 많던데.
1: 있어요, 몇 분 계세요. 강호동 씨는 아직 못 보셨어요.
3: 아예 의지가 없어 거기는.
1: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억양을
2: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 어디가 중간에 가서. 조금 답답하면 숨. 예,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2: 아 사투리 좀 많이 빠졌네 하면 서울 친구들은 또 놀리고 예. 부산 가면은 산이 서울 사람 다 됐네 하고 놀리고.
1: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아니고 네. 서울 친구들이 있으면 아 아니야 너는 아직 부산이야.
2: 너 쓰는데? 이래.
1: 너 사투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산 가서 야 내가 사투리 써? 그러면 너 완전 서울 사람이야.
2: 아버지가 특히 많이 놀리시죠. 산이 서울 사람 다 됐네.
1: 야 산아 와 깜짝 놀랬다. 이게 무조건 나오죠 이 억양이.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 여러분들 시작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호의 방국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토 후토크. 그러면 우리 또 기자 선생님이 딱 이 시간대 기사를 잘 써주십니다.
2: 네.
1: 우리 기자 선생님 또 부탁드리면서 엑 스포츠 뉴스 예, 우리 뉴스엔 등등 많은 우리 기자 선생님들 네. 예, 많은 글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스승이죠. 예, 우리 네. 이승철님 네. 예, 헤드셋을 벗고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무인 카메라 요즘에 이제 무인 시대여가지고 예, 이쪽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한 컷 찍습니다. 이승철이 있는 한 K발라드는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레전드 싱어 이승철이다. 하나 둘 셋
4: 밖으로.
3: 됐나요?
1: 예예. 예. 일단 완벽하다. 예예. 예.
2: 아 쉽지 않네요. 예. 이것도.
1: 이건 쉽지 않죠.
2: 네.
1: 자 보셨죠 우리 선생님 보셨죠. 네.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산 씨도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예. 요 정면 카메라 예. 보시고 예 바로 가겠습니다. 한국 앤더 남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로벌 스타 그게 바로 나 이승철이 가슴으로 낳은 이산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젊네. 젊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인형탈 경력이 큰겁니다. 네. 인형탈들이 이런 거 잘해요. 아. 네. 그 포즈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착착착. 더 스카우트 다시 태 미안해요.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 이 콘서트가 시원하게 열립니다. 컴온. 아.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산 씨.
2: 이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의 콘서트가 네.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네. 서울 블루스퀘어 우리원 뱅킹홀에서 열립니다.
1: 아, 네. 한남동.
3: 예, 예,
1: 네, 예, 예.
3: 좋죠, 동네가.
1: 좋죠.
3: 좋죠. 아, 아름답습니다, 네. 동네.
1: 아, 그래 딱 오후 4시면은 진짜 즐길 거 다 즐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밥이나 먹자.
3: 제 네. 콘서트가 오후 4시에 하거든요. 어. 네. 폭발적입니다. 끝나고
1: 좋아요.
3: 갈 때가 많잖아요.
1: 근데 갈 때 너무 많죠.
3: 예전에 6시, 7시 공연할 때는 끝나면 네. 집에 가야 되는데
1: 맞아요.
3: 이제는 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 그렇죠.
3: 끝나면. 네.
1: 촉박스럽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촉박스럽다. 야, 촉박스러워. 야, 촉박스러워. 시간이 날 밀어버린다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걸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스카우트 콘서트 티켓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아, 네. 이럴 때 방발에 나와야 돼요. 방발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딱 하루잖아요.
3: 하루고 네. 이제 저하고 같이 하거든요.
1: 와.
3: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토크형 제 콘서트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MC를 보고
1: 와.
3: 하면서 이제 저희 우리 탑 8의 예.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예. 제 노래도 듣고 뭐 예. 이렇게 하는 그런.
1: 아 일단은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예. 아 그리고 이게 더 스카우트 우승자잖아요, 이산 씨.
2: 네.
1: 그 지금 소속사도 없었다고.
2: 그렇죠.
1: 그 저는 이게 궁금해요. 수원에서 또 고생 하다가 이제 대학교 또 예 이번에 이제 진학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예? 원래부터.
1: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예쁜 같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라. 네. 예. 그
2: 원래부터 이제 예. 이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노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줄곧 해왔었었는데
1: 어, 예.
2: 이제 노래는 뭐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니까
1: 아.
2: 그런데 그냥 제가 단순히 두려워서 계속 어. 쭉 미루고 있었다가
1: 어, 예.
2: 그냥 아, 뭐 되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1: 어.
2: 그래서 두려워가지고만 계속 미루고 있다가
1: 예?
2: 이제 20살 19살 먹고 올라와가지고
1: 네.
2: 이제는 안 되겠다 아.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네. 캐스팅 오디션이 왔었던 게 더 스카우트였어요.
1: 아, 이게 약간 아카데미나 네. 뭐 실용음악 학원에 다녔던 출신들에게는 연락이 또 가거든요.
3: 그렇죠.
1: 근데 이게 다 오냐 아니거든요. 예, 좀 괜찮았던 그치. 친구들. 예, 뭐 좀 없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죠.
3: 네네.
1: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예.
3: 네, 너무 산희 씨는 소속사도 없었고 그냥.
1: 진짜로
2: 저는 완전 네. 쌩 그냥
3: 맨땅 헤딩하듯이 왔어요. 네,
2: 진짜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사람이었는데
1: 네. 아, 정말 쌩이 맞아요.
3: 네.
1: 예, 정말 쌩
2: 쌩쌩이었습니다.
1: 아, 그리고 지금 방송 내내 맞아요. 부동의 일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저는 이게 있던 것 같아요. 첫 무대가 더 떨렸어요 아니면 파이널이 떨렸어요? 이게 파이널이면 사실 욕심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예.
2: 아 확실히 파이널이 좀 떨리긴 했는데
1: 예.
2: 이게 파이널이라서 떨렸다기보다
1: 음?
2: 파이널 때는 이제 그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 친한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생각하니까 좀 떨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1: 웬만하면 가족 앞에서 노래하거나 잘 못하죠.
2: 거의 없죠.
1: 예 맞아요. 저도 개그맨 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너 같은 애들 수두룩백백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3: 해가지고. 저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 친형이
1: 네.
3: 네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랬겠어요. 우리 친형은
1: 어, 정말 가족들은 몰라
3: 마냥 애로만 보니까
1: 네.
3: 아 그때도 50인데
1: 아,
3: 그때 애를 부더라고.
1: 너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네. 가족들은 그래요. 근데 그 가족들 앞에서 하려니까
2: 네 더욱 그래죠.
1: 야, 그럼 1등을 좀 예감을 하셨나요 혹시?
2: 아니요 전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원래 그렇게 그냥 길바닥에서 굴러.

0: 먹던 애였는데 이렇게 옷 그 이제
1: 음악을 사랑하던 청년
0: 그냥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니까 다들 너무 멋있으신 와, 다 모든 참가자분들이 연예인 같은 분들이
1: 약간 서울 빛깔이 나오죠.
0: 네, 기가 확 주고 있었죠.
1: 그러니까 어디 옷가게 이런 거 할 때 그 알바생들한테 우리 기 확 주잖아요. 네. 좀 다른데?
0: 아직 그런 사람이었어서 전혀 예상 못했죠.
1: 그러면 저는 사실 오디션에 살아있는 레전드도 사실은 이승철 씨예요. 예. 네. 오디션의 시작 전부터 그죠? 와, 그럼 예상이 좀 가셨나요 혹시? 아, 요 친구 되겠다.
2: 네, 오디션이라는 게 저희 더 스카웃은 탈락이 없어요.
1: 예.
2: 그래서 음악에 탈락은 없다. 선택만 있을 뿐.
1: 좋다.
2: 예,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한번 탑 16에 뽑히면 16명에 뽑히면 두 달 동안 계속 그 바뀌는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요.
1: 성장하는 모습이.
2: 예, 성장하는 모습을.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30kg를 뺀 친구도 있고요. 이상군도 한 10kg 몇 킬로 뺐지?
3: 저도 한 6, 7kg 빼죠.
2: 네.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서부터 노래는 당연히 하고요.
1: 그렇죠.
2: 일단 피지컬 트레이너 추성훈 씨가 또 같이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연예인화가 되는 거죠.
1: 그러네.
2: 네, 그 성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 이건 서사네.
2: 네, 그래서 네. 처음 볼 때랑 나중에 볼 때 너무 달라져가지고 처음에 사실 저희가 마음속에 있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그때 안 보였던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1: 올라오는
2: 이상군 처음에 왔는데 그냥 조금만 해가 하나 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전 눈에 잘 안 띄었어요.
1: 눈에 안 띄었다가
0: 이렇게 왔었는데 처음에는
1: 기타 하나 메고
2: 기타 하나 메고 와가지고
1: 와, 아 그때 저는 이런 친구들 꼭 뒤에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 트레이너가 추성훈 씨라면 뺄 수밖에 없어요.
2: 네, 그렇죠.
0: 그렇죠. 노래보다 더 힘들었어요.
2: 정말. 근데 사실은 노래보다 훨씬 더 힘들죠.
1: 너무 힘들죠.
2: 그 절제를 하는 생활 자체가 엄청.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근데 그 8주 동안 했는데 와 그게 보이대요. 근데 저도 만들면서 신기했어요. 네. 친구들 변화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나중에는 다 배우들처럼 잘 생겨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신기하다.
1: 아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9월 5일에 열리는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8주간의 여정도 있지만 그 여정을 끝내고 나서 우리 정말 심사 선생님이었던 이승철 씨와 함께하는 무대 하루입니다. 예, 토요일 4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흐르는 곡 이산 씨가 파이널 무대에서
2: 우승곡이죠.
1: 예, 우승곡 이산의 서울의 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5: 오케이! 잘했네.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더 스카웃 우승에 빛나는 이산 씨, 그리고 이런 이산 씨를 예전적에 침공했던 김영창, 보컬 명창, 우리 이승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우리 7732번님이, 신디, 그거 아세요? 이승철 씨뿐만 아니라 김재중, 영케이, 웬디, 모두 처음부터 이산 씨를 픽했는데, 이산 씨는 웬디 누나를 선택을 했대요. 라고.
6: 마이스터들이.
5: 그렇죠.
6: 픽을 하면. 예. 겹치면 거꾸로 예. 참가자가 저희를 픽하는 건데 아... 이산 씨는 예, 과감하게 저... 저를 버리더라고요.
7: 과감했죠. 네.
6: 아니 어떻게 네. 그렇게 과감할 수가 있나?
5: 그래, 아, 그냥 대차게.
6: 아, 뭐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는 웬디. 웬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어,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5: 난리가 났구나. 예. 예. 처음부터 그냥 웬디를 생각하고.
7: 네, 그때는 뭐 어찌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5: 네, 네, 그때는 정말,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약간 이승철 씨는 선하지 않으셨어요?
6: 아니요, 뭐 저는 뭐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요. 다 우리 조에는 안 오려고 하는 거라서.
5: 근데 감히 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6: 아니 무슨 죽을 것 같았나 봐요. 저한테 보면.
5: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보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승철 씨는 절대 음감이기 때문에 피치 나가는 거나 박자가 좀 느려지거나 이거 템포 정확 템포가 꼭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승철 씨를 제가 이제 오디션 보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별로다 하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너무 이제 레전드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웠지만 하지만 오늘 함께 나온 거는 이승철 아, 씨다.
6: 네, 예. 끝까지 저가 책임지죠. 아,
5: 그리고 그 저는 이거 궁금해요. 이산 씨 처음 나왔었잖아요.
7: 네.
5: 노래를 부를 때 그래도 그 마스터 픽을 딱딱딱딱 받았을 때 왜 한 명 한 명씩 그 첫인상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7: 기억나죠.
5: 아.
6: 근데 제일 그게 제일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녹음실에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5: 아, 예. 네.
6: 그러니까 지금 어 신영 씨보다 더 가까이 이성 사이
5: 훨씬 가까이
6: 여기서 와. 제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딱 혼자 쳐다보고 있고
5: 와.
6: 그때 기분 어땠어요?
5: 어땠어요?
7: 그때가 이제 진짜 첫인상이었죠. 내나 오디션이었는데
5: 그렇죠.
7: 그때 이제 예.
6: 저를 실물로 처음 본 거예요. 그냥
5: 와.
7: 여기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5: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소리가
7: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노래만 간신히
5: 노래만 간신히 그때는 어땠어요? 이승철 씨라는 그러니까 레전드잖아요, 사실. 네. 예.
7: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했으니까

0: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분인데 근데 워낙에 방송 매체에서 오디션 네. 프로그램도 워낙에 레전드시니까 네. 봐오던 그 인상이 있잖아요.
1: 예예. 예.
0: 전 그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
1: 너무 가깝죠.
0: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분만 이렇게 계신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해주시지만
1: 네.
0: 일단은 평가하시는 입장이니까
1: 그렇죠.
0: 얼굴에 이제 호랑이가
1: 아 예. 용과 호랑이가 가득
0: 네.
1: 예. 아 그렇지. 얼굴에 호랑이가 있었다.
0: 간신히 노래 한마디 했습니다.
1: 근데 제가 심진아 씨한테 이승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2: 그래요?
1: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이승철 씨를 볼 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2: 그래요?
1: 우리 승철 오빠 너무 좋아하면서 오빠가 너무 사랑이 많아 하면서 아니 없는데 이승철 씨가 지금 저희 자리에 없었는데도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선한 사람 처음 봤다. 너무 따뜻하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저는 요거 얘기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이승철 씨의 데뷔 4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2: 네.
1: 더 보이스 이승철이 공연 중입니다. 컴온! 나이스! 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2: 네.
1: 듣는 거를.
2: 네.
1: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듣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콘서트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이승철
2: 진짜?
1: 진짜
2: 머라이어 캐리?
1: 네 머라이어 캐리가 내한했을 때
2: 우와.
1: 가셨어요.
2: 이야.
1: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2: 야.
1: 머라이어 캐리 거길 갔다고? 이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매년 이승철 콘서트만 가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서 한국까지는 이승철밖에 없어. 이게 저희 그 부모님의 마인드였어요.
2: 아
1: 그래서 저는 이승철 씨를 보면은 아
2: 삼촌 같아?
1: 아니 그렇게 나를 반대를 해놓고 막상 만나면 또 니마 이렇게 된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실.
2: 아.
1: 어릴 때부터 어디가 이승철 콘서트가?
2: 아 공연 때 보시겠는데?
1: 네. 아 무조건 아마 가실 겁니다. 예
2: 부산이라고
1: 제가 얘기
2: 대구
1: 대구입니다. 예,
2: 대구 공연 때 제가 모실게요.
1: 제 생각에는 이미 끊었을 거예요.
2: 네,
1: 예, 예. 이미 서로 예, 각자 끊었다. 예, 말씀드리고 더 보이스 이승철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남에서
2: 네, 성남하고
1: 예?
2: 이제 11월부터 이제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서울까지 쭉 하죠.
1: 네. 야, 근데 40주년이잖아요.
2: 네.
1: 그러면 저도 사실 올해가 이제 25년 차인데 지치거든요.
2: 아 근데 안 그래요.
1: 안 그래요?
2: 그리고 계속 네. 새롭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1: 네.
2: 그리고 제 자신을 굉장히 그 좀 채찍질할 수 있는
1: 와.
2: 기회고 제가 만약에 공연 안 했으면 좀 저는 또 성격이 네.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답답해서 신비주의 못해요.
1: 설탈하잖아요. 시원합니다. 되게 솔직한 성격.
2: 집에, 뭐, 네. 집에 못 있어요. 빨리 나와야지. 뭐 오늘
1: 나가야 된다.
2: 그래서 정원이 형 오랜만에 안 나갔네. 가야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2: 가리지 않고.
1: 심진아 씨가 이승철 씨 얘기만 하면 울어요. 교장 선생님 짱이라고 진짜로. 예. 네. 와 아니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이산 씨도.
2: 네.
1: 아, 야, 너무 부럽네. 예. 아, 네. 콘서트에 참여를 하신다고요?
0: 네, 지금 예. 지금도 같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1: 야,
0: 게스트로
1: 가시고 되게 영광인데 진짜.
0: 말도 안 되는 자리죠. 신인으로.
2: 1부에는 준결승 곡 1등한 노래.
1: 예.
2: 2부 됐죠. 2부에는
1: 예?
2: 결승 우승한 노래 부르는데 반응이 엄청 좀 전에 서울의 밤 너무 좋지 않아요?
1: 예, 예.
2: 반응 폭발해. 오늘도 난 만큼 터지고 있어요. 반응이.
1: 진짜 오늘도 나는 제가 간주부터 다 알아요. 다 외웁니다.
2: 해봐.
1: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와 외우고 있어요. 예.
2: 안무는 생각 안 나세요?
1: 딴딴딴 레게 딴딴딴 레게 이것도 있잖아요. 예. 나도 알지 못한 나. 이게 약간
2: 야.
1: 피곤하듯 불러야 돼요.
2: 네 맞아요.
1: 예.
2: 네.
0: 리버브가 예. 바로 들어오네요.
1: 그럼요. 이게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멜로디를 듣고 윤일상이다.
2: 오 진짜?
1: 예, 저는 박혜윤 씨랑 윤일상 씨 뭐 안소 다 알아요. 이 멜로디 라인 들으면
2: 대단하다.
1: 이거 멜로디 윤일상.
2: 아
1: 확실하다. 예, 아니면 가사 강사라. 강은경 막 저희는 꼭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예, 이건 이경섭이다. 예, 저는 이렇게 작곡가를 팠어요.
2: 이야.
1: 멜로디 라인 무조건.

0: 사건이다. 어. 이게 또 있죠. 예. 아, 이런 무대는 제가 또 한번 가야 되는데.
1: 오셔야죠. 예.
2: 저도 있습니다.
1: 오셔야죠.
0: 아, 저, 아,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정신이 네. 있어요.
1: 올라오세요.
0: 예. 난입 이런 거 말고.
1: 어, 난입 말고 정식으로. 예.
2: 정식으로.
0: 그럼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심진아 씨와 함께 말고.
1: 네.
0: 예.
1: 어, 진아 씨 있으면 좀 진행이 좀.
0: 아, 좀 불편합니다.
1: 네, 불편해져서.
0: 네, 불편해지니까 서로. 아니, 심진아 씨도 이 가수의. 네. 굉장히 또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이제 좌석에서 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 이선 씨 일단은 이승철 씨 콘서트장에서 듣고 약간 좀 반했던 이승철 씨의 노래 있어요?
2: 네, 있죠.
0: 어떤? 제가, 아 근데 너무 반하는 노래가 많아요.
2: 예. 많았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예. 아, 이 너무 유명한 그 네. OST 곡들이 이게 승실 선배님 거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0: 다.
2: 네, 다 그냥 뭐 이전님 뭐 너무 많아 서쪽 하늘 뭐 깜짝깜짝 놀랐는데.
0: 그러니까 어 이거 그 노래인데 원곡 가수가 이승철 씨.
2: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게 저는 노을 그리고 나였어요.
0: 아. 뭐
2: 원래 모르던 곡이었는데 에. 이제. 그 콘서트장에서 제가 리허설 때 그걸 라이브로 듣고 네. 너무 좋아서 집 가는 길에 그 담아두고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
0: 예, 예.
2: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0: 샌리에 그냥 네. 울려버렸구나.
2: 리허설로 네. 처음 들으니까 콘서트장에서 아
0: 이거는
2: 그 음원으로 못 듣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승철 씨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음원보다
2: 네.
0: 봐야지 더.
2: 라이브가 너무 좋으니까.
0: 아, 라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 역체감이 돼서 못 듣겠어요.
0: 그러니까 라이브를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음원이 이거를 못 담나? 저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1: 저도 예. 외국 가수들 보면 라이브가 더 좋더라고요.
0: 예. 예. 그러다 갑자기 이게 갑자기 턱 막힌 음원으로 들으면
1: 맞아요.
0: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철 씨의 콘서트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된다. 예. 정말 까탈적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1: 277 하나님이 예. 말씀하셨네.
0: 이승철 씨 콘서트 열렸다. 저희 가족 행사 날입니다. 그쵸? 어. 아버지는 희야. 네. 어머니는 네버엔딩 스토리. 누나는 이전니. 저는 아마추어 좋아해서 다 같이 콘서트 가서 떼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샌리스트 있잖아요. 공연의 그 샌리스트를 네. 짜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1: 그래서 고민 예. 안 하고요. 그냥 다 해요.
0: 그러니까 그럼 몇 곡을 하시는 거예요?
1: 기본 32곡 정도는 항상 하죠. 그러면 한 딱 3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0: 32곡을 해요?
1: 예.
2: 말도 안 되죠. 하여튼 보컬리스트로서 항상
0: 예.
2: 저는 두 곡만 하는데도
0: 핑 돌아요.
2: 네, 핑 돌거든요.
1: 네. 핑 돌아요.
0: 귀에서 이상한 소리 삐막 일어나고 한 번씩 만져보고 아 근데 호응은 다 좋지 않습니까?
1: 예, 그
0: 그렇죠.
1: 또 특히 이제 제가 그 고막 남친 이후로 이렇게 예.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0: 예, 예, 예.
1: 뭐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세대가 있었는데 요즘 세대가 좀 어떠신 것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0: 아, 그냥 쭉 예. 예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뷔한 지 이제 40년 됐으니까
0: 네.
1: 그때 10대 분은 지금 50대잖아요
0: 예.
1: 그때 20대는 지금 60대고 그러니까 그때는 희야 날 좀 바라봐라 좋아하시고 요즘 분은 이제 뭐
0: 예.
1: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이렇게 말리꽃 뭐좀
0: 아.
1: 아, 오히려 중고생 분들이 아마추어로 이렇게 좋아해요.
0: 아마추어
1: 중고등학생들이
2: 맞아요.
0: 와.
2: 맞아요.
1: 신기했어요. 아마추어
0: 명곡은 쭉 돌고 돌아요.
1: 어 그래서 네. 좀 특이했어요 좀.
0: 아 저는 이승철 씨 노래 들으면 항상 이게 털이 서요.
2: 진짜 쓰셨다.
0: 그게 진짜라니까요. 예. 저는 약간 희야부터 저는 들었던 시대.
1: 맞아요.
0: 약간 LP로 항상 틀었던. 자고 일어나면은 일요일마다 이 노래를 한번 탁 틀으면서 아버지가 청소를 하세요.
1: 어.
0: 그럼 그 희야를 맞추려고 아버지가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희야 희야 야야 희야 날 좀 바라봐 이렇게 된다. 예.
1: 야 노래만 나오면 바로 리버브가 여기 깔리네.
2: 네. 그러니까 되게
0: 저는,
2: 빨라.
0: 저는 무조건 동굴로 들어갑니다.
2: 네.
0: 예 예. 여러분 이 라이브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12월까지
1: 네.
0: 정말 올 연말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승철 씨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산 씨가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샤이니의 셜록을.
2: 네.
1: 이 첫 번째 오디션 곡으로 이 네. 노래를 불렀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0: 이 노래 준비한 이유가
2: 제가 이제 예. 당연히 오디션 때도 이제 승철 선배님 옆에서 제일 처음

0: 으로 불러드렸던 우와. 곡이기도 하고 예. 이 곡으로 학교도 가고 저의 참 보물 같은 곡이죠.
1: 자, 보물이다.
0: 네.
1: 예. 와 근데 셜록을 부른다. 굉장히 뜻밖입니다. 네. 예. 일단 우리 또 라이브석으로 예, 또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2: 저는 이게 보면 예. 솔로 가수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아,
2: 지금
1: 맞아요.
2: 가요, 예. 힙합이 너무 그룹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1: 팀별로
2: 예, 오디션 하면서도 보면 아, 정말 훌륭한 솔로 남녀 솔로 가수들이 정말 많구나 예, 생각하면서 예. 계속 좀 픽업을 하는 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1: 아.
2: 그래서 스카우트 시즌 2도 이제 벌써 네. 시작을 했고요 모집을
1: 아.
2: 예, 그래서 더 많은 솔로 가수들을 제가 좀
1: 발굴해내겠습니다. 125번님이 승철 오빠 이사님 찐팬 1호인가요? 어쩜 그렇게 이사님 바라보는 게 내가 HOT 오빠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2: HOT.
1: 예, 제가 또 이제 우영 마눌로서 중학교 때 활동을 좀 했었죠. 자, 준비 되셨나요?
0: 네.
1: 예, 우리 가수 이산 씨에게 보물 같은 곡이 있죠. 셜록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오. 오. 와, 기타 버전. 예, 네. 어쿠스틱 버전의 셜록이었는데, 아,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불렀네요. 왜냐면, 네. 본인이 딱 조절을 해요. 네. 어? 싹 움직이고, 싹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는 길 운전할 때.
1: 신인답지 않은
0: 예, 정말, 네. 예. 어우. 셜록에는 관록의 신인이다.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노래를. 샤이니보다 더 많이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2: 어, 작년에는 6개월 동안 주구장창이 노래만 불렀죠. 학교 어, 그렇지. 준비하면서.
1: 학교 입시, 아, 그래,
2: 입시하면서.
0: 와, 딱 하면서 딱 여유 있는 그 딱 그 느낌이 아, 이산 씨의 본인의 딱 옷에 맞는 노래가 나오면 정말 날아다니겠구나. 그냥 네. 미끄러져 그냥 날아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저는 기본 이 약간 타금에서 위로 올라가는 네. 그 음역대가 되게 매력 있는 음역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어우 부럽다. 예.
1: 그 이제 목소리가 그냥 탁한 게 있고 예. 연습을 많이 해서 탁해진 게 있고
0: 네네네네.
1: 예. 후자가 좀 더 섹시하죠.
0: 그렇죠. 예. 약간 그냥 탁음은 탁해요. 예.
1: 이 어. 담배 피워가고 다음 학생들 다른 거지.
0: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두 분에게 도착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만나볼게요. 우리 6273번님. 노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두 분. 노래 말고도 나 이거 잘한다. 자랑 좀 해주세요. 라고. 아, 이순철 씨는.
1: 저는 노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0: 어, 진짜요?
1: 그렇게 뭐 한, 네.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0: 네.
1: 공연을 앞뒀는데
0: 네.
1: 감기가 걸렸어요.
0: 네.
1: 그래서 공연이 캔슬된 적도 있고 이랬잖아요.
0: 예, 예, 예.
1: 정말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저는 아, 나는 정말 노래밖에 할 게 없는 인간이구나.
0: 오.
1: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자.
0: 아 근데 옷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1: 아, 뭐 그렇지만 뭐 그게 예. 뭐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거고
0: 아.
1: 뭐 자랑할 일은 아닌 거 그게.
0: 그 아, 예. 토크력.
1: 토크력?
0: 예.
1: 아 굳이 따지면 요리.
0: 아 요리.
1: 오, 요리는 제가 조금 좋아했죠.

0: 아, 또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또 꼭 나오셔서 좋겠고. 이산 씨는 어때요?
1: 아, 그래도 기타라고 말하고 싶네요.
0: 아, 네, 기타. 네. 기타. 어, 그러니까요.
1: 오래 쳤고.
0: 오래 치기도 했고.
1: 오래? 막 1, 2년 남짓밖에 안 치긴 했지만 열심히 네. 했으니까.
2: 우승 기념으로 제가 기타 하나 사줬어요.
1: 네.
0: 저 꽤 나가는 거거든요.
1: 네, 꽤 나가는 거거든요.
0: 저도 기타를.
2: 이거 기타 사러 네. 낙원상가에 같이 갔는데 네. 기타 보더니 눈물을 쨍 흘리는데 아. 나도 그거 보고 쨍했어.
0: 아, 그리고 저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해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씬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신랑 수업에서 네. 심영탁 씨랑 이제 아. 사야 씨가 결혼할 때
2: 축가가
0: 와 그래 이게 노래의 힘이다 이게 이승철이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정말 그 장면 하나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하나만 이렇게 40주년까지 잘하면 하나만 파도 돼요. 요리 포기하고 아, 이승철 씨만큼만 한다면요, 예, 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만 파면 됩니다. 예.
1: 노래만.
0: 노래만. 예. 그리고 아 우리 1992번님 이산 씨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옆에 이승철 씨 빼고 잘하셨어요.
1: 네.
0: 마스터님들 빼고. 자 웬디, 김재주, 예, 다 빼고.
1: 승희 선배님 빼면은 이제 예?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아까 톰보이 불렀던 저 혁오 밴드, 저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티스트라 가지고.
0: 밴드 혁오.
1: 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음악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쯤에 네. 한창 주구장창 불렀었어서 그때는 막 창법이 네. 그 오혁 선배님처럼
0: 네,
1: 그래서 그 색을 좀 빼고 네. 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든요. 지금도 듣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0: 근데 이거 아세요? 잔나비와 혁오 밴드도 윤종신 씨가 그 초록창 그쪽에 한 면에 이 후배들을 추천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2: 아,
0: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승철 씨가 딱 픽한 이산 씨의 이제 키즈들이 또 나오는 거죠. 예.
1: 제가 그런 라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0: 그럼요.
1: 무섭네요, 뭔가.
0: 아니 픽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네. 감개무량이야, 감개무량.
1: 너무 감개무량이요.
0: 그 집에 그
1: 플랜카드
0: 안 붙었어요?
1: 부산에 이제 네. 막 그 제가 다녔던 학원에 막해서
0: 크게 나와요 그거. 네. 예.
1: 더 스카웃 이산의 성장 스토리라면서 저 옛날에 굴러먹던 시절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0: 아니 근데 이승철의 픽이 아마 더 클걸요.
1: 그쵸.
0: 학원 아카데미 또 바로 바꿉니다. 네. 야 바꿔 이승철의 픽. 우리 학원의 명물 이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1: 많이 올라왔죠.
0: 아, 그리고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야 되는데 이산 씨가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불렀던 그 노래 이산의 널 위한 R&B.
2: 제가 이 노래 듣고 완전히 팬이 됐습니다.
0: 이승철 씨의 입덕곡입니다.
2: 네.
0: 예, 널 위한 R&B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점토를 이기며 부르던 소리입니다. 절로 절로 썰어보자 은도 난다 금도 난다. 김치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옮기에 보관한 김치 맛은 따라올 수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데뷔 4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인 이승철 씨. 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남. 예, 성남입니다. 네. 그리고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 씨까지 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와, 일단은 더 스카웃은 사실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또 한남동에서. 네. 예.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딱 하루입니다. 실시간 기사가 나고 있는데 지금 56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뉴스엔 우리 박수인 기자님 감사합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 지금까지 알바 13개 학업 병행하며 주경야도. 아, 좀 부탁드리고요.
2: 듣고 계셨네요 진짜.
1: 예,
2: 네.
1: 콘서트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9월 5일 토요일 더 스카웃 콘서트가 있고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진행 중인 이승철 씨의 콘서트까지 만관부.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이제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3: 이승철, 가수 이산이었습니다.
1: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오늘로 3일째 만납니다. 그리고 제 호흡은 정말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게 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반겨주신 두댕이들 덕분이겠죠. 택시 타고 달려갔던 보령, 두덩이라고 불렀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렸던 일. 그때는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두댕이들이 기억하고 반겨주시니 전부 다 추억이구나 싶습니다. 올여름 두댕이들은 어떤 흑역사, 어떤 괴로움을 겪으셨을까요? 지나고 나면 그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8월 5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저는 김대호입니다.

0: 네, 8월 5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I Ain't Worried, One Republic 들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 쓰여서 그런가 듣기만 해도 해변의 풍경, 그 럭비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정혜영님, 근데 안영미 씨는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궁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에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작진분들이 대호 씨 그때 24시간이 모자라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뭐 다 보시고 한 번 했는데 그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안영미 씨 지금 출산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현재 월화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3일 동안 두댕이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시간은요 항상 아쉬울 때 끝나는 걸까? 예, 항상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금세 또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은실님, 어제 위대한 가이드 3 재밌게 봤어요. 저도 못 볼 것도 봤네요. 네, 거기서 거기였죠? 예, 다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첫 화가 그래도 시청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진짜 덥죠. 이 광고 다녀와서 정신 바짝 오싹하게 해드릴 깜짝 이벤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벤트인지는 기다려주시고요. 이제는 제 친정 같은 두시의 데이트,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 보내실 분들 문자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돈이 듭니다. 추가되는 거 알고 보내시겠죠? 자, 제가 지금 특별한 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떨리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공짜도 있습니다. 미니 게시판 그리고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태 월화 잘해놓고 왜 지금 마지막 날아가지고 이게 버벅대냐? 버벅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올품, 모빌 코리아 윤활유, 삼일제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롯데렌탈, 경기주택도시공사, 알레스아우토, KB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부회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전에 예고드렸죠. 정신 바짝 오싹하게 해드릴 깜짝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동생이랑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동생이랑 제가 똑같다고 놀라십니다.
1: 그럴리가요. 제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요.
0: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동생과 나란히 번갈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분하셨습니까?
1: 과연 구분하셨나요? 두댕이님들 청력 콘테스트. 누가 김대우고 누가 성우냐. 김대우를 맞춰라. 저희가 지금 지문 하나를 번갈아 읽을 거예요. 네, 듣고 한번 누가 김대우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0: 아닙니다. 제가 김대우입니다. 헷갈리시죠?
1: 힌트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1번.
0: 아닙니다. 제가 김대우입니다. 2번.
1: 1번과 2번 중 진짜 김대우는 누굴까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이혜경님이 헉 몰랐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1: 자, 한 번 더 갑니다. 1번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0: 2번 아닙니다. 제가 김대우입니다.
1: 자, 노래 듣고 옵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백 투 라이프 카드의 노래 들었습니다. 자, 더위 타파 깜짝이 배트 김대우를 찾아라. 잘 맞춰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실 뭐 제 동생과는 제가 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많이 못 느꼈는데 이 제작진이 아무래도 제 동생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게 김대훈지 김성훈지 좀 약간 헷갈린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특히나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바로

0: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거든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진짜 미워. 여러분들 미워. 5809님 1번 김대우 씨 나온 산에서부터 팬이라 정확합니다. 맞죠? 그렇죠?
1: 1번 맞힌 거 맞죠? 아닌가 헷갈려요.
0: 6537님 그리고 8484님
1: 1번이요. 1번이 김대우님이에요. 근데 또 2번이 더 자연스러워서 2번 같기도. 2번 제가 김대우 씨 팬인데 2번 아니면 팬 사표 놓겠습니다.
0: 6620님 그리고 1203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정답 2번 말씀대로 두 분 비슷하지만 대우님은 음성이 약간 동굴 같은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구혜영님 답은 2번 동생분 목소리가 좀 더 서윗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1: 김강수님이 동생이 더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0: 미워. 아, 마친 분들도 최다 동생 칭찬이고. 아이, 너무하시는데요. 진짜 너무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날 기분 너무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호, 방송인 김대호 씨 동생, 친동생 김성우라고 합니다. 네.
0: 아닌데요. 제가 김성우인데요.
1: 아, 이게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진짜 좀 헷갈리긴 하네, 내 스스로도.
0: 아,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김대호입니다. 자,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갑자기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 동생도 아나운서 이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라디오 이렇게 부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봤습니다. 거의 한 비율상으로 보면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는 7 정도가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3이나 4 정도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1번이 동생이라고 하네요.
1: 노희성 씨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김성호, 김자욱 씨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네요.
0: 야, 자, 여러분들.
1: 재밌네요.
0: 자, 이제 게임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만 하면 계속 맞히고 계시는데요. 예, 누가 김성호인지 김대호인지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헤어토픽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 다 깨셨나요? 잠은 다 깨셨나요? 좀 오싹하셨나요? 예, 다섯 분 뽑아서 헤어토닉 세트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제 동생은요,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예.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자, 여러분, 제가 김대호예요. 네. 자, 이제 진짜 김대호만 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 잠깐만 쉬고 올게요. 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피처링 나레이션은 이문세.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내레이션 이문세, 피처린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들었는데요. 아프지 않은 이별이 있긴 있네요. 동생이 나가니까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2346님,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넋놓고 듣다가 웃음이 절로. 대호 아나운서님, 라디오에서 오래 만나고 싶어요. 막 라디오 출장 나가는데 갑자기 듣고 기분 좋아졌어요. 나혼산도 잘 보고 있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출장 나오고 계신가 봐요. 2503님, 라디오 버전 히든싱어 같네요. 신박한 코너라 재밌었어요. 네, 히든 DJ 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아름님,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저 정말 헷갈려요. 정리해줘요. 이거 정리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2번 김대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부드럽고 스윗한 건 1번. 예, 바로 김성호, 제 동생이었습니다. 자, 7385님. 지금 엄마랑 단둘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 지금 현장에서도 사랑해라고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떤가요? 엄마가 너무너무 좋다. 어머니가 굉장히 뿌듯해하시겠네요. 4301님. 아들 둘 엄마예요. 두 녀석이 투닥대는 통에 너무 힘드네요. 제발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2949님. 저는 도배하며 들어요. 김대웅님 목소리 좋고 위트 있네요.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듣는데 힘 보태주세요. 포항 비비드 도벤저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대웅입니다. 예. 혹시나 의심하는 분들 계실까봐. 자, 투댕이들 뭐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0: 네,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갑니다. 이야, 어제 아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9669님인데요. 어제 출산하러 들어갔던 와이프 남편입니다. 저희 딸 순산했습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아, 딸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딱 3일간 두 대에 들어오셨는데, 아, 제가 이제 딱 3일간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대에서, 와, 그렇게 산모가 출산하러 들어가셔가지고 딸까지 이렇게 나셨어요. 이 정도면 사실 뭐 대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연을 확인하는 순간, 아, 뭐 이제 제가 뭐 감히 이름을 지어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추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하연이 어떻습니까? 하연이. 예. 하연. 하연. 여름 하자. 예, 뭐 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냥 하나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예, 신경 쓰진 마시고요. 여름에 만난 사연, 그리고 여름에 만난 인연 정도로 의미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우리 산모 그리고 우리 따님 앞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더욱 더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연아. 그냥 이거 아저씨가 부르는 거야.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자, 5373님. 너무나도 따뜻한 날 양식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이세요. 물고기도 잘 있고 전복도 잘 있는데 제가 잘 못 있습니다. 저는 37도 속을 걸어 다닙니다. 오늘이 대호 씨의 마지막 날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물고기도 그렇고 전복도 자식 같지 않습니까? 와, 지금 위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양식장 위에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땡볕에 나는 더워도 우리 자식 같은 전복과 물고기들이 잘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일하고 계신데 온열질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온열질환 진짜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에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

0: 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굉장히 힘차시네. 노중훈의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0: 왠지 이분 저와 여행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시장과 노포를 사랑하는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많은 분들과 더불어 제가 기억하는 대호 하나의 이미지는 예전에 이제 MBC 소속이었을 때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0: 그죠? 예.
1: 근데 왜 그래요? 이제 그늘을 벗어나니까 예. 추운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0: 바깥에 지금 37도, 38도가 올라가지만 제 지금 주변 기온은요 마치 언제로 영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애매한 그 영도와 1도 사이의 그 어디 중간지요.
1: 야,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분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0: 아유 쉽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어쨌든 잘 되고 계시잖아요.
0: 너무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1: 네네.
0: 근데 작가님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얼평할 건 아니지만 아니 인상이 너무나 더 좋아주시고 그다음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1: 살은 좀 빠졌어요. 네. 요즘에 뭐 마음 부대끼는 일도 많고 특히 이제 오늘이 마음이 제일 편해요. 워낙 제가 대호 씨하고 오늘 뭐 조금 그래도 안면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지난주가 제일 불편했어요.
0: 지난주 왜요?
1: 지난주가 이제 배우 이성경 씨였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눈들 곳도 없고 그냥 불편했어요.
0: 왜 혼자 만나셨어요? 저한테 뭘, 연락이라도 하시죠.
1: 뭘 혼자 만나? 아, 왜 저래? 근데 마침 오늘은 뭐 그래도 인연이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편합니다.
0: 맞습니다. 저도 네네. 사실 오늘 작가님 뵌다고 말씀 듣고
1: 네네.
0: 아 둘이 할 얘기가 진짜 많겠다. 저 정말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1: 아 성향은 안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왜요?
1: 저는 대우 하나보다는 조금 더 아웃사이더? 조금 더.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나 봐요. 박지현님이 네. 야 오늘 두 대 조롱 맛집이네요. 노롱앤대롱.
1: 노롱대롱은 뭐야? 아니 근데 그거 모로코 네. 그거 어땠어요?
0: 아 모로코요? 네. 모로코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던 나라였는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는 나라였고 제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나라였던 것 같아요.
1: 제가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네. 모로코는 못 가봤어요.
0: 아, 못 가보셨구나.
1: 그럼 이번에 뭐 여기 탕헤르, 뭐 카사블랑카 다 가셨던 거예요?
0: 탕헤르는 못 가보고요. 못 가고. 카사블랑카랑 마라케시랑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권은 이 그 아틀라스 산맥 쪽에 투부카리라는 곳.
1: 처음 듣는다.

0: 투부칼이라는 곳은 이제 설산이에요. 산 4,100여 미터 되는 고산인데 거기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쪽 그 서양권 사람들이 네. 이제 등반을 하러 많이 가는 곳인데 네네. 저도 이제 처음 가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이 모로코라는 곳이 사하라 사막도 있고.
1: 모로코의 수도 어디입니까? 헛다녔네. 라바트라.
0: 라바트.
1: 헛다녔네.
0: 이렇게
1: 그뭐 갔다 오면 모래 수도도 뭐 기억을 못하는 뭐예요?
0: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세요. 노롱 앤 대롱.
1: 예. 저는 그리고 아까 밖에서 대화나 이제 동생분을 이제 네. 뵀는데 그 외모보다는 진짜 목소리가 너무 닮았다.
0: 근데 실제로 좀 닮았어요.
1: 저는 이제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왜요?
1: 그분이 이제 실질적인 고난과 그렇죠. 네. 대화나는 그분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죠. 활동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저도 추워요.
0: 네.
1: 매우 춥고 네. 미래가 불투명하고.
0: 네.
1: 그래서 그분께 저 잘 보여가지고.
0: 자 작가님 따라하세요.
1: 네.
0: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1: 나는 동생이 없어요.
0: 알아서
1: 나는 매니저 일 해줄 동생이 없어요.
0: 네? 이 세상은요.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예.
1: 아 요러니까 약간 대우 하나 같네.
0: 예. 이혜림님이
1: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요런 스타일이에요.
0: 프리랜서가 이렇게 무서운 예. 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무섭죠.
0: 자 예. 이렇게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어떤 코너인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노중훈이 노 계획으로 와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자 오늘의 지역 역시 스페셜 DJ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형 지역으로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어디냐? 포털 사이트에 김대호를 검색하며 연관 검색어로 뜨는 곳 바로 김대호 아나운서의 고향 어디죠?
0: 양평.
1: 양평.
0: 어허.
1: 그 저기 양평읍도 있고 네. 뭐 서정면도 있고 그렇죠? 개군면도 있고 네. 강상면 강하면 뭐
0: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1: 굉장히 많잖아. 어느 맞아요. 쪽 구체적으로 어느 쪽?
0: 저는 개군면입니다.
1: 아, 개군 쪽이구나.
0: 예, 그 이천 천서리 쪽에 붙어 있는 예, 막국수 유명하고.
1: 네네 알죠.
0: 예,
1: 알죠.
0: 거기에 이제 개군에서 네. 초등학교와 네. 중학교를 나오고 네. 그다음에 양평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네. 서울로 이제 왔죠.
1: 이렇게 네.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몰라도 되니까
0: 이거 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곳 아닙니까? 왜 저를 견제하세요, 작가님?
1: 견제가 아니라 정확히 해드릴게요. 시기 질투예요.
0: 아.
1: 네, 시기 질투. 저희는 저렇게 회사도 그만두고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싶기도 하고
0: 여전하시군요. 예. 아 양평은 사실 네. 저희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 네.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1: 너무
0: 많지만
1: 너무 유명하죠.
0: 하지만 이제 양평도 다른 곳과 네. 빠지지 않게 네. 이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 이런 곳들이 이제 넘쳐나는 곳들이
1: 그때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곳이 개군면에 있는 고향집이었던가요?
0: 맞습니다. 저희 큰형 집이고요.
1: 네.
0: 큰형 사촌 형 집에 이제 네. 횟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 같이 모여서 명절을 즐기는
1: 그때 완전 동네 잔치 벌어졌던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실 동네 잔치는 아니고 이제 가족 잔치죠. 사실상
1: 지금은 뭐 양평이 배출한 최고 스타 아닙니까?
0: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수근이라는 이제 걸출한 예, 인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예.
1: 제가 뭐 죄송한 수근 씨한테는 미안한데 지금은 김대호죠.
0: 여기 생방송이라 제가
1: 김강수님께서 예. 노롱대롱 아웅다웅 참 좋다. 그 언제쯤 시간 되시면 노롱대롱 쇼 이런 거 한번.
0: 좋죠.
1: 예. 예.
0: 저도 저도 이제 스트레스 풀 때가 좀 필요하거든요. 샌드백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예. 그 이제 양평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1: 예.
0: 양평에 이제 그 이제 자랑거리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수근 선배 이후로는 이제 네. 방송을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나와서 네. 요즘에는 이제 양평의 아들로 이제 많이
1: 아 지금은
0: 있습니다.
1: 뭐 네. 대세 중에 대세고 김아름님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양평 선배님. 저도 양평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지금은 뭐 양평하면 김대호죠.
0: 네. 말씀.
1: 그 클 때짜 뭐 호랑이 호짜 아니죠?
0: 호랑이 호자는 아니고요. 이제 네. 세금변에 높을 곳자에서
1: 무슨 뜻이에요?
0: 그게 냄비 호자라고.
1: 아 본인의 미래가 예견되는 건가요?
0: 큰 냄비입니다. 네, 쉽게
1: 냄비처럼 금방 식을 것이다.
0: 아 아이고야.
1: 농담입니다.
0: 아이고야.
1: 농담입니다. 이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0: 저 네. 오늘 컨디션 네. 안 좋으니까 동생 들여보낼게요.
1: 아 죄송합니다.
0: 자 지금부터 저희 본가 경기도.

0: 양평에 대한 것들을 보내주십시오. 저처럼 양평 출신 연예인을 알려주셔도 되고요. 관광지나 맛집 정보는 물론 아련한 추억담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아는 게 전혀 없는 분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검색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늘 그렇듯이 양평 N행시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0: 양! 양! 양! 김대호가 나고 자란 것.
1: 방송을 망치러 오신 분 아니죠? 평!
0: 2시에 데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1: 자, 방송 사고라고 봐야지 이쯤이면은. 네. 문자는 4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좋은 선물,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요?
0: 저 목소리가 이제 목구멍에서 안 나와요. 저 오랜만에 2시에 데이트 뮤지 안영미 이후로 실어증 걸린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야, 그때는 좀 세긴 셌어. 예. 뮤지 안영미 썼을 때는 거의 저도 뭐 말문이 턱턱 막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세지 세지.
0: 아, 근데 네네. 확실히 아, 이 두 대의 터줏대가 만나니까 네네. 확실히 좀 기가 죽네요.
1: 아, 무슨 예, 말씀을. 예, 예. 네네.
0: 아, 이 분위기 어떻게 될지 네. 일단은 음악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듣고 와서 양평에 대한 저와 작가님의 추억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박효정님의 신청곡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왔고요. 노중훈의 노다 노 이거 PTSD 또 온다. 노중훈의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 2시 44분 네, 딱 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작가님.
1: 네네네. 네, 네.
0: 혹시 경기도 양평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1: 아, 양평은 진짜 많이 가봤는데, 네.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 4시엔 윤도현입니다. 네. 그, 생방송을 네. 양평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야외 생방송을. 네, 네, 네. 그때 이제 윤디가 저를 또 초대해가지고, 물론 고정 게스트이긴 했는데, 제가. 네. 그래서 서종면 쪽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라디오 생방을 하고, 윤대 단골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작은 식당을 데려갔었어요. 근데 예.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서종 쪽은 뭐 워낙 좋은 것들이
1: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닭백숙 먹고 그다음에 또 뭘 먹었더라. 근데 반찬이 너무 기가 막혔고 한 반찬도 한 10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생방 끝나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먹어가지고 네. 좋았는데 지금 윤디가 그 이문세 아저씨 거 스페셜 DJ 지금 하고 있네? 아 끝났구나. 난 한번 불러줄 줄 알았어요. 한때는 저랑 되게 각별했었거든요. 나는 인연들이
0: 작가님 요즘 네네. 진짜 많이 배고프세요? 왜 자꾸 불러달라고? 네? 아니 작가님
1: 우리 저 자연스럽게 대원하는 뭐 양평이 추천 하나 있어요?
0: 아이 뭐 저는 뭐 나고 네. 자란 곳이라서 뭐 그치. 그냥 양평 자체가 네. 사실 저죠 뭐 저.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지금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이제 그렇죠, 지정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물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뭐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 아, 멱 감고 막 그랬었구나.
0: 맞아요. 그러니까 멱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발 담그고 뭐 수영하고가 아니라 진짜 멱 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사촌들이랑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트랙터 뒤에다가 그 이제 소 염을 싣고 이렇게 집 싣는 이게 뒤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개울가에 가죠.
1: 그렇지.
0: 지금 그렇지. 말하면 거기 지금 해장국집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콘도 하나 있고 네네. 그 옆에 개울이 네. 이제 항상 이제 멱을 감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1: 물 맑고
0: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널 따라 이제 돌을 네.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깨끗이 씻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 돌구이에서
0: 위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1: 아, 야, 웬일이야.
0: 가마솥을 걸어 놓고 백숙을 해 먹고. 야. 다슬기 잡아서 백숙 안에다 넣어서 먹고. 저는 그냥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산을 뛰어다니면서 겨울에는 이제 그 뭐 토끼라든지.
1: 어머머. 예. 어머.
0: 산비둘기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좀 약간.
1: 너무 소중한 추억이다.
0: 그런
1: 진짜로.
0: 추억들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절대 안 되죠.
1: 아, 그렇죠. 지금,
0: 예,
1: 안
0: 지금
1: 되죠.
0: 절대 안 되지만 예전에는 네네.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지금 이제 추억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1: 아, 예. 저는 이제 그냥 서울이 고향이어서 그런 추억이 일절 없거든요.
0: 그래서 작가님 서울이 고향이에요?
1: 저는 뭐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있지만 에스프레소, 카베르네 소비뇽 좋아하고 어반 라이프를 추구하고요. 저 실제로 여행지도 뭐 이렇게 오지보다 오지 좋아하시죠?
0: 저는 자연을 너무 사랑하죠.
1: 저는 어반 완전 도시, 네, 어반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추구미가 거기 있고 실제 생활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요 아까 그 우리 대호 하나가 말아먹은 N행시 있잖아요. 네. 양평 2행시에서
0: 맛있게 먹었죠.
1: 네, 우리 네. 아주 두댕이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운을 좀 띄우겠습니다. 네. 김정현님 양
0: 껏 먹어도 모르겠는
1: 평양냉면 아, 스타트가 부진합니다. 홍언주님 양
0: 양념치킨
1: 평
0: 평균적으로 맛있다.
1: 야,

0: 내가 보기에는 대원의 출발이 안 좋으니까 크게 오늘 작품성들이 두드러진 않는데요. 7070님 양
1: 양복 입고
0: 평
1: 평일 출근.
0: 아, 뭐 어쩌자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1, 2, 3 하나님 양
1: 양손에 화투를 든
0: 평
1: 평경장.
0: 아,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다. 양손에 화투를 든. 아, 평경장 그 성대모사를 해주셔야죠.
1: 아, 근데 평경장님은 일단은 네. 양손에 화투를 들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러네.
1: 기차에서 손목이. 예.
0: 아, 또 사실을 적시하는.
1: 예. 손목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0: 8716님 양
1: 양평이 낳고 키운 김대효 이제는
0: 평
1: 평생 내가 키우고 싶다.
0: 아, 아주 팬심을 듬뿍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박지연님 양
1: 양처럼 순하지만은 않은 남자
0: 평
1: 평양냉면처럼 슴슴하지 않는 남자 화끈한 양평의 둘째 아들 김대효.
0: 본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 저요?
0: 네, 좀 순한 편이 아니면 외유내강이 아니면 불덩이 같은 화를 품고 삽니까?
1: 저는 약간 약간
0: 아, 죄송한데 방송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 코너가 여기가 무슨 뭐 그러니까 늘어지죠. 왜 그래요? 예?
1: 그 원인은 예. 저한테만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3일 지금 3일 이렇게 예, 진행을 예, 하고 있는데요.
0: 예, 예.
1: 상당히 지금 심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네, 네. 미약해지고 있고요.
0: 죄송합니다.
1: 아니, 예. 너무 재밌어요. 네,
0: 박병민님 두 분 티켓타카 너무 재밌어요. 아쉽다 오늘이 마지막에. 아 그러니까 좀 더 하시지 왜 3일 만에요?
1: 예?
0: 왜 사흘 만에요?
1: 오늘이 딱 좋습니다 제가.
0: 아 그렇구나.
1: 예, 예, 딱 좋습니다.
0: 아 예. 예. 전민경님의 N행시입니다. 양
1: 양쪽 프리랜서 다
0: 형
1: 평생 잘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0: 아, 나이스. 전민경님 혹시 프리랜서이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프리랜서는 늘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도 당연히 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1: 왜 이렇게 자꾸 텐션을 올려놓으면 자꾸 이렇게 쭉쭉 약간 그 무슨 수타 뜨듯이 수타하듯이 이렇게 자꾸 늘리세요 자꾸.
0: 업앤다운.
1: 예, 예.
0: 업앤다운 업앤다운.
1: 자 이행시는 이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예.
1: 우리 강승희님이 네. 저 대훈님 큰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식당 길 하루에 네 번씩 지나가요.
0: 오, 아, 그 근처에 사시나 보다.
1: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횟집 하시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네 번씩 지나가십니다. 예.
0: 그 횟집은 대호하나 이렇게 큰아버님이 하시는 게 알려진 이후로
1: 네.
0: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렇습니까?
1: 아,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까지.
0: 아~
1: 예. 브레이크 타임.
0: 예전에 없었는데.
1: 예전에 없었어요.
0: 아, 그렇죠.
1: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었는데
0: 네네네.
1: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 쪽이나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0: 그렇지.
1: 간혹 들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예.
0: 제철 백감 있습니다.
1: 이제 송어입니다. 송어.
0: 아, 송어.
1: 송어.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 횟감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색도 너무 예쁘고 쫄깃쫄깃하고.
1: 그 이제 그거 이제 그 이렇게 양배추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양배추에 콩가루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네. 초장 뿌리고.
0: 그렇지, 그렇지.
1: 이렇게 해서 싹 비벼 네. 먹으면.
0: 그렇지, 그렇지.
1: 그게 별미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예,
0: 아, 송어에 먹어본지 오래됐네.
1: 아, 그게 별미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들러주시니까.
0: 네네.
1: 예, 많이. 예.
0: 친정 MBC를 위해서 좀 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요?
1: 자 이렇게 경기도 양평에 대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와,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리냐. 문자는 #8000번 짧은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100%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경기도 양평입니다.
1: 네.
0: 안직환님이 양평하면 해장국이죠.
1: 그렇죠.
0: 양평 해장국집의 제 인생 식당인데요. 맛이 정말 진합니다. 아, 드셔보셨죠?
1: 네. 그럼요.
0: 양평 해장국은 이제 그 건더기가 많기로 유명하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칼칼하고
0: 뭐 양 그리고 선지 그리고 콩나물 거기다가 이제
1: 맞아요.
0: 고추 기름과
1: 맞아요.
0: 그 고추지를 같이 넣어서
1: 맞아요.
0: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아, 그게 네. 또 이제 또 다른 해장국하고 좀 약간 차별화.
1: 아, 확실히 뭐 양평이다 얘기 나오니까 뭐 전문가.
0: 아,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 태어났다니까요. 예. 자, 권세진님이 양평 소뚜껑 닭볶음탕 아시나요? 네. 가마솥에 자주 아주 불통 위에서 불쇼까지 보여주는 완전 맛집인데 겨울에 가면 추위를 못 느낄 정도인데 아실랑가 몰라요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 요즘은 양평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방송에도 이제 몇 군데가 소개가 되면서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은 집에서
0: 맞아요.
1: 그 가마솥 뚜껑 거꾸로 해가지고
0: 그쵸? 거기다 이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위에다가 그 이제 큰 이게 그 토치 큰 토치로
1: 맞아요,
0: 해가지고
1: 맞아요.
0: 한번 불질해가지고
1: 네, 그 화력이 어마어마하고
0: 한번 확 끓이니까
1: 되게 오래 가더라고 아무래도
0: 그쵸 거기다
1: 큰
0: 이제
1: 불을 이용하니까
0: 먹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볶음밥까지 싹 해서 먹고 이제 양평 쪽으로도 계곡도 많으니까요 막 산하사 계곡 중미산 휴양림 뭐 더 나아가서는 용문산 뭐 요쪽으로 이제 딱 놀러 가시고 또 이제 뭐 여자친구나 가족끼리 가서 용문사 가서 또 기도도
1: 양평
0: 하고.
1: 전문가예요.
0: 양평태상입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5: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4: 그렇지만

0: 한번 해보는 마음.
1: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영미 누나를 위해 달려온 전화현방 전 아나운서 현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자, 지금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2: 진짜. 아, 제가 어지간한 방송에서 화를 자주 내긴 하지만. 네. 그거 한번 해줘요.
1: 노중훈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0: 신나지가 않아 하나도.
2: 신나지가
1: 않아. 김현희님이 두 분 케미가 마치 백캠의 배철수 DJ와 임진모 선생님을 보는 느낌이에요. 뭐
2: 전설의 앙상블, 전설의 콤비시죠 두 분. 근데 이 저기 백캠의 두 분처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라디오.
1: 라디오요? 아, 라디오는 그쵸. 제가 감히 제가 발을 못 디뎌서 문제인 거지. 네. 너무나 매력 있고 항상 올 때마다 항상 배워가는 곳이에요.
2: 맞아요.
1: 예.
2: 라디오는 그냥 평생 같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친구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실제로
2: 아, 나 늙었단 얘기예요?
1: 아니, No.
2: Yes, yes, yes. Yes, yes, yes.
1: 자. 아니,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가요. 위로받고 가요.
2: 오늘은 아니겠죠.
1: 오늘은 뭐 써.
2: 와, 애드립이 좋아지셨어. 자, 오늘의 지역은 우리 큰 대호, 큰 냄비죠.
1: 네.
2: 대호 하나, 대디의 본가가 있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사연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오현주님, 우와, 저도 84년생이고요. 오. 양평 개군면에서 6살까지 살았답니다. 아빠가 군인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반갑네요.
1: 저도 84년생입니다.
2: 그죠, 동기인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9998님도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양평하면 역시 군대 24단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저 역시 군 시절 24단 방공대대에서 근무했는데요. 아하. 외출 나갈 때마다 갔던 용문산이 그립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못해 한눈에 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훗날 그 추억에 여자친구 손잡고 용문산에 갔다가 은행 냄새 맡더니 구박하고 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민가에서 뱀수를 내놓고 팔았는데 이게 무슨 기괴한 동네냐고 또 구박받고 동서울터미널에서 대차게 헤어졌습니다.
2: 이별 엔딩이군요.
1: 근데 실제로 이제 일단은 그 제가 살는 그 동네가 개군이잖아요.
2: 개군면 그죠.
1: 이게 정확한 이제 그 지명의 어원은 뭐 모르겠지만 사이계자에 군사군자를 써가지고 사이사이마다 군대들이 있다 해서 개군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예, 알고 있어요.
2: 그렇구나.
1: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4단 뭐 이렇게 방공대대들도 있고 기갑사단이 많아가지고 탱크

0: 항상 지나다니는 동네에서 탱크가. 예.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 탱크 이제 그 네. 훈련도 막 해가지고 전 중학교 때 네. 이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앞에 미군들 탱크가 왔다 갔다 같이 네. 연합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럼 실제로 저 김미더 초콜릿 해봤어요.
1: 아, 실제로?
0: 실제로.
1: 그래서 한국 전쟁 때가 아니라.
0: 아니 진짜.
1: 어머 어머 어머.
0: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 초콜릿은 또 크단 말이에요.
1: 그죠.
0: 예. 네. 그 허땡 그.
1: 네네.
0: 그거 제가 받아가지고 먹은 기억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1: 팔사 아니죠.
0: 아니 맞아요. 저는 B라도 주워봤고요.
1: 육사야. 팔사 팔 B라. 나 B라란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0: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줍고 그래서 와. 연필 한다스 가서 받고 오고
1: 와.
0: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양평에서는. 그래 아무래도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추억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용문산 밑에 진짜 실제로 뱀 그
1: 뱀술
0: 파는 곳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닥에 문을 열잖아요.
1: 네.
0: 마룻바닥 문을 열면 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양파망에 드는 뱀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그 뱀을 잡아서 파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1: 와.
0: 살아있는 뱀을 실제로 지금 불법이지만.
1: 와. 네. 그러니까 대호 하나한테 정말 양평이 어떤 심어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양분 이런 게
0: 그렇죠.
1: 엄청 크구나.
0: 그렇죠.
1: 다양한 경험.
0: 그래서 추워. 제가 이런 경험들을 이제 방송에서 녹여서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이 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양평이 정말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준.
1: 아 이제는 이제. 네. 이수군이 아니라 부등호가 이제 이쪽 대호 하나 쪽으로 이미 넘어갔다 보고요.
0: 아 오케이 그렇게 갈게요 그럼. 네.
1: 아
0: 감사합니다.
1: 자 2321님 양평역 여주 1980년생입니다. 팀 스피릿 훈련할 때 초콜릿도 기부미 항상 했죠.
0: 맞잖아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예, 네, 그 이거 훈련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팀 스피릿 훈련이었구나.
1: 참고로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색대대 출신이고요.
0: 오.
1: 17사단. 여기까지만.
0: 예. 자, 2321님께는 추억의 초콜릿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아, 우리 초콜릿 쿠폰도 있었어요? 있구나.
0: 네. 자, 이렇게 경기도 양평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기부미 초콜릿 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저 이렇게 안 믿으시는데
5: 그러니까.
4: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공인

0: 육사님 맞아요. 네. 양평 여주 지역은 훈련이 많아서 미군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김치랑 바꿔 먹은 기억이 있어요.
1: 아니 진짜 많네. 9354님도 와, 저 양평군 청운 79년생입니다. 저도 초콜릿 먹어봤네요. 아무도 안 믿어.

0: 가져다 주면 학용품을 줬던 했죠. 이런 추억들이 다 있죠.
1: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오늘 미군 특집 아니고요. 양평군입니다. 네. 하지만 또 역시 군 관련된 사연인데요. 6913님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그해 여름 몸을 만들어서 양평에서 친구들과 수상 레저를 즐기는데 제가 돈이랑 멋진 몸만 준비하고 잘생긴 얼굴을 준비하지 못했더라고요.
0: 가정통신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네.
1: 그래서인지 여성분들이 잘생긴 제 친구에게만 자꾸 수상 스키 타는 법을 묻는데 한 번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물에 빠져있는 그녀를 위해 뛰어들었더니 그분이 기겁을 하시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냥 놓으세요 외치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녁에 넷이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결국 친구만 커플이 되고 저는 고기만 굽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님도 이런 적 있으시죠? 뭐야? 아니 왜 여봐요
0: 아, 여봐요라니요.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두댕이분들한테 여봐요라니요.
1: 아, 기본적으로 저는 그 물을 무서워해요. 아 수영도 못하고 잘하시죠?
0: 저는 네. 대학 생활에 네. A+가 딱 하나 있습니다.
1: 수영?
0: 교양 수영. 아 경영학과거든요 저는.
1: 저는 교양 체육을 볼링 뭐 배드민턴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아. 다 A+ 저도. 오호. 근데 물은 진짜 무서워요.
0: 아 근데 이제 양평하면 네. 또 물을 빼놓을 수가
1: 그렇죠.
0: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뭐 두물머리부터 해가지고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어쨌든 육굴삼님 예. 쓰라린 기억 감사하고요.
0: 변지훈님 예. 외가댁이 양평이에요. 언제나 여름 방학 때 갔는데 멀미하니까 쩔쩔 굶고 버스 타고 양평 터미널 도착하면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죠. 집 앞 냇가에 튜브 들고 나가면 아버지가 돌담 쌓아서 삼남매 놀 수 있게 해줬던 추억이 있어요. 외가댁 밖에는 수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었네요.
1: 죄송한데 외가댁 밖에 아니고요. 외가댁 밭에는 밭.
0: 아,
1: 시작은 아나운서 아니었습니까?
0: 제가 아나운서도 그만둔 지 한 2년여 돼가지고 외가댁 밭이었네요. 네네네네네. 예, 밭에는. 예. 밭에. 네네. 아, 저희도 예전에 냇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돌담 쌓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기.
1: 참외,
0: 수박 이런 거 띄워놔서 동동 띄워놓고 먹던 기억들.
1: 양평도 옥수수가 유명하지 않나?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쵸, 뭐 그쵸. 양평 강원도 이쪽 계열 이제 옥수수를 많이 심죠.
1: 맞아요. 예. 아 이런 추억들은 너무 부럽다.
0: 예전에는 사실 예. 에어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상 피서였는데
1: 맞아요.
0: 요즘에 이제 사실 저부터도 예.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 이런 추억 쌓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뭐 환경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쵸. 맞아요. 이선희님 양평과 가평은 많이 다른가요? 제가 두물머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양평인지 가평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9년 전쯤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기억이 좋으셨으면 그걸로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두물머리는 양평이긴 하죠, 양평.
0: 두물머리 이제 그렇죠, 이제 두물이 네. 만난다.
1: 맞아요. 예,
0: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다해서 이제 두물머리인데.
1: 그리고 뭐 어디 물이 한 곳이 그 오로지 그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그렇죠. 흐르고.
0: 그럼요.
1: 그다음에 그 한강 물줄기라는 게 멀리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양평 거쳐가지고 서울까지 흘러드는 거니까.
0: 그렇죠.
1: 양평의 물도 아니고 가평의 물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물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오.
1: 뿌잉뿌잉뿌잉. 되게 불쾌한데요. 뭐 좀 치네 이런 눈빛.
0: 아니.
1: 아주 불쾌합니다.
0: 아 말하자면 이제
1: 예, 예, 예.
0: 그 아 요거는 좀 약간. 예.
1: 아 그래요?
0: 넘어가겠습니다.
1: 아, 비방경입니까? 예, 예. 예 문자로 보내시고요.
0: 예, 너무 예, 생방송이니까 제가 예, 예. 심의에 약간 무뎌졌네요. 예.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방송에서는. 네. 예 최성화님 네. 팔단 건너 자전거 라이딩에서 두물머리까지 가서 연잎 핫도그 한 개씩 먹고 왔는데 두툼하네 꿀맛이더라고요. 두 분은 핫도그에 설탕 묻히나요? 어떻게 드세요?
1: 아 케바케인데. 예. 케바케는 말은 아시죠?
0: 그냥 기분 나쁘니까 넘어갈게요.
1: 예. 묻혀요?
0: 케바케. 저는 네. 저는 일단 설탕을 많이 묻힙니다.
1: 아하.
0: 그리고 아야. 거기다가 케첩을 뿌려야 돼요.
1: 아 머스타드는?
0: 아 머스타드 안 갑니다.
1: 저는. 아 케첩만?
0: 케첩만.
1: 아하.
0: 예. 케첩만 가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새콤하고 달콤함이 이제 극대화되거든요. 네.
1: 저는 묻힌다면 네. 묻힌다면 대량 똑같아요. 근데 네. 아니면 아예 안 묻히거나 쬐끔 묻힌 이런 건 아니고.
0: 그럼 그냥 생으로도 그냥.
1: 저도 그냥 사실은 케첩을 더 좋아하긴 해요.
0: 케첩으로.
1: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핫도그도 너무 다양해지고 대용량이 됐는데
0: 맞아요.
1: 옛날에 되게 아주 단순한 핫도그 있잖아요. 아. 그 분홍 소시지 하나만 이렇게 알량하게

0: 막혀있었던 네. 그게 좀 그립기도 하고.
1: 예전에 그 이제 네. 그 맛있게 먹으려고 네. 바깥에 그 밀가루만 싹 그렇지. 먼저 먹고.
0: 맞아요.
1: 먹고 그 다음에 소시지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핥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소시지 맛만 느끼려고.
0: 맞지 맞지 네. 맞지.
1: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소시지 맛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그 나무로 맞아요. 이제 그 붙은 소시지를 앞니로 이렇게 조금씩 뜯어 먹던 그런 기억이 예, 있습니다.
0: 아유 옛날 생각나네.
1: 네 추첨을 에이.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요. 경기도 양평과 관련된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경기도의 보물 양평을 위해 성공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0: 자전거 탄 풍경 봄을 듣고 왔고요.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아유, 이게 끝에 가니까 이렇게 막기 시작하네.
1: 에?
0: 끝 이제 끝으로 다니까.
1: 원래 헤어질 때쯤 되면 얼추 맞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됩니다.
0: 오늘 예, 예. 경기도 양평과 관련된 네. 사연들 받고 있죠.
1: 네. 9003님. 다들 양평하면 두물머리만 가시는데 다산 생태공원도 진짜 예쁩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초록초록 예쁜 연꽃밭,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덮인 풍경까지 사계절이 다 예쁜데 아실랑가요?
0: 아, 근데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많이 가니까 저는 갈 일이 없어요.
1: 아.
0: 예, 못 가봤어요.
1: 그럼 왜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양평의 사계절 다 진짜 아름답죠.
0: 아름답죠. 맞아요, 예, 맞아요. 산이 많으니까.
1: 맞아요.
0: 3호

0: 8888님 봄에는 양평 갈산공원으로 가세요. 어허. 벚꽃 구경이 거기만 한 데가 없어요. 어허. 강변길 따라 꽃터널을 쭉 걸으면 너무 예쁘답니다.
1: 꽃 구경을 하세요? 봄철에? 난 내 생각에 안 하실 것 같아. 그죠?
0: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 약간 왜냐면 이제 보통 봄꽃 나들이객들이 워낙 많이 몰리잖아요. 네, 시즌이 맞아요. 되면 네. 그런 데를 별로 안 가잖아요.
0: 사람 많은 곳을 굳이 가진 않지만 그쵸. 예, 가끔씩 꽃을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네. 저는 인왕산을 그냥 아~ 혼자 고즈넉히. 그리고 여기 갈산공원은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뒤편 공원이에요.
1: 어, 진짜 양평에 예. 아주 그냥 손바닥 보듯이.
0: 어, 그럼요. 그래서 갈산공원에 이제 농구장에서 친구들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1: 어머.
0: 그리고 이제 그 갈산공원의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강 네. 강변에 있거든요.
1: 네네.
0: 건너편에 보면 이제 강상체육공원이라고 있거든요.
1: 네네.
0: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예, 이태리전
1: 단체응원?
0: 제가 2002년에 고3이었거든요.
1: 네.
0: 단체응원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0: 예, 빠바빠바빡 대한민국하고 어머니께 저 친구 집에서 놀다 올게 했다가 군짝 한번 맞고 그리고 대차게 바로 재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04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 아... 예. 아유 자세해라.
0: 예. 예. 예.
1: 이현자님, 양평의 자연을 느끼려면 용문산 근처 식당으로 가셔야 합니다.
0: 그쵸.
1: 용문산에서 난 다양한 산나물과 보리밥을 함께 비벼먹는 산채정식 비빔밥 맛있습니다. 꼭 드셔요. 그 앞에 이렇게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나물 이렇게
0: 맞아요.
1: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와,
0: 맞아요.
1: 그런 것도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0: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네. 너무 깨끗하고
1: 맞아요.
0: 손질을 정성스럽게 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그냥 사다 먹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0: 예, 진짜 그래서 산채 정식은 꼭 한번 가면
1: 그치.
0: 먹을 법한 음식입니다.
1: 그리고 막 가을 되면 버섯. 뭐 1표고 2능이 3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삼송이.
1: 삼송이.
0: 예.
1: 어.
0: 공공사모님, 양평하면 그 길에 바이크족들이 많잖아요. 멋진 오토바이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화이트로 챙겨 입고 타신 어르신을 봤어요.
1: 아.
0: 모든 게 흰색에 긴 흰머리까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들이 많이 가는 곳에 고바우 설렁탕이라고 있어요. 아가들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가들에게는
0: 그렇죠.
1: 계속 주시는구나.
0: 여기가 그 이제 양평 지금은 이름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양평 이제 공고라고 해서 공업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 가는 길에 휴게소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휴게소가.
1: 네.
0: 근데 이제 그 휴게소가 이제 약간 좀 약간 침체기를 겪었다가
1: 네.
0: 지금은 바이크족들의 성지가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양평 가시는 분들은 거기 바이크족들은 거기에 꼭 들러서 필요한 용품들도 사고 그다음에 바이크족들끼리 얘기도 하고.
1: 이야.
0: 네, 그래서 바이크족들 굉장히 많이 가요.
1: 양평군 홍보대사죠.
0: 홍보대사죠.
1: 실제로.
0: 실제로.
1: 어.
0: 그걸 왜 물어보시죠?
1: 왜냐면은 그렇죠. 이렇게까지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해박하게 많은 걸 꿰고 있는 분이 홍보대사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수근 씨 홍보대사입니까?
0: 아, 홍보대사죠.
1: 아,
0: 예, 예,
1: 투톱이구나.
0: 예. 그렇죠. 이제 홍보대사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 아.
0: 왜냐면 양평에 오셔 가지고 사시는 연예인분들도 많으세요.
1: 아.
0: 예, 하는데 이제 각자 활동들을 좀 약간 각각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1: 어.
0: 예,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임명을 해 주셔 가지고
1: 양평 얘기를 끝이 없을 것 같아. 진짜 많이 하시네.
0: 네. 6579님이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 양평에서 나왔습니다.
1: 음흠.
0: 제가 다녔던 양평 여중 여고는 지금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요.
1: 어허.
0: 그때 여자들끼리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 많습니다. 지금은 대전으로 씨집어서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양평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양평 시내에 있는 30년 넘은 대문집 떡볶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방금 마지막 줄 읽기 전에 그러면 대문집 떡볶이 아실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대문집 떡볶이를 말씀하시네.
1: 이게 이제 정식 상호는 대문 분식이잖아요.
0: 어, 맞아요.
1: 나도 가봤어.
0: 여기가
1: 워낙 유명하죠.
0: 대문집하고 여기 스마일하고 네. 조금 약간 양대산맥이에요.
1: 아~
0: 떡볶이가 완전 달라요.
1: 야, 그 희한하네. 꼭 그런 구도가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양대산맥이.
0: 맞아요. 왜냐면 양평 여중 여고 제가 다닌 양평 남고도
1: 네.
0: 제가 양평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뀐 일기예요.
1: 아~
0: 예.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다니셨던 선배님 같은데
1: 아니 이쯤 되면 오늘 그 두 대 방송분만 모아도 나무위키 한 열 바닥은 넘어가겠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아, 이 떡볶이 맛있지.
0: 아, 맛있어요.
1: 먹고 싶네.
0: 예, 추억의 맛이에요.
1: 네.
0: 95212. 네, 용문산 내부에 24단 유격훈련장이 있는데 유격훈련장 옆에 하필이면 계곡에 평상 깔려진 고깃집이 있습니다. 경계근무 서면서 거기서 고기 굽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그 허탈합니다.
1: 야, 이거는 너무 견디기 힘든 장면이에요.

0: 좋겠다.
1: 이건 어렵죠. 예, 네, 어려워요, 진짜. 아,
0: 왜냐면 경계 근무 물론 이제 철두철미하게 쓰지만 되게 따분한 시간들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실은.
1: 예, 그리고 그 시간에는 희한하게 네.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거의 소모즈급으로
0: 맞아, 맞아, 맞아.
1: 바로 그냥.
0: 맞아, 맞아. 아, 소모즈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922님, 저는 전보로 가봤습니다. 그때 어느 사찰 밑에 있었는데요. 자정부터 오픈런해야 하는 용환집이었답니다. 친구가 아빠 차를 몰고 나와서 오밤중에 서울 기름동에서 출발 12시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서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저희도 그 옆에 쪼그려 누워 기다리다가 해 뜨자 점을 보고 나서 해장국을 먹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떤 집이길래 뭐 밤에 가서 미리 잠도 자야 돼 거기서?
1: 저는 그 점사 오픈런은 처음 들어보는데.
0: 아~
1: 점사를 오픈런으로 그렇게
0: 본 적 있어요?
1: 예?
0: 점 이런 거?
1: 아 저는 콘텐츠로는 봐봤는데 네. 점을 본 적은 없어요.
0: 저도 없어요.
1: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있으면 네. 그 용한 분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0: 그렇지.
1: 신을
0: 친내림.
1: 막 받은 막 받은 그 신기가 엄청나게 지금 약간 좋을 때
0: 아 갓내림
1: 예 갓내렸을 때 딱 간 갓내렸다고 하니까 무슨 커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이렇게 오픈런을 하세요 실제로.
0: 야 신기하네.
1: 예, 왜냐면 이게 또 신발이 계속 기도 안 올리면 또 떨어지니까.
0: 어머머.
1: 그래서 이제 딱 받았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많이 받곤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서 받으셨던 것
0: 유명한
1: 같아요.
0: 유명한 집이 거기 있구나.
1: 0202님 네. 양평 택배기사였는데 서종면 쪽은 유명산 그쪽은 세컨하우스들이 많아서 배송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0: 아.
1: 난코스가 많습니다. 지금은 일산에서 배송하고 있는데요. 양평이 하도 힘들다 보니 여기는 쉽습니다. 택배기사분들 더운데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14일은 택배 없는 날 휴무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일산은 약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다들 네. 편하실 텐데 소종은 뭐 유명한 뭐 카페 갤러리들이 워낙 또 많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그리고 구불구불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야 되고
0: 힘드셨겠네.
1: 더구나 이제 겨울길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0: 아, 뭐 눈 쌓이고 얼고 뭐 이러면
1: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힘드셨지만 지금도 이제 온열 질환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0: 아, 진짜
1: 물 정말 열심히 드시고 네. 안전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 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가 최고의 사연도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 비타민 미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4: 2시 데이트의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프로미스나인 비타민미 듣고 왔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5: 노노노.
4: 경기도 양평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요. 0537님 오늘 대우하나 마치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신나요. 아, 고향 얘기 반가우신가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6: 아, 진짜 이렇게 한 시간 내내 고향 얘기를 심도 깊게 나눠본 적이 최근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4: 아, 근데
6: 방송에서.
4: 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작가님하고 같이 있어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6: 왜 그래요?
4: 아니 진짜
6: 아까는 뭐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만 뭐.
4: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워서 제가 약간 방어기제가 발동했고 예.
6: 아~
4: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 지금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6: 두 시간은 아직 안 지나갔죠. 그쵸? 한 시간 반 지났죠.
4: 거짓말이야.
6: 네. 그 금방 틀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방송국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데. 아이 진짜.
4: 아 여튼 예.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고의 사연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자 누군가요?
6: 네 우리 대호하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의 추억을 남겨주신 변지우님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뽑을 때 진짜 너무나 힘들었는데 네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6: 네.
4: 변지훈님 외갓댁이 양평이에요. 언제나 여름방학 때 갔는데 멀미하니까 쫄쫄 굶고 버스 타고 양평터미널 도착하면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죠. 집 앞 냇가에 튜브 들고 나가면 아버지가 돌담 쌓아서 삼남에 놀 수 있게 해줬던 추억이 있어요. 외갓댁 밭에는 수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6: 아 그거는 막 예전에 그런 이런 예전 시절을 그렸던 드라마나 단편 영화나 단편 드라마 같아요. 왜
4: 맞아요.
6: 터미널 할아버지 또 버스 네. 그냥 시외버스 이런
4: 맞아요.
6: 이미지 있잖아요.
4: 저는 지금 이 변지훈님 사연 너무 좋은 게 그 네. 시내버스 양평 터미널이 지금도 있어요.
6: 네,
4: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네. 양평 본가에 갈 때가 있거든요.
6: 네네.
4: 그러면 일부러 택시 말고 그렇게 이제 터미널 가서 30분, 40분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6: 그렇지.
4: 이게 떠오르게 해주시니까 너무
6: 맞아요.
4: 감사해서 네. 네, 이렇게 또 선정을 했습니다.
6: 마음이 참 이거 따뜻해집니다.
4: 네.
6: 네.
4: 1841님이 두대 최고의 콤비가 생겼다. 노롱 대롱.
6: 노롱 대롱. 노롱 대롱. 아 괜찮은데 노롱 대롱. 오늘 저와의 호흡이 어떠셨습니까?
4: 아 호흡은 사실 왜냐면
6: 이래야 김대호지. 예. 이래야
4: 왜냐면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예. 저희가 뭐 연락을 하고 살기를 했습니까?
6: 아,
4: 뭐라고
6: 그렇죠.
4: 살기를 했습니까?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호흡은 뭐 그렇게 네네. 그다지 맞진 않았지만 하지만 결이라는 게 예. 우리가 또 이제 뭐 이게 말을 나누다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 네네네.
4: 아 너무나 저는 너무나 네네.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6: 그 예. 제가 아까 잠깐 그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네. 제가 대화나랑 유일하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4: 어떤 거요?
6: 우리 둘 다 방어 기제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4: 맞아요.
6: 근데
4: 맞아요,
6: 아까
4: 맞아요.
6: 그 단어를 꺼내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4: 네.
6: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비롯된 약간 네. 유사성이 그래도 방송이 큰 무탈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4: 좋습니다.
6: 듭니다.
4: 아, 보통 이제 뭐 네네. 서로의 공통점 얘기하면 네네. 뭔가 뭐 멋진 외모라든지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방어 기제가 공통점인 저희 둘 어떻게 노롱대롱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6: 아. 자,

0: 김훈 작가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양평이 형이 속한 그룹이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들었고요. 두시의 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아, 양평 여운이 깁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3시 38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초조하죠,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아쉬운데 마무리까지 한번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림 님이 두물머리를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화나요. 왜요? 저는 남편이랑 두물머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자꾸 저랑 핫도그를 먹었다고 해요. 아니! 누구랑 먹은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요거 좀 화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편분이 두물머리 한번 가셔야 되겠네. 예. 가서 꼭 설탕에 케찹 한번 뿌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4206님. 안녕하세요. 주류회사에서 양평지역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보다 요즘 양평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개군, 옥천, 용문, 강상, 강하 등 너무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대호 형님 언젠가 마주친다면 종류별로다가 술 잔뜩 드릴게요. 경차의 술 이미지가 랩핑되어 있다면 저니까 아는 체 해주세요. 오. 제가 이제 주말마다 그러면은 저기 제 차 있거든요.

차 그 다마르기니 끌고선 계속 돌아다녀야 되겠네. 아, 너무 반갑네. 4206님 꼭 부탁드릴게요. 네. 7712님, 저는 전북 익산에 살아요. 양평은 스쳐 지나가 본 적도 없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까 양평 궁금하네요. 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 여행을 생각보다 속속 가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양평 오시면 저희가 아까 이 방송 중에 나간 곳들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가깝게라도 뭐 두물머리라든지 양평에 또 냉면이 유명하거든요. 옥천이라는 동네에 냉면이 유명하니까 냉면하고 그다음에 완자를 꼭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3325님 오늘 저희 딸 공무원 시험 면접 보는 날이에요. 언제 커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는지 신기합니다. 많이 떨리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연습했던 거 아낌없이 발휘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 정말 전형적인 그 이렇게 면접 의상 있죠.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그 굽 낮은 구두에 흰색 양말 그리고 안에 흰색 블라우스 딱 입고 그래도 살짝 옆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공무원 합격하시면 꼭 부모님께 첫 월급으로 첫 선물 사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힘내라는 의미에서 네, 힘내라는 의미에서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듣고 오셨고요. 자, 3084님, 아까 점 얘기 들은 김에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제가 제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점 보시는 분이 아, 내가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말할 걸 아깝다. 이게 뭐죠? 이거 마치 그 마당에 감나무 있죠?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이런 느낌. 자, 재미로 보셨으니까 재미로 본 이렇게 재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새싹분이 문자 주셨어요. 5536님. 창원에서 서울로 가족여행 갑니다. 딸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보러 가요. 우리 가족 행복한 시간 되게 응원해주세요. 지금 4시간째 이동 중입니다. 이천 휴게소 지나고 있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나 본데. 이천 휴게소 지나가고 계시면 이천 쪽에 가시면 혹시나 오실 때라도 혹시 들르게 되시면은 이천은 또 쌀밥이 유명하니까 혹시 한정식 드실 수 있으면 한번 드시고 오세요. 예, 너무 좋죠. 네이버는 어쨌든 나들이 가시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5님, 지금 가족들하고 거제도 여행 갔다가 3시간째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대호님 목소리 나와서 급 기분업 돼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 더 가야겠지만 대호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네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우리 태영이 그리고 아린이, 이제 바깥 경치 좀 보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 거제도가 너무 좋은데 이게 차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리라서 지금 운전하고 계실 텐데, 자, 5315님께도 아이스크림 쿠폰 4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태영이, 아린이도 바깥 경치도 좀 보면서 내 가족 안전하게 또 서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아, 이분이군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엇뉴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네, 아, 두시 데이트 스페셜 데이지 DJ 김대호입니다. 자, 진희님이 보내주셨는데 대호님 오늘 마지막이네요. 3일간 감사했어요. 금요일에 나 혼산 보면서 3일간 재미있었던 기억 추억할게요. 5504님, 대디 3일간 고생했어요. 덕분에 즐겁게 들었어요. 위대한 가이드도 모로코 이야기 미리 들어서 더 즐겁게 봤어요. 영미연이 컴백하면 또 와서 해줘요.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영님, 정들만 하면 스페셜 DJ들이 떠나가서 아쉬운데 두 대가 나은 스타 대호형은 좀 덜 아쉬운 건 아마도 두 대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우린 분명히 또 만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두 대 스페셜 DJ로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렇게 두시 데이트 찾으면 이 농담도 해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갔습니다. 오늘 뭐 공교롭게 양평이라는 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신이 많이 났었나 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비록 프리랜서로 뭐 다른 방송국들 그리고 다른 활동들 많이 하고 있지만 유독 MBC 오면 더 신이 납니다. 예. 그 이유는요. 여기 이제 제 눈앞에 있는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제가 그 양평에서 보던 그런 뭐 돌담, 예, 나무. 그리고 여기 이제 제작진분들이 예쁘게 흐드러진 들꽃.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이 문자가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제 눈에는, 아니 제 귀에 소리가 다 들려요. 재잘자자자자 흐르는 약간 개울 소리 같아요. 개울 소리. 물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평을 제 고향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MBC, 더구나 MBC 라디오 2시 데이트는 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뭐 긴장되고 힘들다고 많이 이렇게 투정도 많이 부리지만 제 고향이고 제 가족이니까 투정 부리지 누구한테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님 순산 잘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 너무 더우니까 꼭 온연질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스페셜 DJ 정용한 현 아나운서가 옵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에 있는 수목원길 야시장. 한라수목원 옆 소나무 숲에 열리는 야시장인데요. 해질 무렵이면 숲길을 따라 먹거리와 볼거리가 이어져 산책하듯 천천히 둘러보며 제주의 여름밤을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수목원길 야시장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맑은 솔향이 먼저 반기는데요. 높은 소나무 사이사이로 노란 꼬마 전구들이 불을 밝히는 밤이 찾아오면 아기자기한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길게 이어지고요. 구경하다가 흑돼지 꼬치구이에 맥주 한 잔까지 더하면 여름밤 작은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제주 여름밤엔 바다 말고도 찾아갈 곳이 하나 더 있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첫 곡부터 아주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가 아주 나왔네요. 파울리뉴 다비올라 그리고 엘톤 메데이루스의 아미 들으셨습니다. 파울리뉴 다비올라는 제가 예전에 취향의 공유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브라질 삼바 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뮤지션이죠. 아주 브라질 약간 브라질 악기인데 조그만 반데이로가 아니라 조그만 그 기타 네 줄짜리 기타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여름에는 역시 이런 음악이 최고네요. 아, 제가 정말 청취자 입장에서 4시에 탁 음악을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이 음악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이 프로그램에 정말 반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제 월드뮤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좀 듣기가 어려워요. 그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뭐 요즘에는 여러 루트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소희님 순디순디 날씨가 정말 미쳤어요. 한증막 왜 가나요? 나가면 한증막인데 와 정말 그 말이 정말 느낌이 오죠. 찜질방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소희님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야 집에서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또 방송국에 와도 이 MBC 좀 시원해요. 그리고 또 차에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밖에서 오래 있을 시간은 별로 없는데 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밖에 계시는 분들 항상 잘 쉬시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온열 질환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결님, 순디 오늘도 운동하면서 완벽한 하루 청취하고 있네요. 빠르게 뛰는 심박수엔 순디의 나긋한 목소리와 차분한 선곡이 처방전이더라고요. 오늘 첫 곡이 차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긋한 목소리, 좀 낮은 목소리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뛸 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김한결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래요. 요즘에 완벽한 하루의 사연 중에 어머니들이 많이 저 순디의 차분한 이런 진행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오늘 수요일 젠지의 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지의 음악에 우리 토마스 쿡이 오더라도 이 모드를 계속해서 한번 지키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죠. 일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이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육, 올품, 음주 후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검정치마의 폭죽과 풍선들 들으셨습니다. 아, 검정치마의 음악은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도 자주 나가지만 참 좋아요. 제 스타일이야. 검정치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굉장히 덤덤하게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스타일인데도 아주 가사도 그렇고 음악이 아주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트로만 들어도 좋은 뭐 SNS에 많이 이 사람들이 쓰는 음악이라 인트로만 들어도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정치마에 504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아이가 방학이라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책 읽으며 라디오 듣습니다. 휴가는 역시 집이 최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있는 집들은 사실 어디 한번 가려면은 정말 짐도 많고 아이의 위주로 이제 동선도 짜야 되고 음식도 그렇고 참 많은 게 아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아이 없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집도 최고요. 최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좀 가끔 이렇게 좋은 추억도 아마 5044 쓰시는 분 아이들한테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747 쓰시는 분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성질을 엄청 냈어요. 별일도 아닌데 과하게 화를 내셔서 마음이 상했네요. 나긋한 상수님 목소리 들으며 진정 중이에요. 곧 퇴근 시간인데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고 누군가로 인해서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AI 순용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AI 순용.
1: 네, 순디.
0: 슬기로운 직장 생활 팁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일도 아닌데 과하게 화내는 부장님. 왜 그러시는 걸까?
1: 네. 무더운 날씨에 다들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렇지. 날씨가
1: 슬기로운 좋으니까. 직장 생활 팁 하나 드리자면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인트로, 아우트로. 그 멜로디와 리듬을 기억하셨다가 듣기 싫은 얘기가 왼쪽 귀로 들어올 때. 중앙의 뇌에서는 인트로에서 바로 벌스 버전 없이 아우트로도 바로 연결하고 왼쪽 귀로 흘려보내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 팁입니다.
0: 야,
1: AI 순용이었습니다.
0: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아, 그래.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게 현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부장님이 내 말 듣고 있니? 내가 무슨 말했어? 내가 무슨 말했어? 지금 다시 설명해봐. 이러면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AI 순용?
1: 네, 순디.
0: 잠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장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다시 내용을 말해봐라.
1: 처음 건너뛰었던 인트로 아우트로 사이의 벌스 부분,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반복 재생한 후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0: 똑같아요.
1: AI 순용이었습니다.
0: 자, 푸른 하늘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도치.
2: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푸른 하늘에 자도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너무 들으니까 너무 좋고 참 아기자기한 곡이네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아까 그 우리 그 부장님이 이유 없이 화내실 때 우리 AI 순영이 한쪽 귀로 듣고 듣고 그 안에 이제 다른 노래를 생각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귀여운 노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왠지 부장님도 조금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선아님이 과하게 화내시는 거면 분명 아내분에게 잔소리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아 부장님이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든 그 부장님을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분명히 이게 뭐 괜히 이러시는 게 아닐 것이다. 뭐 집안에 다른 문제가 있어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죠. 이유나님이 AI가 아니라 사람인 건가요? AI 목소리가 리얼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AI 맞습니다. AI 순용.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9834 쓰시는 분은, 순디, 오늘 태백으로 놀러가서 고랭지 배추와 일출 구경하고 왔어요. 태백은 무더운 여름과 다르게 너무 시원해서 잠시나마 좋았네요. 오, 태백은 지금 온도가 지금 이게 태백에 29도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서울과 다른 이런 지방에 비해서 낮긴 낮네요. 그래도 29도도 낮은 완전히 이렇게 시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데 있다가 여기 가면 정말 야 태백은 이게 좀 높아서 그런 거죠. 거기가 참 그래도 괜찮겠네요. 참 서울은 지금 너무 너무 더운데 자 어쨌든 노래를 하나 더 듣죠. 홀의 노래 셀러브리티 스킨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신선도 최고, 당도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는 분이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1: 아, 덥죠.
0: 요즘 어떻게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다들 더위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데요.
0: 맞아요.
1: 저는 이제 좀 활동의 폭을 좀 좁히고 네, 그래서 지금 집안 정리. 지금 일주일
0: 그래요?
1: 동안 물론 이제 뭐 1년 넘게 바로 내일 이사 가는 집의 이제 형태로 그런 이제 분위기로
0: 네.
1: 전시 준비 같은 상황으로 이제 집안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 안에 이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정리를 하면서.
1: 정리하면서.
0: 아, 뭐 정리하는데 어떤 뭐 팁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1: 버림입니다. 버림.
0: 아, 그렇죠.
1: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꼈는데 도대체 내가 이거를
0: 왜
1: 여기다가 이렇게 꽁꽁 쌓아두고 이렇게
0: 맞아요.
1: 상자에 넣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다 두고 있었을까?
0: 정말 꺼내 보지도 않을 것을.
1: 네. 아, 그리고 특히나 그 오래된 향수 같은 것들.
0: 아, 향수는 이게 맞아요.
1: 향수는 아깝죠.
0: 그게 유통기한이 있대요.
1: 향이 변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기도 네. 하고 이제 피부에 아무래도 쏘는 거니까
1: 네.
0: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좀 안 좋겠죠.
1: 네. 아,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향초들.
0: 아,
1: 그걸 왜 그렇게 향초. 많이 갖고 있었는지.
0: 그래요.
1: 향초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0: 한 번씩 이렇게 버리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사 갈 때 아니면 안 버려요. 정말 이사 가면서 야, 내가 이거를 왜 여기를 갖고 있는 거지?
1: 맞아요.
0: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틈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좀 버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또 더불어 또 이제 조금 작은 소품들 찾으면서 아, 맞다. 그때 그 친구. 아, 맞다. 그때 그 팬 여러분들 막 이런 생각하면서
0: 맞아요.
1: 추억을 또 되새기면서
0: 맞습니다.
1: 네. 그럼 지내고 있습니다.
0: 지난주에 사연이 토마스 쿡한테 많이 왔었대요. 신수지 님이
1: 네.
0: 완화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뉴 구독자입니다. 토마스 쿡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빨리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고 요즘에 토마스 쿡의 칭찬을 하는 사연이 많이 오는데 요즘 뭐 알바를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1: 알바요?
0: 아무래도 오늘 또 알바들이 이렇게 대거로 몰려와서 우리 완벽한 우리의 하루의 선물로 알바비를 대신해서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듭니다.
1: 사실은 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비정규직 형태로 제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알바입니다. 제가 누구를 뽑고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0: 사실 뭐 저도 알바예요. 비정규직인가.
1: 네, 자 오늘... 신수지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오늘 젠제의 음악 먼저 주제를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아,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0: 그쵸?
1: 저도 하루 중에 맞아요.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이 완벽한 하루가 방송되는 이 시간입니다. 왠 줄 아세요?
0: 왜요?
1: 뜨거운 한낮에서 해지는 황혼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아, 그래도 한풀 꺾이겠구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시간이 참 음악 틀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거든요. 완전 밤 분위기도 아니고 완전
0: 네네.
1: 신나는 분위기도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변환의 고개에 있는 완벽한 하루야말로 음악 듣기 딱 좋은 시간대와 딱 좋은 정말.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0: 야.
1: 이 더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0: 야, 이렇게 네. 또 우리 내부 관계자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1: 네. 비정규직이지만.
0: 그럼 어제도 그건. 들으셨겠네요?
1: 어제요?
0: 어제 뭐 기억나는 선곡 있나요?
1: 어제 참 곡들이 참 좋았어요. 매주 좋긴 하지만. 네.
0: 자, 이제 막 진행하죠. 오늘 주제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낮에서 황혼으로.
0: 아, 딱 이 시간대를.
1: 네.
0: 이 시간대에 어울리는 음악이네요.
1: 네. 자, 밤을 기다리고 더위가 한풀 꺾길 기다리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0: 시원한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주제와 맞춰서 오늘은 젠제 음악 선선물 후 후감상 아시죠? 오늘은 시원한 필터 샤워기. 필터 샤워기 시원한가요? 시원한 물이 나오면 되겠죠. 시원한 김치 세트. 시원한 닭가슴살. 닭가슴살 시원하면 괜찮은 건가요? 어쨌든 속 시원한 뷰티 상품권 등등. 이야. 여름 특선 선물이라고 하지만 지난주와 정말 똑같은 한치도 틀리지 않은 그런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또 써줬네요. 자, 오늘 젠제 음악 첫 곡 듣기 전에 첫 곡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한테 드릴 선물 어떤 시원한 특집 선물이 있나요?
0: 네, 저도 지금 집에만 있어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샤워를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필터 샤워기입니다.
1: 아, 오늘
0: 깔끔한 샤워를 위해서
1: 시원한 물 잘 나올 것 같아요.
0: 잘 나옵니다.
1: 자, 첫 번째 곡 들어보죠.
0: 자, 썸머팟 스페셜 오늘 한낮의 황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정말 사운드 인트로부터 시원하다. 오. 서늘한 무언가가 다가온다. 그 난타라는 뮤지컬 아시죠?
1: 알죠.
0: 드럼 연주를 할 때 이 물방울 물 분자가 팍 터지니까 그런 파괴력,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자, Tears for Fears의 곡입니다. Shout!

0: Tears for Fears의 Shout 주셨습니다. 네. 아,
1: 시원합니다.
0: 시원하네요. 네. 뭔가 처음부터 그 사운드가 시원한 사운드로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네. 그 기세를 쫙 몰고 가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보통 뮤지션들도 소리의 온도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0: 그쵸.
1: 더 따뜻한 소리를 원한다. 더 시원하고 쿨하게 나올 수 없을까?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곡에 사용되는 여러 소스들 중에 음악 소리들 중에 그런 시원한 소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특히 스네어 소리 팍 치는 게 오, 뭔가 좀 시원한 게 확 터지는 듯한 기분이 좀 드네요.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원한 필터 샤워기 받으실 후보들 소개해드릴게요. 5724 쓰시는 분 샤워 샤워 이거 노래신 거죠? 그래요. 아주 센스 있으세요.
1: 네. 권세진님의 사연입니다. 이건 뭐 일주일 내내 약속 없어 집에서 뒹굴다가 약속 생겨서 둠치 뚱뚱치 하며 리듬 타며 샤워김을 틀고 머릿속 기름진 때를 박박 벗겨낼 때 시원함을 느끼며 듣기 좋은 음악이네요.
0: 아, 꼭 샤워 얘기가 꼭 나오네요.
1: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네. 권세진님.
0: 조혜리님은 계곡물에 입수하고 머리 흔드는 상상해봅니다. 이야, 너무 시원해 보여요.
1: 아, 계곡물 들어가시네요.
0: 계곡이 참 좋아요. 계곡에서 논 계곡 간 지가 너무 오래됐죠.
1: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저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요.
0: 그러니까요. 아, 계곡에도 막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참 시원하죠, 물이.
1: 그 물살 하면.
0: 아, 맞아요.
1: 1406님의 사연입니다. 인트로에서부터 더위에게 경고 날리는 느낌.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머님께서 주신 복숭아 먹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은 곡입니다.
0: 뭐든 이렇게 샤워. 자, 아, 그래도 시원한 필터 샤워기 네. 어떤 분 드릴까요?
1: 아, 단도직입적으로 오칠 이사님께 샤워
0: 노래를 이용해서 선물
1: 재밌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의 어떤 감상평의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주는 여유로움과 공간감 같은 것들, 이 사운드가 주는 그리고 이 보컬의 특유의 어떤 아, 좀 능글맞다 그럴까요?
0: 그래요.
1: 네, 그런 곡이 이 더위에 우리에게 좀 마음 속에 좀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곡입니다.
0: 네.
1: 자, 팝 썸머 팝 스페셜 두 번째 곡이
0: 잠깐 선물 먼저. 선물 얘기를 하는데.
1: 예. 아이고 너무 더워서 제가 좀
0: 이 곡에는 어떤 선물이 어울리나요?
1: 자, 이 곡에는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 곡도 그러면 좀 들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나요?
1: 마음의 여유가 3초, 4초. 2초에서 3초 사이에 느긋해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떤 곡인가요?
1: 마빈 게이의 곡입니다. Let's get it on.

0: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들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열치열 느낌이에요. 네. 왠지. 네. 그냥 되게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는 듯한. 네.
1: 그걸 땀을, 즐기는 듯한.
0: 맞아요. 땀을 흘리면서 막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오히려 이러고 나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좀 이열치열의 느낌이 그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 시원한 드니까 이런 노래 음악도 이럴 때 들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또 이런 열치열에 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패치까지 끼면 또 시원해질 것 같아요.
1: 네.
0: 패치 받으실 후보 두 분 뽑았습니다. 3507 쓰시는 분, 바람 솔솔 부는 모히또 해변가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앉아서 몰디브 앉아 하는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네요.
1: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신 거네요. 5855님의 사연입니다. 노래 부르는 아저씨 목소리는 약간 끈적하고 걸걸하신데 왜 노래 분위기 느낌은 청량한 거죠? 바로 네, 이겁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이 곡이 가진 이 비트와 비트 사이 여유가 우리에게 조금 더 시원함을 주는 것 같아요.
0: 네, 선물 드릴까요?
1: 자,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585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0: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젠제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썸머 팝 스페셜 한낮에서 황혼으로 이런 주제로 오늘 좋은 노래도 듣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박문치 그리고 루루와 라라가 함께한 늘 지금처럼 이 곡 틀어드리고 저와 토마스 쿡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외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래플, 백래시, 스와팅 등을 다듬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래플은 추첨 판매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인 백래시는 반발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스와팅은 강력범죄 허위신고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젠제 음악 주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2: 네, 오늘은 썸머 팝 스페셜 한낮에서 황혼으로라는 제목으로 젠제 음악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자, 세 번째 여름 특선 선물. 네. 세 번째 곡의 감상평을 해주신 분들께 드릴 선물 어떤 걸 드릴까요?
2: 시원한 김치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이 김치 세트 궁금한 세트 중에 하나예요.
2: 궁금하죠.
1: 어떤 김치가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2: 물김치, 뭐 나박김치나 동치미 종류도 들어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
1: 정말 시원한.
2: 시원하게 여름에는 냉장고에 정말, 넣었다가.
1: 여름에는 그런 김치가 최고예요.
2: 최고죠.
1: 참 그냥 꿀꺽꿀꺽 그냥 들이키는 그런.
2: 오이 냉국도 참 좋아하는데죠.
1: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치 세트 받으실 감상평을 쓸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자, 이 곡은 행글라이딩이나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이어폰으로 혹은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그 하늘을 날면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1: 그래요.
2: 곡인데요.
1: 네.
2: 자, 궁금하네요. 이 곡을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면서 네. 제가 드린 말씀을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딱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이게 높은 고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이나 네. 행글라이더를 딱 타고 이제 출발한다.
2: 네, 발밑을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쫙 비행하는 듯한. 물론 바람도 시원하겠죠. 그 정도 높이에서는.
1: 그렇죠.
2: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자, 세 번째 곡 레디오헤드의 곡입니다. High and Dry.

0: 라디오헤드의 하이앤드라이. 너무 좋네요. 네. 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쫙 네. 출발했을 때 처음에 딱 그 드럼 소리가 막 나올 때 막 이렇게 두근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시원해졌어요.
1: 시원해졌죠. 이 곡이 갖고 있는 공간감이라 그럴까요? 네. 좀 넓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걸 저는 네. 높이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0: 네. 아주 요즘 같을 때 편안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곡입니다. 네. 시원한 김치 세트 받으실 후보분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정수님이 발효된 김치가 깊은 맛이 있듯이 발효된 듯한 목소리가 저를 높은 곳으로 이끄는 듯합니다. 오, 또 김치 얘기를
1: 네. 이 선물을 미리 공지를 하니까
0: 맞아요.
1: 이 사연이 선물과 연결이 잘 되네요.
0: 맞습니다.
1: 자, 박성현님의 사연입니다. 입안에 박하사탕 하나 먹은 듯 개운해지는 선곡이네요.
0: 아, 그러네. 아,
1: 그러네요.
0: 박하사탕 먹으면 또 입안이 개운해지죠. 네. 아, 7271 쓰시는 분, 난 무거워서 못 날아요. 슬프다. 아, 그래요. 네.
1: 홍희영님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곡 탑10 중 하나예요. 금요일이 입추던데 빨리 가을 바람 불어서 드라이해졌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0: 야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라고요.
1: 금요일이 입추네요.
0: 야, 정말.
1: 아니 금요일이 입추인데 지금 이렇게 더워도 되는 겁니까?
0: 그래 다음 주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
1: 그 새로 생겨난 13호 태풍인가요? 그 태풍의 진행 네네. 방향에 따라서 조금 시원해질 수도 있고 비 소식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0: 아, 모르겠습니다. 뭐, 또 어떻게 태풍이 될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군요.
1: 진짜 태풍이 좀 그래요.
0: 맞습니다. 네. 자. 김치 세트 어떤 분들일까요?
1: 자, 김치 세트는 홍희영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0: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

0: 젠제이 음악 썸머 팝 스페셜 한낮에서 황혼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듣기 전에 이 곡을 곡의 감상평을 보내주실 분들을 위한 시원한 선물 여름 특선 선물 어떤 것 드릴까요?
1: 시원한 오이냉국이나 동치미와도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닭가슴살 선물 그렇죠. 걸겠습니다.
0: 닭가슴살은 시원하진 않지만 네. 어떤 시원한 음식과 함께
1: 곁들일 수 있죠.
0: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닭가슴살. 어떤 곡인가요?
1: 자, 세 번째 곡 레디오헤드 곡에서는 이 공간감과 이 사운드의 그를 실감하게 느꼈다면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똑같이 고도를 느끼고 비행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느끼는 고도의 비행감입니다.
0: 실내에서 느끼는 고도의 비행감.
1: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거죠.
0: 아, 네.
1: 아까는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피부로 느끼는 바람과 공간을 느꼈다면 이 곡은 경비행기나 큰 여객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경비행기 타고 낭만 있는 섬 위를 날면서 날아가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곡입니다.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이런 설명을 아까 궁금하실 텐데
0: 궁금해요.
1: 네 번째 곡입니다. 토토의 곡입니다. I'll be over you.

0: 토토의 I'll Be Over You. 아, 이 곡 정말 너무 좋네요.
1: 이 곡도 시원한 느낌인데 다른 곡들과 달리 바람을 직접 맞는 것이 아니고 시원한 실내에서 속도도 엄청 빠른데 속도감이 그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왜 느끼는 비행하고 있는 기분이 있죠. 이런 기분이에요.
0: 깔끔합니다.
1: 깔끔합니다.
0: 자, 닭가슴살 시원한 닭가슴살 받으실 분 이호신님이 두 손을 활짝 펼치고 바람을 느끼고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네요. 도시의 소음이여 안녕이라고. 네. 아, 이 곡을 네, 들으면서 안녕. 그런 느낌. 네.
1: 1020님의 사연입니다. 첫 소절 듣자마자 시원한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푸른 섬들을 구경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0: 그래요. 양수정님은 캔커피 광고가 생각나는 노래. 제 사춘기 아침을 열어준 노래라 급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자, 닭가슴살 어떤 분들일까요?
1: 자, 마음이 몽글몽글하신 양수정님께 닭가슴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차례인데요.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그렇죠. 아, 이 여름 특선 선물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아이스크림 쿠폰 괜찮겠습니까?
0: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죠.
1: 재고가 있나요?
0: 그럼요.
1: 오!
0: 그럼요. 네.
1: 아마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0: 바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아요.
1: 이야, 좋습니다. 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마지막 곡 선물로 걸겠습니다.
0: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자, 좀 아련한 느낌. 이제 곧 입추도 다가오는데 이 더위가 가지만 또 이 더위가 주고 가는 교훈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분명히 남긴 것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네.
1: 자, 마지막 곡입니다. 폴 영의 곡이고요. Every time you go away.

0: 아, 너무 좋네요. 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아주 저하고 토마스 쿡하고 이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아주 아, 너무 참 이 노래는 왜 외우고 있는 거죠?
1: 이 후렴구에 네. 이 멜로디가 주는 인상이 아. 저는 이 곡만큼 전 강렬한 곡 전 몇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받으실 후보 사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명희님이 금이간 치아로 아이스크림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음 말을 하지 마세요. 노래가 시원하다 못해 실입니다. 아, 김명희님.
1: 드시고 계신가 봐요.
0: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아이스크림 이게 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1: 자, 유지아님의 사연입니다. 아련하게 떠나간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0: 아, 맞아요.
1: 이 더위에 넌 잘 살고 있니? 난 잘 살고 있단다. 행복해라. 네. 해주셨습니다.
0: 0733 쓰시는 분이 상품은 됐고 토마스 콩님 몇 년생이세요? 음악이 참 제 세대신데. 0733 쓰시면 몇 년생이세요? 아, 이렇게 나이를 또 이렇게 밝히지 말기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선곡은 사실 제가 형님들 누님들에게 많이 배운 팝곡들을 선곡해 봤습니다.
0: 맞아요. 한참 형님들이죠. 네. 자, 선물 어떤 뭐 아이스크림 쿠폰.
1: 자, 아이스크림 선물 쿠폰 유지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이렇게 오늘 젠제의 음악 너무 좋은 곡들 시원한 곡들 많이 들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자, 토마스 쿡 보내드리면서 마이 앤트 메리의 럭키 데이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62년 오늘 8월 5일은 미국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하면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흰 드레스가 펄럭이는 영화 7년 만에 외출 기억하시죠? 장면은 워낙 유명하지만 영화 내용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내와 아들을 휴가 보낸 결혼 7년 차 남자가 윗집에 이사온 매력적인 여인에게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7년 만에 외출의 원제, 원래 제목은 7년 차 외로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조연인 건가요? 이 남자에 대한 얘기. 7년 만에 외출은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맞아요. 예전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영어를 이제 한국의 사정에 맞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을 좀 바꿔서 원래 해석과는 좀 다른 제목을 많이 붙였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기억 영화 정말 그 장면밖에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윗집에 이사온 매력적인 여인이 마릴린 먼로고요. 이 아내와 아들을 휴가를 보낸 7년 차 남자 휴가를 보낸 거군요. 이혼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휴가를 보낸 남자가 이 여인에게 흔들리는 이야기. 아,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왜 외로워? 아니야. 안 되겠어요 이거. 그냥 7년 만에 외출로 하죠. 저는 X 아니다. 7년 차 외로움은 좀 말이 안 된다. 7년 동안 아내와 아들과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외로워? 근데 잠깐 휴가를 보내서 7일 정도 외로웠나? 저는 아니요. 이건 안 된다. X로 저는 X로 저는 찍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뭐 영어도 잘 모르고 원래 제목도 잘 모르지만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7년 만에 외출의 원제는 7년 차 외로움이다. 7년 차 외로움은 론리니스 세븐이어스. 자, 7년 만에 외출의 원제는 7년 차 외로움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아콘의 론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7년 만에 외출의 원제는 마릴린 몬로 주연의 7년 만에 외출의 원제는 7년 차 외로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7년 차 외로움, 7 years loneliness. 7 years of loneliness. 그 정도면 되겠죠. 자, 저는 아니다. 이거는 내용하고 좀 안 맞다. 왜냐? 아내와 아들을 휴가 보낸 결혼 7년 차 남자가 윗집에 이사온 매력적인 여인에게 흔들리는 이야기죠. 7년 차 외로움이라기보다 한 7일 정도 7일 정도의 외로움인데 7년 만에 외출로 뭔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6972 쓰시는 분 정답은 X일 것 같네요. 7년 만에 사랑 아닐까요? 아니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왜 7년 만에 사랑이에요? 연애가 끝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건가요? 조명성님은 X입니다. 오늘 순디의 목소리와 논리와 박식함이 느껴져서 따라갑니다. 아, 조명성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어로 또 내가 영어를 조금 쓰니까 좀 똑똑해 보였나 봐요. 장정도님은 X. 오늘 50대 가장도 많이 외로운데 가족들은 그걸 모르네요. 오늘 저는 오늘도 혼밥할 것 같네요. 아, 외로운 우리 50대 가장 장정도님 제가 위로의 말씀드리고 올립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다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양성아님 정답 5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7시간만 혼자 시원한 곳으로 외출하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더 긴 말 않겠습니다. 하은지님은 정답 5. 외로워서 외출했겠지. 그렇죠. 7년 만에 외로워서 외출했겠죠. 정답 5로 결정하셨습니다.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X. 그렇죠. 7년 만에 외출의 원제는 7년 차 외로움이 아닙니다. 원제는 The 7 Year Itch. 우리말로 하면은 7년 차의 가려움, itch. itch가 가려움이군요. itch라는

가려움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치는 단순히 몸이 가렵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같은 관계나 생활을 이어오면서 느끼는 권태감이나 변화를 갈망하는 심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오, 야, 이거는 그러게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7년의 가려움이라고 하면은 뭔가 7년 차의 가려움이라고 하면은 영화가 내용을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7년 만에 외출이라고 하니까 뭔가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글로 할 때는 조금씩 바꾸곤 했어요. 사람들이 좀 그 영화에 대해서 떠올리기 쉽게 X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행복해요. 자, 비비의 노래 듣죠. 행복에게.

0: 비비의 행복에게 이어서 정부영님이 시청해 주신 장필순의 어느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백진아님이 순디 드디어 마친 건가요? 축하해요. 드디어라뇨. 제가 며칠 그냥 틀렸다고. 제가 뭐 지금 며칠 몇 번을 뭐 틀렸다고 그러세요. 아 정말 이제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9636 쓰시는 분 더운데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순디 라디오 들으며 드라이브라고. 오 그래요. 라디오 들으면서 에어컨 촥 시원하게 틀어놓고 드라이브 하시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

0: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3: 완벽한 하루 이성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은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내일도 오셔서 소소한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두 시간 또 같이 놀아보아요. 오늘 마지막 곡 코코어의 정글 피버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매사에 덤덤한 사람은 이런 살인더위에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시 비에도 지지 않고에 나오는 어떤 이는 여름 더위에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결코 화내지 않으며 하루를 잘 지내고 싶어합니다.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버거운 날씨에는 허둥대며 걸을 뿐이랍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폭염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튼튼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못마땅한 여름날에도 좀처럼 들끓지 않는 속을 지녀서 늘 조용히 미소 지으려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풍수대기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아무렇지 않으려면 강철 같은 멘탈을 가져야 합니다. 아,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 있다 보니 폭염주의보 내려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 덥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온도 1, 2도 차이가 꽤나 크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자,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Fahrenheit. 토토의 연주한 노래 Fahrenheit. Fahrenheit는 화씨입니다. 화씨. 우리가 온도 할 때, 온도 잴 때. 오늘 화씨 100도 넘었을까요? 화씨 100도 거의 넘었을 것 같은데. 오호. 야, 아무리 더워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전 시원한 오이냉국 만들고 있어요. 6566번으로. 야, 괜찮죠? 예. 토토의 음악 들으면 시원한 오이냉국 같잖아요. 어우, 그러게요. 아, 화씨 100도 뭐 얼마나 되나? 한 37, 8도 정도 될 거려? 38, 아, 이거 공식이 있는데, 이거. 예,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웠었는데. 근데 사실 전 세계가 다 미터법으로 통일돼가지고 다 온도를 섭씨로 하잖아요. 그 미국 친구들만 지들 끝끝내 화씨로 하네. 페런하이트. 예. 뭐 지네 마음이니까 뭐, 예. 뭐라고 그럴 순재가 없고요. 아, 이거 귀찮아서요. 예, 마일, 뭐 야드 이런 거 계산하려면 귀찮잖아요. 아우, 귀찮아요. 예. 자, 토토의 Fahrenheit 첫 곡으로 들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티맵.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디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안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것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워런트의 연주와 노래 체리파이 들었습니다. 매일 라디오만 듣는 사람이에요. 오, 강호성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워런트 체리파이. 아니 확실히 이런 그 강한 비트의 락 음악이 여름에 어울리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름에 락 페스티벌들이 많이 열립니다. 야, 이분들 다녀오셨네. 8594번으로 사진 보내셨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티셔츠를 두 분이 나란히 입고 계시네. 너무 뒷북이지만 백캠 티셔츠 함께 챙겨 입고 후지로하게 다녀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만 50세 기념 여행으로요. 아유, 크루왕빈 멋지던데요. 예, 후지로학 생각보다 선선했습니다. 아이, 그립네요. 그 분위기, 그 공기. 아, 이거 후지산에 있으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우리도 지금 저

대관령 이런 데 올라가면 시원할 거려. 설악산 중턱 이런 데 가면 시원합니다. 아, 그럼요. 예. 아, 야. 야, 근데 만 50세 기념 여행으로 락 페스티벌에 가는 건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아우, 멋집니다. 예. 그 티셔츠 잘 어울리는데, 저거. 제가 간 것 같아요.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현재 씨가 총해 주셨네요. 자, 더 폴리스입니다. 더 두두두, 더 다다다.

뮤즈의 스타라이트 들었습니다. 정민정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Police의 The Do-Do-Do, The Da-Da-Da. 근데 이게 두두두 다다다의 의미는 뭘까요? 예, 1482번. 뭐 그냥 의성어일 겁니다. 예, 그럼요. 예. 해! 뭐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두두두. 예, 또 다. 어? 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엄마 폰으로 보냅니다. 아, 엄마 성함이 송현정 씨군요. 오늘 분위기 있는 음악 모음인가요? 첫수할부지 덕분에 멋진 음악을 알아갑니다. 두두두, 다다다, 오. 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음악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오, 야, 음악성이 있네. 수준이 있네, 수준이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마워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예. 후지락 페스티벌에 관해서

0: 서 사과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네. 왜 제일 정확하네. 박민경 씨. 후지락 페스티벌은 니카타의 나에바 스키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예. 미안해요. 못 가봐서요. 예. 저는 후지산 밑에서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반칙이죠, 이건. 아, 이름을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천마산 스키 리조트에서 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한라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백두 락 페스티벌? 안 되잖아요. 아이, 뭐, 반칙인데, 이거. 네, 뭐, 제가 항의할 수도 없고, 일본이라서 너무 멀어가지고요, 예. 아무튼, 예, 후지 락 페스티벌은, 아, 후지산 중턱에서 안 열립니다.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아우. 서머소닉은 한 20번 갔는데, 아, 저는 후지산 중턱인 줄 알고 안 간 거예요, 사실. 아, 상황이 너무 열악할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면 가도 되는 건데 그랬네. 자, 7326번으로, 야, 복숭아 농사하고 계시는군요. 복숭아 농부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복숭아가 맛없고 비에 망가져서 수확 못하는 것보단 좋은 상황이라고 위안을 삼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복숭아가 과일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다. 그렇죠. 약간 해가 쨍쨍해야 이게 저 당도들이 높아지고, 아, 또 그렇군요. 예. 아무튼 더운데 예, 고생하시고요. 7326번입니다. 신청곡은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5번으로는 여름을 처절히 즐길 전투 식량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뭘 만드시는 거지? 전투 식량이라? 와. 오이지? 오이지 괜찮을 것 같은데? 광고 듣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전라도 쪽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 겸용되는 양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는데 내일과 모레 서쪽 지역의 폭염은 절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3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가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한낮에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 최고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그 외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태풍 돌핀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폭염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그렇다 치고 내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면 답답해서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직장인이 자기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조직 속의 개인인 관계로 이해되지만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건 좀 그렇다. 가령 카프카의 경우 카프카는 자신의 미발 발표 원고와 일기와 편지 등등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그것들을 다 불태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공연예술관은 그래도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자신의 뜻대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운하다. 저작예술가는 자신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작가 사후에 유고작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작품이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철수는 오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지막 작품 8월에 만나요 생각을 한다. 이 작품은 매년 8월이면 일탈을 하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다. 노벨상 작가이자 마술적 리얼리즘의 창시자인 마르케스는 생전에 이 작품의 집필을 알렸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동안 작가는 노인성 치매를 앓게 되어 더 이상 작업은 진전되지 않았고 그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는 사후에 이 작품의 출간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의 편집자는 기억력 결핍으로 작가가 끝내지 못한 소설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다. 그는 비록 불완전해도 8월에 만나요가 충분히 훌륭하다면서 세상에 작품을 공개했는데 과연 그건 작가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 소설 속 평범한 가정주부는 매년 8월이면 꽃을 사들고 나 홀로 카리브해의 섬을 찾아간다.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그녀는 자신다움을 회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1년에 단 하루의 일탈이 연례 행사처럼 된다. 8월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소나기가 미친 듯이 퍼붓는 달이었지만 그녀는 그 일을 자기가 반드시 그리고 항상 혼자 해야만 하는 고행의 하나로 여겼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단 하루를 마련하는 건 과연 일탈일까?

네,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후지락 페스티벌도 못 가봤지만 카리브해도 못 가봤는데요. 아 이게 참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네. 예. 그리고 앞으로 갈 계획도 없고요. 예. 자, 6시 39분 40분 막 지났습니다. 3774번으로 예. 이번 달 20일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조카를 위해 고모가 신청합니다. 나영이 고모가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조카 어딘데 전해야 돼요, 제가? 조카가 이거 매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자, 샤키라. Try everything.

0: 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권용미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외국에 계시네. 지금 막 체스키 크룸로프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익숙한 아저씨 목소리 더해지니 아 좋네요. 예. 결혼 20주년 여행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겁니다. 아저씨를 엄청 좋아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신청곡 남깁니다. 아, 체스키 크룸로프는 어딘가고 또 찾아봤잖아요. 체코에 있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국경에 가까운 모양이죠.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체코는 아, 프라하에만 갔군요, 제가. 프라하는 가봤네, 그래도. 오스트리아는 못 가봤습니다. 아, 이거 뭐. 예. 여행 잘 마치고 오세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11: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예. 아, 저 때문 아니고요. 예. 림킴 나오거든요. 림킴. 예. 예전에 그 투게월로 활동했었고 또 김예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고요. 림킴의 예, 멋진 무대 함께해 주시고요. 아, 미니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MBC 유튜브 채널 무흐주에서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2부 끝곡은 오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듣지? 9421번 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학교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공연을 뭐 어떻게 했는데 네가 노래를 부른 거니 아니면 춤을 춘 거니? 아, 아니 궁금해서. 예. 자,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청한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챙김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인사하세요. 림킴 피처링 브리 런웨이.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림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워요. 우리 처음 만나는 거라면요?
1: 네, 저는 사실 선배님 멀리서 뵌 적은 있었는데.
0: 멀리라는 건 어디입니까?
1: 그 제가 슈퍼스타K 이제 마지막에.
0: 아, 슈퍼스타K에 제가 저 마지막 날 네. 시상하러 갔었죠.
1: 맞아요.
0: 발표하고 네. 대상.
1: 그때 멀리서 뵀어요.
0: 아, 그렇구나. 슈퍼스타K 이게 세 번째 시즌이었던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그때 2개월로 나왔던 거죠?
1: 네, 네.
0: 그 상 뭐 받았어요, 이때?
1: 저희는 3등이었어가지고.
0: 아, 3등? 네. 아, 이제 결승에 못 올라갔구나.
1: 못 올라갔죠.
0: 아, 왜 못 올라갔어요? 아, 그때 우승 결승에 누가 올라갔어요?
1: 그때 이제 울랄라 세션이랑 울랄라 버스커 세션. 버스커. 네.
0: 아, 세구나. 뭐 3등에 불만은 없죠?
1: 없습니다.
0: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때 먼발치에서 저를 보고
1: 네.
0: 그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만난 거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왜?
1: 저도 아쉬운데 이렇게 오늘이라도 뵈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0: 뭐 저도 모르죠. 뭐.
1: 네.
0: 그리고 중간에 사실 림킴이 활동 안 한 기간도 또 많았고.
1: 네, 그렇죠.
0: 앨범도 저 와 이게 몇 년 만에 도대체? 13년 만에?
1: 정규는 13년이고요.
0: 정규 앨범 13년 만에.
1: 네.
0: 앨범 타이틀이 Exit to Nowhere예요.
1: 네.
0: 가만 있어봐. 투고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1: 네.
0: 어, 왜 앨범 타이틀 이렇게 좀 비장하게 했어요?
1: 제가 이제 94년생인데요.
0: 네.
1: 이제 딱 20살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간의 일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앨범으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무튼 뭐 비장해 보이긴 하네요. 제목이. 자, 이 앨범에 있는 곡이죠, 이게.
1: 네.
0: 방금 들은 곡이.
1: 네.
0: 인사하세요.
1: 네.
0: 브리 런웨이는 뭐예요?
1: 런던의 이제 래퍼인데요. 네.
0: 아.
1: 네.
0: 아, 우리나라 친구 아니에요?
1: 네, 해외.
0: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던 밴드가 런웨이였거든요.
1: 아, 네.
0: 이 친구 남의 이름을 갖다 썼네. 브리 런웨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림킴과 함께합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원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림킴과 함께합니다. 림킴이란 이름보다 김예림이라는 본명을 기억하시는 팬들도 많으실 거고요.
2: 네, 네.
1: 사실 처음에 2개월로 시작을 해가지고 슈퍼스타 K3에서 좋은 성적 거뒀고 그 뒤에 앨범 내고 그러면서 상도 많이 받고 잘 됐거든요. 쭉 네. 보니까 잘 됐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2: 네.
1: 왜 잘 되고 있는데 그만둔 거예요?
2: 뭔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슈스케에 나오고 가수가 됐잖아요.
1: 아, 본인도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2: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얼떨결에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꿈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었어요.
1: 아.
2: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이 딱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1: 엉겹결에 됐군요.
2: 네, 네. 그래서 아, 한번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작업을 그동안 하게 됐죠. 네.
1: 사실 뭐 쉬었다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얻은 음악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었군요.
2: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엉겹결에 저 인기를 얻고 가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그럼 원래는 뭐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한 거죠?
2: 한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주변에서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군요. 쭉.
2: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제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남들 앞에서 잘 못하고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잠깐 유학을 갔었는데
1: 네.
2: 그때 이제 반 친구들한테 우연히 노래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다들 너무 잘한다.
1: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때부터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죠.

0: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막 거두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아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은 무엇인가?
1: 네.
0: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군요.
1: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2010

0: 이름이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영문 이름으로 이 림킴을
1: 아,
0: 썼었거든요.
1: 영문 이름 원래 림킴이에요?
0: 네.
1: 아, 유학 갔을 때도 영어 이름이 림이었어요?
0: 네, 림이었어요. 네.
1: 그러니까 그냥 영어 이름으로 바꾼 거네.
0: 그렇죠.
1: 어쨌든 뭔가 좀 음악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나는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이게.
0: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네.
1: 림킴으로. 그리고
0: 네.
1: 음악 스타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0: 네.
1: 원래 이런 저 뭐라 그럴까 뭐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이제 미국에 잠깐 그 이민을 갔었는데
1: 네.
0: 그때 당시에 뭐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이나 뭐 제가 그때 찾아서 들었던
1: 주로
0: 것들
1: 뭘 들었어요?
0: 저는 뭐 한국의 그 음악들도 많이
1: 아,
0: 들었고요.
1: 한국 음악도 많이
0: 네,
1: 듣고.
0: 그리고 뭐 외국의 이제 팝이나 아니면 뭐 힙합도 좋아했었고요. 진짜 안 가리고 들었던 것 같아요.
1: 장르 이런 걸안 가리고 막
0: 네.
1: 음악은 막 듣는 거예요?
0: 네.
1: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뮤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시기에 따라 다르긴
1: 아,
0: 한데요.
1: 계속 달라요?
0: 네. 근데 생각나는 거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외국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에
1: 벨벳 언더그라운드? 의외인데?
0: 음악을 추천을 해주고
1: 네네.
0: 저한테 막 니코랑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 밴드 음악들도 듣고요.
1: 네.
0: 뭐 이제 한국 음악들도 찾아서 듣고 옛날 음반들부터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안 가리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뭐 어떤 특정 장르를 좋아하거나 특정 뮤지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건 아니군요.
0: 네.
1: 그게 좋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림킴으로 돌아와서 2020년에 발표한 제너레이션. 자, 이걸로 한국 대중음악상 두개 부문 수상.
0: 네.
1: 이 뒤로도 계속 잘 됐네. 왜 나만 몰랐지? 자, 그러면 라이브로 한 곡.
0: 네.
1: 들을까요? 이것도 새 앨범에 있는 거죠?
0: 네, 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1: Never Gonna Be Alone.
0: 맞습니다.
1: 노래 설명 조금 들은 다음에 들을까요, 우리?
0: 네, 이 곡은 제가 이번 앨범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1: 예.
0: 좀 신스 기반의 그 사운드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그 풍성한 어떤 사운드랑 그 제가 전하고 싶은 어떤 가사적인 메시지들을
1: 네.
0: 딱잘 담은 곡이어서 핵심 트랙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외로웠어요, 이거 만들 때?
0: 그냥 다양한 감정들을 풀어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방식으로.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Never Gonna Be Alone 듣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온 연주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 키보드 연주자 이지훈 씨, 반갑습니다. 또 기타리스트 최준하 씨,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림킴의 Exit to Nowhere 중에서 Never Gonna Be Alone 듣겠습니다.

0: 네,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들었습니다. 새 앨범 Exit to Nowhere의 수록곡입니다. 그 음악을 오랫동안 그래도 했잖아요.
1: 네네. 네.
0: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1: 네, 행복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좀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0: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1: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이 많은데 하다 보면은 좀 풀리는 기분도 들고요.
0: 네.
1: 네. 좀 표출하는 느낌.
0: 아직 생각이 많다는 건
1: 네.
0: 그 뭐라고 그럴까? 뭐 이런저런 잡념이 많을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고.
1: 네, 네.
0: 그 예림 씨는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이군요. 보니까 뭐 하나 결정할 네. 때도 막 정말 심사숙고합니까?
1: 뭐 굉장히 사소한 거면은 지나갈 때도 있는데. 네, 근데 대부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자, 어쨌든 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음악을 이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떤 노래를 만들 때?
1: 일단은 제가 좀 창작을 하게 되면서 바뀐 네. 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0: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언가?
1: 네.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네.
0: 그건 해야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1: 네.
0: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1: 네.
0: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 뒤에 이제 뭐 그럼 가사를 먼저 만듭니까?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만듭니까?
1: 주제들을 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들 이야기를 하고
0: 주제?
1: 싶은지. 네,
0: 네. 이번 앨범에서는 네. 뭐 갈 데가 없다. 이걸로 탈출구가 없네. 이걸로 일단 큰 주제로 정하고 여기에 맞는 노래들을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 솔직히 얘기하면 림킴은 진짜 젊잖아요. 아직 저보다.
1: 네.
0: 그러면 아무데로나 아무 엑스트로 나가

0: 아주 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세대는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예.
1: 어? 아 그런가요?
0: 아무데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데로나.
1: 그렇죠.
0: 또 나갔다가 네. 아니면 도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나?
1: 들어올 수 있죠.
0: 어. 네. 아, 젊을 땐 들어올 수 있어요.
1: 네.
0: 우리 나이엔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와.
1: 네, 그렇죠.
0: 아 진짜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행동이 좀 느려지고
1: 네.
0: 신중해지고 그러는 거죠.
1: 그러게요. 근데 저도 그냥 딱 스무 살 때 이제 일을 시작한 걸 돌아봤을 때
0: 네.
1: 어, 일단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0: 어. 어. 아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1: 그런 적들도 있고요.
0: 어.
1: 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예림 씨는 그렇게 이상한 어긋나는 길로 갈 성격은 잘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면서
1: 네.
0: 제일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나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런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1: 어,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어, 어렸을 때부터 막 혼자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행도 막 혼자 많이 가고요.
0: 아, 혼자서 막 가요?
1: 네.
0: 오.
1: 혼자 막 여기저기 가서 엄마가 막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0: 아, 예. 두려움이 별로 없군요. 그런 데에 대한.
1: 그런 것 같아요.
0: 오. 네. 아, 과감한 성격이네.
1: 좀 과감한 성격이.
0: 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와. 그런 사람이 앨범 타이틀을 이걸로 해요?
1: 네.
0: Exit to Nowhere? 음악을 하면서 계속 저, 아, 자기 자신의 이제 길을 정할 거 아니에요?
1: 네.
0: 나는 어디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뭐 대략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1: 뭐 상상은 해보는데요.
0: 상상을.
1: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현재를 사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아.
1: 네.
0: 그 미래는 뭐 미래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겁니까?
1: 어, 그냥 돌아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낸 앨범을 다시 들어보면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 그때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자기가 그 이를테면 5년 전, 10년 전 데뷔할 당시에 이런 음악들을 지금 다시 들어보면
1: 네.
0: 뭐라 그럴까 좀, 와, 좀 부끄럽고 막 낯뜨겁고 그렇지 않아요?
1: 어, 막 그렇다기보다는
0: 아, 괜찮아요? 어, 이 정도면 잘했는데 이렇게?
1: 어, 아, 이런 목소리였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해요?
1: 어, 조금씩은 다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어.
1: 아, 뭐 이렇게 불렀었구나. 혹은 아, 이때에 제가 이제 상상이 되니까 지금과의 그 달라진 점들을 새삼 느끼게 되죠. 네.
0: 근데 저 림킴의 음악을 쭉 들어온 팬들은
1: 네.
0: 아마도 똑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1: 아, 그러실까요?
0: 아,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방송 37년째 하고 있는데
1: 네.
0: 37년 전하고 지금하고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어, 근데 선배님 그러신 것 같아요.
0: 아이, 참.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1: 어, 그래요?
0: 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옆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잘 저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저는 확 느끼는데요, 뭐.
1: 어, 그러세요?
0: 제가 제일 네. 잘 느끼죠.
1: 어,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저 네. 예림 씨도 예림 네. 씨가 제일 잘 느낄 수 있죠.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자, 림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새 앨범에서 예. 뭐 들을까요? 21 들을까요? 21?
1: 네, 예. 좋습니다.
0: 21. 오늘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에 하나라도 좋은 점을 꼽자면 요즘 하늘이 꽤 예쁘다는 겁니다. 저녁 노을 질 때쯤 됐는데요.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면서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쪽 지방은 이번 폭염의 고비가 될 텐데요. 서울 등 수도권의 낮 기온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에는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무리하게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 강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오전에 최고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림킴과 함께합니다. 그 이번 앨범에도 대부분 가사를 직접 썼잖아요.
10: 이번에는 좀 협업을 많이 했어요.
9: 아, 협업 많이 했어요?
10: 네.
9: 오, 그래도 어쨌든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네.
9: 음?
10: 네.
9: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악적인 영감 이런 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10: 뭐 책도 많이 읽고요.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컴퓨터도 되게 많이 하고요. 막 유튜브도 많이 찾아서 보고.
9: 네.
10: 그냥 진짜 잡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9: 그 저는 뭐 요즘에 책 많이 읽는다 그러면 글쎄 우리 세대에는 사실 책밖에 없었거든요. 뭐 볼만한 게.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10: 네.
9: 근데 지금은 뭐 동영상 사이트에도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좋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10: 네. 네.
9: 아, 얼마 전에 민음사 TV에 출연했어요?
10: 네, 얼마 전에 출연했어요.
9: 여기 뭐 책을 좀 읽어야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책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데서.
10: 네, 책 얘기했어요. 네.
9: 그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뭡니까?
10: 최근에는 조금 바빠서 막 완전 최근은 아니긴 한데.
9: 그럼 예전에?
10: 네, 예전에 그 양귀자.
9: 아, 양귀자 씨.
10: 네, 예. 씨의 책을 좀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그래서.
9: 책은 그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까? 책도? 음악도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10: 사실 그 시기마다 조금 더 들어오는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앨범 만들 때는 좀 소설들을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9: 소설을 많이 읽었군요.
10: 네.
9: 자, 음악을 한 곡 더 들을까요, 우리가?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 이 Through the Globe라는 노래는
10: 네.
9: 윤상 씨가 참여를 했어요, 피처링으로?
10: 네, 네.
9: 아, 윤상 씨를 부를 거 그랬네, 오늘.
10: 오늘 위에 계시는
9: 그래요? 아니, 바쁘대요. 예. 그러면 Through the Globe 이거 한 곡 들을까요?
10: 네.
9: 네. 자, 림 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앨범 Exit to Nowhere 중에서 Through the Glow 듣겠습니다.

0: 요새는 음악들이 다들 이렇게 갑자기 끝나요. 우리 시대의 음악들은 아 이제 끝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좀 알려줬거든요. 듣는 사람들에게. 네. 요새 음악들은 뭐 가요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시간도 한 2분짜리밖에 안 되면서
1: 네.
0: 그냥 휙 끝나버려가지고 저도 저 생방송하다가도 가끔 놀래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쵸 짧은 곡이 많죠 요즘.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 뭐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됐고
1: 네네.
0: 참 이 와중에도 그래도 앨범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내는 것이고 예림 씨도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변했죠?
1: 그렇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네.
1: 뭔가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을 이제 만드는 그 과정들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0: 그렇죠.
1: 네.
0: 예림 씨는 자기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1: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냥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1: 네네.
0: 뭐 투개월과 김예림과 림킴으로 이어지는 음악은 계속 변해왔지만 인간 김예림은 아, 김예림은 본명이에요?
1: 본명입니다.
0: 인간 김예림은 그대로다.
1: 네.
0: 그 얘기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시간 날 때는 뭘 하면서 저 지냅니까?
1: 저는
0: 아까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네. 본다고는 했는데
1: 저는 되게 그 루틴이 좀 그 정확한 편이어가지고
0: 아 비슷해요? 매일매일이?
1: 매일매일 일이 없으면 좀 비슷한데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까?
1: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랑 아침 먹고 뭐 나가서 이제 카페를 보통 가요.
0: 네. 회사 온도 아닌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나 음악하는 네. 사람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1: 좀 드물죠.
0: 네. 우리는 주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일찍 일어나.
1: 네, 일찍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일이 잘 되더라고요.
0: 아, 아침형 인간이네. 네,
1: 그래서.
0: 그래서 식구들하고 같이 아침 먹고.
1: 아침 먹고.
0: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갑니까?
1: 네, 보통 카페 가서 이제 컴퓨터로 계속 뭔가 이것저것 구상하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0: 취미는 뭐예요?
1: 취미가 사실은 특별하게 없어요. 네.
0: 취미 있어야 되는데.
1: 그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뭘 배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0: 네. 아니 취미 있어야 돼요.
1: 네. 그렇죠.
0: 그렇지. 뭐 재미있는 네. 일을 찾아야죠.
1: 맞아요. 근데 보통은 좀 시간 나면 여행을 많이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0: 여행.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김혜림 씨의 삶에서 제일 재미있을 때가 여행을 갔을 때예요? 아니면 음악을 만들 때예요? 뭐
1: 여행 뭐 약간 다른 재미이기는 한데요. 여행 갔을 때는 이제 좀 몸과 마음이 이렇게 풀려 있는 그 상태로 이제 휴식을 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음악 만들 때는 사실 저는 음악을 막 구상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그래서
0: 막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거 만들어볼까 막 이렇게.
1: 네.
0: 어.
1: 그때 되게 막 재밌고.
0: 막상 녹음을 시작하거나 막 이러면 또 이게 일이 되면서 약간 고행이죠.
1: 그럴 때도 있죠. 네, 구상할 때는 때? 네,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때가 제일 재밌죠.
0: 지금까지 여행 다닌 중에 와 여긴 정말 또 오고 싶다 인상적이다 이런 곳이 있습니까?
1: 저는 그 최근 뭐 조금 되긴 했는데요. 멕시코에 다녀왔었어요 한 번.
0: 월드컵 때문에 간 건 아니죠?
1: 완전 전에 완전. 네.
0: 멕시코는 진짜 먼데.
1: 네, 미국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가니까 좀 빨리 갔는데요. 아하. 네, 멕시코 시티에 갔다가 이제 그 근처 뭐 한 두세 시간 조금 아 한 시간인가 비행기 타고 조금 더 조그마한 마을에 아,
0: 멕시코
1: 가보고
0: 멕시코 시티에서 또 비행기 타고
1: 네 그렇게 갔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멕시코가 오. 굉장히 좀 어, 이국적이면서 또 네. 깨끗하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어. 어, 그 도시 매력이
0: 매력적이에요?
1: 확실히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0: 아 제가 원래 이번 월드컵 때 네. 멕시코까지 가서 한번 직관해 볼까 하는 생각을
1: 아,
0: 했었는데
1: 네네.
0: 예,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축구 보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무슨 일 생겼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아 여행 괜찮죠 여행.
1: 네. 네.
0: 그 아까 저 음악 아, 광고 나가는 사이에 어머니가 그렇게 음악 캠프를 열심히 잘 들으신다면요.
1: 네, 음악 캠프 진짜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 항상 막 얘기하시고 막 라디오 중에는 진짜 제일 좋아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그 선배님 그 라디오 얘기를 어렸을 때 쭉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0: 아 제가 김예림 씨하고 지금 쭉 얘기하면서 사람이 참 그 괜찮다. 어. 사람이 뭔가 어, 지적이고 음악도 아주 괜찮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 때문이네.
1: 그런 것 같아요.
0: 어머니가 네. 음악 캠프를 어, 열심히 들으시는 애청자니까 이게 뭐.
1: 오늘 또 너무 궁금해하시고
0: 아 그래요 간다 그러니까
1: 네
0: 오 어. 어머니한테 가서 안부 전해주시고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1: 아이고
0: 그 음악을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고요
1: 네네 네.
0: 인간 그러니까 음악을 해서 이루고 림킴의 꿈 음악적인 네. 꿈 그다음에 인간 예림의 김예림의 꿈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같을 수도 있지만 우선 음악을 해서는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1: 글쎄요. 저도 사실은 뭐 막 꼭 뭐 어디까지 이뤄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특별하게. 어.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저도 꽤 많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한 3, 40대까지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0: 아, 뭐 좀 길게 잡지 뭐 3, 40대까지만 해요.
1: 아, 더 하겠죠. 더 하겠죠. 근데 뭐
0: 아, 음악을 안 하면 하고 싶은 일들 같은 게 있어요?
1: 아, 그런 것은 없는데요.
0: 어.
1: 그냥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렇겠죠.
1: 네, 어. 그 표현을 하고 싶은 때가 언제까지일까
0: 아.
1: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는 하죠.
0: 아, 그럴 수 있네.
1: 네.
0: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데네 굳이
1: 그렇죠.
0: 음악을 할 필요는 없다.
1: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만들고 싶은데
0: 계속 저 호기심을 가지고
1: 네.
0: 살다 보면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1: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0: 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쭉 보면
1: 네.
0: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들.
1: 네네.
0: 뭔가 막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1: 그렇죠.
0: 계속 자신의 예술적인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좋아하는 게 많아져야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재미의 세계를 넓혀야죠.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면 항상 새로운 걸 보니까 그게 되게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0: 자, 그러면 인간 김예림의 꿈은?
1: 인간 김예림은 저는 사실 막 별로 분리를 많이 안 하거든요.
0: 오.
1: 그냥 뭐 쉬는 때다 아니면 안 쉬는 때다 상관없이 계속 좀 생각하고 있고 아,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저도 딱 30대가 됐거든요. 이제
0: 아, 그렇게 됐어요 벌써?
1: 네. 그래서 오. 이게 또 마냥 돌진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0: 아니 30대는 돌진해도 돼요.
1: 아 돌진해도 돼요.
0: 예전에 네. 이게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될 때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네. 아우 30대까지 다 청년이죠. 정말로요.
1: 그렇죠. 네, 그 이렇게 에너지가 막 금방 또 소진이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일과 어떤 그 쉼의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0: 아주 인간 김혜림과 저 가수 림킴, 음악인 림킴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군요.
1: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0: 그러면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예. 뭐, 아, 림보?
1: 네, 림보.
0: 림보는 림보춤 그 림보예요?
1: 림보춤이요?
0: 아, 림보춤 몰라요?
1: 어, 모르겠어요.
0: 하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림보라는 춤이 네.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아, 이 림보는 뭐예요?
1: 이 림보는 어떤 이게 중간 지점을 림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0: 오, 네. 어허. 그 우리가 림보 춤이라고 있었는데
1: 궁금한데요.
0: 어, 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1: 네, 네, 찾아볼게요.
0: 림보 춤. 자, 림킴의 림보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림킴과 함께했습니다. 새 앨범 Exit to Nowhere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죠. 시간이 다 됐거든요.
7: 네. 네,
6: 이 음반도 잘 되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늘 재미있게 사시고.
7: 감사합니다.
6: 재미있게 살다가 또 만나요.
7: 네, 좋아요.
6: 자, 그러면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안 물어봐가지고 못한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세요.
7: 사실은 저는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다 보니까 이곳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 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었고요.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6: 저도 반가웠어요.
7: 네.
6: 다음엔 또 만나요, 그럼.
7: 다음에 뵙겠습니다.
6: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새 앨범에서 Now Here.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자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예리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자, Now Here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은 이민선 PD가 수고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윤가영 씨,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포졸 의상을 껴입고 땡볕 아래 서 있는 힘든 아르바이트도 나서서 했습니다. 솔직히 덥고 힘들었죠. 그런데 내가 언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면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구조를 바꾸면 아무리 힘든 일터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자산가가 휴가차 바다에 갔다가 고기잡이하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하루 6시간만 일해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해서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자산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어떠냐고 권했는데요. 어부는 그렇게 부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고 물어요. 그러자 자산가가 답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뭔가를 가져야 할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린 이미 그리고 충분히 그걸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5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한 자산가와 어부 이야기 나눴어요. 돈을 더 벌면 어때요? 했더니 그럼 뭘 할 수 있죠? 뭐 이미 어부는 하고 있었던 것밖에 대답을 못한 자산가의 얘기였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남한테 더 많이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고 너무 무례한데 난 그게 제일 불편해. 아니 그게 이 자장가는 그렇게 혼자 그냥 깨달음을 얻을 게 아니라 이 무례함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8186님은 남의 손에 쥐어진 떡이 커 보이

0: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손에 떡이 최고랍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고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쥐고 있는 거를 스스로는 인지가 잘 안 되죠. 남이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우리 눈에도 남의 것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 자신 그리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남에게 너 일을 좀더 하고 돈을 더 벌어보는 게 어때? 이거는 이 자산관은 좀 에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좋은 노래로 정정당당하게 선곡 대결 펼치는 날입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이따 9시부터니까 그때 부엉이들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저녁 풍경 별밤에 전해주세요.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는지, 눈앞에 펼쳐진 풍경, 옆에 있는 사람, 들리는 소리, 뭐, 듣고 싶은 노래, 별거 다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8월 9일 오후 4시에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저의 책이죠. 일상주의자의 감각 북토크를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와 함께 열게 됐어요. 일상 얘기, 책 얘기, 그리고 승윤 씨랑 가사 얘기 등등 나눌 거니까요. 이게 오픈하고 바로 광속 매진이 돼서 또 우리 별밤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스무 자리를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북토크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3일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따.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요즘은 또 너에게 뭘
6: 바보가 됐니. 8월 한 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미카의 Live Your Life 듣고 오셨는데요. 김은구님이 아 방금 박상영 작가님이 다른 방송사 라디오에 나와서 들으러 갔는데 마지막 멘트에서 별밤 놀러 오세요 라고 시원하게 한마디 남기고 끝내서 빵 터졌어요. 아 역시 우리 박상영 타 방송사에서 별밤을 외치다. 아 너무 훌륭합니다. 혹시 그거 듣다가 박상현 작가 말 듣고 놀러 온 분들 계시면은 사연 주시고요. 김정래님, 남편이랑 산으로 오르는 길 걷고 있어요. 언덕백이라 바람 불고 있네요. 시원해요. 지금 시원해요? 오늘 39도였대요, 여러분. 어제보다 또 더웠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일본이 훨씬 더 더운 중인 줄 알았는데, 동경이 지금 그냥 30도 초반? 초가을 날씨래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좀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최고가 30이고, 좀 선선한 느낌이 난다고? 오, 참, 그래요. 근데 어디 계시길래 바람이 그래도 좀 시원한지, 산이라 그런가? 0516님은 남편은 회식 가고 중학생 딸아이랑 아크릴 페인팅 그림 그리면서 듣고 있어요. 폭염이라 야구가 없어서 각자 다른 팀 응원하는 야구 팬인 저랑 딸은 평화롭게 별밤 들으면서 그림 그려요. 너무 행복해요. 야구가 없어서 비로소 행복하신 건 아니겠죠? 각기 다른 팀 응원해가지고. 아무튼 취미 부자인 모녀네요. 너무 행복한 풍경이고요. 아니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돔구장 많아져야 돼요. 그죠? 이 야구를 이 날씨까지가 아니더라도 꽤 더울 때 하는 게 팬들한테도 선수들한테도 너무 무리입니다. 이거 하여간 다들 뭐 몰라서 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으로나 문제가 있겠죠. 문수민님. 중3 아들이랑 8살 딸 챙기다가 별밤 가끔 듣는데 오늘은 밥 일찍 먹이고 주방 정리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쉬운 나이가 아니라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행복한 밤. 아, 축하드립니다. 중3 아들 8살 딸 챙기는 것도 사실상 그게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를 특히 재취업하는 분들 이렇게 면접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님께는 축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신청곡이랑 사연 더 보내주세요. K-Will featuring 은지원의 선물.

K-밀 피처링 은지원의 선물 이어서 소유와 유승우가 부른 잠은 다 잤나 봐요 듣고 오셨는데요. 아까 그 박상영 작가가 타방송 라디오에서 별밤 얘기했다고 했는데 5577님도 박상영 작가님 얘기 듣고 저도 오랜만에 별밤 놀러 왔어요. 저도 지금 산인데 여기도 바람이 불어서 선선해요. 여기는 계양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계양산. 그래도 산이면은 좀 선선한가 봐요. 아까 그 어디가 그렇게 그래도 시원한가 해도 충주 였다고 답 주신 것도 봤고요. 9961님은 대장부엉 울산 택시부엉이에요. 정차 중 매일 보는 신호등 풍경 하나 찍어보네요. 오늘도 아주아주 화이팅!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한산해 보이는 아니야 근데 정차 중이라 그렇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떠십니까 기사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되게 당연해서 사진으로 굳이 찍지 않는 풍경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별밤 듣고 있어라고 그 시선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은 되게 기분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시각적으로 확 느껴지면서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 1025님, 이나 씨 기숙사에서 지내던 고2 아들이 짧은 2주 방학으로 지금 제 옆에서 저녁 먹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개학이라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니 동윤아 늘 믿고 응원해 라고 부탁드려요. 동윤아 늘 믿고 응원해. 뭐야 하겠다. 아, 뭐야. 저요? 김이나요. 응원합니다 동윤님. 돌아가셔도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집밥 소중하죠. 맛있게 많이 드세요. 2164님은 제주 가족 여행하고 집인 거제로 지금 무사히 들어왔어요. 거제 밤이 제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내 집이라서 그렇겠죠? 러브홀릭에 러브홀릭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집인데다가 뭐 제주도도 여행지지만 거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쉴 때 찾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군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러브홀릭에 러브홀릭.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별은 참 고약하다.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이든 정든 장소든 헤어질 때마다 힘에 부친다. 그래서 단골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석사 공부를 할 때, 취업이 안 돼서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 때, 서른 넘어 첫사랑 아리를 하느라 펑펑 울고 싶을 때, 난 여지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분명 어른임에 틀림없는 사장님은 나의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다. 그런데 사장님이 조만간 장사를 접고 해외로 떠나게 됐다고 하셨다. 이건 보통 인연, 보통 추억이 아니다. 석사까지 따놓고도 취업이 안 돼서 속상해할 때 가족들 앞에선 큰소리 쳐놓고 정작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고만 싶을 때 내가 찾아든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고 부모님보다 사장님이 먼저 떠올랐다. 부모님께도 할 수 없던 말들 사장님한테 다 쏟아내고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청춘과 아프게 멍든 시절이 다 깃든 곳.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이와 마치 졸업을 앞둔 기분이다. 눈빛만 봐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아채주던 우리 사이. 이 뜨거운 인연이 아마 많이 그리울 것 같다.

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지만 뭔가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곤 했어요. 너 오늘 힘들구나. 너 오늘 장사 잘 됐구나. 뭐 이런 거 참 신기하죠? 많이 아쉽고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그래도 사연 속에서도 아직도 사장님 사장님 하시는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형경님이 마음이 참 다정하고 그런 분이구나. 박형경님 별밤에도 이만큼 정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너무 예쁜 사연이었어. 아련하고 형경님 같은 분들은 어디서든 또 이렇게 비슷한 부류의 마음 통하는 분들을 알아보게 돼 있고 그분도 형경님을 알아보면서 또 이런 관계가 반드시 생겨요. 예, 이게 흔한 유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8726님 사연 너무 공감되네요. 제가 자주 가던 극장도 이번 달에 문 닫는다 해서 이번 주 내내 슬퍼요. 힘든 업무 지친 날 나를 위로하려고 본 심야 영화, 약속 없는 주말에 외로움을 달래주던 영화, 반기는 사람 없는 집으로의 쓸쓸한 퇴근을 달래주던 극장 방문, 스스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동네 근처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거긴 그 판교에 있는 대형 백화점 안에 있는 극장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와, 그게 왜? 거기 찾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보기로는 이게 백화점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백화점의 영역을 더 넓히고 아무래도 그 많이 찾는 분들이 많기는 해도 요즘 좀 극장이 그만큼 아닌가 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막 극장을 엄청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거기 참 좋았거든요. 좋은 관도 많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주 안 간 사람도 이렇게 아쉬운데 자주 가던 분들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박형경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안 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혹은 그러지 못한 하루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 동안에 소녀시대의 그 여름 들을게요.

소녀시대의 그 여름 듣고 오셨어요. 0001님이요. 11시간 반 동안 혼자 일하고 퇴근하는 1인 자영업입니다. 노래가 좋네요. 그냥 좋다고요. 11시간 반 동안 혼자 일하셨다고요? 세상에. 바빠도 그러다가 문득 이게 막 해야 돼서 해야 되는 말, 뭐 고객을 대하는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응대성 대화만 하다가 지금 내 안에 든 생각을 거의 처음 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아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0001님. 그냥 노래가 좋은 게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고단함이 끝나고 이런 거 포함해서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나른한 기분이 전해집니다. 1647님은 이나님 저 퇴근합니다. 제가 타르트 가게 오픈하고 2년 동안 단체 주문 있을 때 항상 저의 야간 작업을 동행해준 별밤 고마워요. 계속 들을 거예요. 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1647님도. 맞아. 이렇게 주문 큰 거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어서 듣게 됐다고 사연 주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게 항상 야근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랬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신다니 안심하고 있을게요. 2996님, 집 근처라 가끔 산책하면서 상암 MBC를 지나칩니다. 가든 스튜디오에 사람들 모여있을 때 오늘은 누가 나오셨나 궁금한데 근처는 못 가봅니다. 하지만 별밤은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는 꼭 와주세요.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썸머 페스타인 별밤이라고 해가지고 가든에서 멋있는 밴드 공연이랑 토크랑 할 거거든요. 13일 목요일, 20일 목요일, 25일은 25일은 화요일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을 빨리 잘 캘린더에 적으세요. 내일 13일 목요일, 그 다음 20일 목요일, 그 다음 25일 화요일. 다 적으셨죠? 켈박.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스테이시 라이언의 Fallin' Love Alone 듣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별밤 수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226님,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엄마가 택배를 주문하시면서 전에 살던 집으로 보내서 택배 찾으러 가는 길에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예전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뜻밖의 예전을 살던 집으로의 짧은 여행이죠. 그리고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사를 해도 일주일 만에 가도 옛날에 살던 집 가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약간 나쁜 기분은 아니거든요. 9226님 간 김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

0: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 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 인대나 인공 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제아보혜,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기는 챙기고
0: 오늘도
1: 영업합니다.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무이한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소장부엉입니다.
0: 아, 점점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2: 약간
0: 있는데
2: 약간 베리에이션을 좀 줘봤어요.
0: 예, 네. 예.
2: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0: 맞습니다. 이원석 씨.
2: 네.
0: 거의 그 또래들 중에 제일 챌린지 때문에 가장 바쁜 그 핫한 포지션 아닙니까 지금?
2: 또래가 별로 없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일단 별로 없는데
2: 네.
0: 그 중에서 이렇게 챌린지에
2: 네.
0: 많이 등장하는 뮤지션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2: 저는 항상 도전하는 걸 즐기니까요.
0: 아, 진짜. 아무튼 얼마 전에 우리 네. 대시 가문의 데이식스 영케이 씨의 신곡
2: 네.
0: 셧더도어 챌린지도 되게 네. 멋있게 이렇게 화면 분할해가지고
2: 네.
0: 함께 하셨던데 댓글에 다들 큰형님 오셨다.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대시 가문을 봐라 하셨는데 되게 보기 좋은 케미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이 영케이 씨가 좀 챌린지를 이런 포맷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자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코러스를 쫙 하고 그 챌린지를 참여한 사람 영상이 가운데에 딱 자리 잡은
0: 그러면은 느낌이에요. 이원석 씨 걸 받고 영케이 씨가 그때 계속 하는 건가요?
2: 아, 이 포맷 정해져 있죠.
0: 정해져 있고.
2: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코러스 라인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코러스 라인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0: 들리지.
2: 그래서 나중에 영케이 씨 공연하면은 관객분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사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오, 그러니까 그 객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0: 관객을 3분할하면 큰일 납니다.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2: 아니, 화성 성부를.
0: 성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러면은 와, 하,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0: 좋아요. 그리고 그 제에서 이게 뭔가 데이식스, 데이브레이크, 네. 데시 가문이
2: 네.
0: 데이브레이크가 있고
2: 네?
0: 데이식스가 있고
2: 네.
0: 데이커가 있잖아요.
2: 데이커? 데이커가 네. 뭐예요?
0: 어? 아, 그래요? 비슷한 그 반개 아닙니까?
2: 네?
0: 페이커 가문 쪽이랑 반개 아닙니까?
2: 데이커요?
0: 네.
2: 그 뭡니까?
0: 아니, 이게 비슷한 글자 아닌가?
2: 스펠이 너무 다른데요?
0: 아, 그래요? 외국인들 보면 비슷할걸요? 패자랑 대자랑 아닌가?
2: 아, 외국 살다 오셨잖아요.
0: 아, 예.
2: 왜요? 갑자기 근데 왜요?
0: 제 느낌에는 아 여기서 그 대시 가문 3대 대시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 아~
0: 데이브레이크, 데이식스, 데이커.
2: 데이먼 시어라는 또 뮤지션이 또 있긴 해요.
0: 있긴 하죠.
2: 근데 밴드는 아니에요.
0: 하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데이커, 페이커를 이렇게 끌어넣고 싶어가지고.
2: 아, 그래요? 뭐 오시면 좋죠.
0: 예예예. 예, 예.
2: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0: 어? 이혜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0: 오늘 올려주신 산다라박의 손톱 챌린지도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2: 야, 오늘 올라왔어요.
0: 오늘 올라왔구나 드디어.
2: 네. 노래가 좋아요.
0: 좋죠.
2: 네.
0: 되게 저 요번에 산다라박이 도전하고 있는 장르
2: 네.
0: 생각지도 못하게 산다라랑 어울려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심심치 않게 페스티벌에 좀 등장하시더라고요.
0: 힘을 좀 주십시오.
2: 밴드 이렇게 딱 포맷으로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산다라 씨
2: 네.
0: 약간 그 범생이 캐릭터인 거
2: 네,
0: 만날
2: 네.
0: 때마다
2: 네.
0: 세게 등 막 쫙 치면서 거칠게
2: 네? 제가?
0: 아, 약간 밴드 우먼으로 좀 길러달라고요.
2: 이미 잘하고 계시대.
0: 아니 아직
2: 제가 뭐라고
0: 더 풀어줘야 돼. 우리 다라는
2: 아무튼 뭐 데이식스 영케이 씨 노래도 참 좋고요. 산다라박 씨 노래도 좋고
0: 맞아.
2: 그래서 노래 챌린지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산다라박 씨는

0: 특히 저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었거든,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저 이원석 선배님 챌린지 좀 받고 싶은데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연락을 드리면 받아주실까요? 해서 아유, 받아주실 거야라고 이제
1: 조심스럽게
0: 말씀드렸어요.
1: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0: 정말 조심스럽죠.
1: 네, 아무튼
0: 그렇게 해서 락을
1: 재밌었습니다.
0: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매사에 조심스러워서.
1: 이게 뭐 또
0: 어이
1: 그렇게 뭐
0: 선배!
1: 반항적이고 강렬한 락은 또 아니에요.
0: 그건
1: 굉장히
0: 맞지 말고.
1: 프렌들리하고
0: 아,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건가요?
1: 러블리한 그런 노래예요.
0: 어이 이 선배! 뭐 이런, 이건 좀선 넘는 건가요?
1: 뭐 그거 나쁘지 않네요.
0: 아,
1: 그럼 제가 좀 다른 창법으로 불렀겠죠.
0: 그죠 그죠 그죠.
1: 네.
0: 아무튼 앞으로도 이원석 씨 챌린지 저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은근히 이게 조금 피곤하실 수는 있지만
1: 네.
0: 이 노래 부르는 내 가수 모습 보는 게 샘플링처럼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1: 오늘도 좀 연습 좀 하고 왔어요.
0: 또?
1: 네,
0: 이야,
1: 좀몇개좀 쌓여 있어요.
0: 끊이지
1: 계속
0: 않습니다.
1: 챌린지.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쓴 노래들이 아니니까
0: 아니니까.
1: 그 멜로디가 가는 길도 다르고
0: 다르죠.
1: 그래서 연습도 많이 되고
0: 맞아요.
1: 좋더라고요.
0: 좋습니다.
1: 네.
0: 챌린지 계속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들어가 볼게요. 참여 방법은요?
1: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좋은 노래를 적극 영업하는 동시에 선곡 대결도 펼치는데요. 승패는 부엉이들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 두 곡의 노래를 추천하는 동안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마지막 추천곡은 승자만 틀 수 있죠.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유효합니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1: 지난주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0: 뭐였죠?
1: 휴가였습니다. 휴가.
0: Yes.
1: 마침 또 바다나 계곡, 또 해외로 휴가 떠난 분들이 많았었던 그런 주였고요. 어딘가로 떠나는 게 즐거운 이유는 다시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라죠?
0: 그럴까요?
1: 라쪼?
0: 라쪼?
1: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집! 우라키!
0: 부드럽게 맞아. 나를 맞아주는 원래 우라키 이거 예상하셨죠?
1: 아니 뭐.
0: 땡! 틀리셨고요.
1: 근데 대체로 안 맞더라고요.
0: 한번 맞췄는데
1: 한번 정도 맞췄던
0: 예.
1: 것 같은데
0: 네. 아무튼 집 생각하면 쉴 곳, 편안함, 안정 등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1라운드 이원석 씨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첫 번째로 영업할 노래는 G-Dragon의 Home Sweet Home
0: Home Sweet Home 빠밤 빠밤
1: 뭐 보통 그 휴가를 갔다가
0: 네.
1: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좀 센치한 노래를 들으면서 복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역으로 신나는 노래를 막 틀면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린 분들한테는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동명의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0: 많이 있는데 이 네. 노래가 삼켰죠 다.
1: 네. 그랬더라고요. 특히 2024년도 마마 시상식이라고 하네요.
0: 잊을 수 없어요. 그때 핑크 색깔 정장 입은 GD.
1: 그거는 전 평생 제 기억에 남아있을 것
0: 정말요?
1: 같아요.
0: 정말요?
1: 네. 와. 제가 솔직히 막 이런 시상식 무대를 즐겨보지도 않고요. 왜냐면 제가 저한테 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0: 아 그건 맞죠. 예.
1: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0: 그렇죠.
1: 뭐 제가 뭐 초대된 것도 아니고 특히 마마 이런 부류는 뭐 전혀 저한테 소식도 없어요. 근데 이 무대만큼은 와 너무 강렬한 뇌리에 박혀있어요.
0: 그것부터 보셨죠. 그 파워부터
1: 아, 봤죠.
0: 그때 저도 이례적으로 별로 지드래곤의 에이스스피를 들썩이지 않는 소장부엉이었는데
1: 네.
0: 그걸 보고
1: 네.
0: 정말 진짜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하셨던
1: 그때 이 뭐 GD뿐만이 아니고 태양,
0: 아~
1: 대성
0: 그 감동이
1: 이분들의
0: 있었어.
1: 한 무대가 총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0: 그렇게 길었어요 그게?
1: 한 스페셜이었어요 완전.
0: 아, 안 길게
1: 느껴졌어.
0: 안돼
1: 아무튼 이 홈 스위트 홈에 딱 시작되면서 지드래곤이 정말 이게 뭐라고 약간 껄렁껄렁하면서
0: 맞아,
1: 하나도
0: 특유해.
1: 긴장감 없는
0: 약간 머리도 왜
1: 네, 막 쥐어뜯으면서
0: 맞아 맞아 이렇게
1: 춤도 막 빡빡 추지도 않아요. 껄렁설렁하다가 갑자기 힘 빡 주고
0: 와.
1: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태양 씨가 쭉 나옵니다. 쑥 나와요.
0: 쑥 태양처럼 떠오르듯이
1: 쑥 나와서 막 춤을 추다가 약간 삐끗한 것조차도 멋있었어.
0: 아,
1: 미끄러진
0: 모든 게
1: 그러다 갑자기 대성 씨가 그냥 대성입니다.

0: 쫙 나와요.
1: 아 그렇게 하고 나왔나요?
0: 아 그런 건 아니지. 느낌이.
1: 코첼라였죠.
0: 뭔가 쫙 이렇게 그래. 뭔가 이렇게 아우르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 약간 알바트로스처럼 나왔어요.
0: 네, 쫙 나오면서 이 홈스위트홈. 휴가를 복귀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이팅 넘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노래 추천합니다.
1: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중에 가사에 네. When I say I will be back, I will never let you down. 이

0: 드러나지 않은 다정한 팬들한테 한 약속이었거든요. 네네. 돌아온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 말 할 때는 난 절대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아. 어. 이거 은근 되게 감동해. VIP들을 향해서 한 말 같아가지고.
1: 또 오랜만에 돌아온 그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0: 하, 진짜 제가 다 네. 어깨가 왜 내가 지드래곤도 아닌데 어깨가 이렇게.
1: 아, 근데 이 뭐 신디사이저 리프라고 하나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게 사기입니다. 솔직히.
0: 그게 좀 맞아.
1: 사람을 좀 안달나게 하는 게 있어. 좀.
0: 맞아. 극도 흥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이에요. G-Dragon featuring 태양 대성의 Home Sweet Home.

0: 자, 한 바퀴 또 돌았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어곡이었습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태양대성의 홈 스위트 홈.
1: 네.
0: 아 이건 너무 근데 좀 사람을 지금 완전 유산소성 곡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지드래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리듬하고 뭐 반 트랙이라고 하죠. 반주 자체만 보면 좋아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사람을 막 안달나게 하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0: 특히 이 곡은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심플해요.
1: 네. 네. 근데 중간에 애쪽갱용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리드미컬한 래핑이라고 하나요?
0: 이니 많이 뭐 막 이런 거.
1: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되게 폼나게 그걸 막 구사를 하니까.
0: 마이클 잭슨 스타일일까요?
1: 아, 이거 마이클
0: 그러니까 다른데 소리로

0: 양념을 잘 넣는 것 같아, 자기 그쵸. 목소리로.
1: 이게 베이스가 또 흑인 음악에 있다고 보기도 좀 뭐해요.
0: 뭐하지?
1: 그렇다고 백인 음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0: 아니야. 되게 동양적이기도 해 때로는 근데. 네.
1: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서태지와 애들 한창 활동할 때 그런 어떤 거기서 뭔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0: 그거 좀 오리지널하죠.
1: 네, 뭐 그 생각하면은 이거 어디서 왔지? 모르겠어. 그냥 GD야.
0: 맞아요. GD고 GD 이후에 사조가 또 있어요. GD 키드들이 있습니다. K-POP 지금.
1: 그렇군요.
0: 네. 근데 잘 이게 흉내가 잘 안 내지는 아티스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이원석 씨도 이제는.
1: 제가요?
0: 같은 이제 미용실을 다니고 있잖아요.
1: 한 번도 못 봤습니다.
0: 아, 그래 아직? 네. 오늘 오며가며 보실 날이 있을 텐데. 네, 네, 네. 제 안부를 좀 전해주시고요.
1: 제가요?
0: 예예. 5059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중1 딸이랑 교토 4박 5일 중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어요. 노래 듣다 보니 저도 홈 스위트 홈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제 침대에서 잠들고 싶네요. 교토에서.
0: 교토 4박 5일?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곳이 교토예요.
1: 저도 안 가봤습니다.
0: 아 진짜?
1: 네.
0: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1: 교토가 약간 좀
0: 경주 한국을 지금 경주
1: 그쵸,
0: 같은
1: 약간 그런
0: 고즈넉하고 예,
1: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가면은 좀 덥지 않나 걱정했는데 5059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친한 후배가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그렇게 덥지 않대요.
0: 동경은 별로 안 덥대요. 네,
1: 동경.
0: 동경 별로 안 덥대 지금.
1: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덥죠?
0: 39도였대 오늘.
1: 전 차에 42도까지 찍히는 거 봤어요.
0: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네. 그나저나 좀 아까 홈스위트홈 약간 유산소한 느낌이 지금 드실 텐데요.
1: 유산수?
0: 유산소요. 소.
1: 아, 유산소.
0: 근데 네. 인터벌 운동이라고 있죠.
1: 인터벌
0: 막 있죠. 뛰다가 슬로우 다운.
1: 네.
0: 그렇게 해야 운동도 잘 되고 여러분도 지금 너무 과열됐고요. 그 과열 지금 이 열대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슬로우 모드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영어곡은 김유나의 네. Going Home입니다.
1: Going Home.
0: 네? 전혀 다른 멜로디로 해석시키지 말아주시고요.
1: 네.
0: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참 신청곡을 많이 들어오는 곡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1: 네?
0: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별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약간 심지어 약간 좀 무성의해 보이기까지 하게 들려요. 너한테 좋은 일 생기면 좋겠다. 약간 어떤 만약 이 말을 무슨 포춘텔러, 뭐 점성술사가 한다면은 네. 효력이 있겠지만 근데 그 뒤에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라는 한 줄이 붙으면서
1: 네.
0: 이 화자가 쭉 지켜본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아 그동안에 조금 고단했던 날들 이 사람 내가 지켜본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에게는 아직 좋은 일이 덜 생겼다라고 오히려 내가 더 바라고 응원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본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나서 이 노래로 한번 좀 쿨다운을 해보도록 하죠.
1: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흔히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노래가 가진 무드와 김유나 씨의 목소리가 만나서
0: 맞아.
1: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완전 그렇죠. 김유나 씨의 목소리에 마법이 있습니다.
1: 예.
0: 저의 첫 번째 영화고 김유나의 Going Home.

0: 김윤아의 Going Home 저희 첫 번째 영어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0715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어머 방금 고잉 홈 생각했는데 어쩜? 텔레파시 통해서 무조건 이나.
0: 아, 누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왜 텐션이 떨어지죠?
1: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문자에.
0: 솔직하게 읽어주신 거군요. 이원석 씨
1: 네.
0: 감정을 담아서.
1: 네.
0: 아, 이거 좋아요. 투명하고. 그런데 저 되게 소름 끼친 게저 진짜 몰랐거든요. 이 곡의 제작 비하인드는.
1: 네.
0: 9001님이 김윤아 씨가 친동생을 위로하려고 만든 곡이래요.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곁에서 오래 봐온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그래서 그 누나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제가 느낀 그 약간 무심한 그 무성의한 말 있죠. 아, 나한테 좋은 일좀 생기면 좋겠어. 그게 왜이 남매 간에 오간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츤데레?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너에겐 자격 있으니까가 해서 오래 지켜본 시간이 느껴진다 했는데 실제로 이 마음으로 쓴 거라 세상에 듣는 사람한테 그게 전달이 된 거군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1: 네.
0: 이원석 씨,
1: 네.
0: 왜 눈이 약간 그 동태의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1: 동태라뇨?
0: 생태가 아니거든요,
1: 왜요, 갑자기?
0: 지금. 제 추천곡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약간 동태가 된것 같아요. 혹시 생태 눈이 돼서 두 번째 영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아, 지금 영업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말이죠.
0: 예.
1: 노래 소개하고 노래는
0: 돌아오면서 듣죠.
1: 4부에서 듣게 되겠네요.
0: 음흠.
1: 그럼 여유 있겠네요.
0: 그럼요. 천천히 하시면
1: 자,
0: 됩니다.
1: 제가 두 번째로 영업할 노래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영업한 노래의 제목이 같아요. 홈 스윗 홈입니다.
0: 그럼 그럴 거면은 그냥 지드래곤 홈 스윗 홈을 한번더 듣죠.
1: 아니에요. 이 노래도 정말 제 세대 사람들에게는
0: 아, 20~30년대에
1: 이게 뭔가 모든 게 끝나고 뭐 휴가든 뭐 공연이든 아니면 뒤풀이든 끝나고 마지막에 이 노래 쫙 틀면서 끝내야 되는 그런 피날레를 장식한 노래예요.

0: 이 노래가요?
1: 네,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입니다. 머틀리 크루는요?
0: 굿바이 건가?
1: 아니요.
0: 아닌데?
1: 그거는 아니에요.
0: 아, 오케이.
1: 머틀리 크루는 참고로 80년대 왜 미국에서 LA 마이탈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락 밴드들의 전성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최전선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였고 그때는 이 밴드의 이미지가 약간 막 머리도 길고 막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방탕하고 막 반항하고 막 쾌락 막 그런 하여튼 뭐 락스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0: 자극주의자군요.
1: 그래서 막 노래 내용도 막 굉장히 뭐
0: 나빠요.
1: 방탕합니다.
0: 저런.
1: 그런데
0: 네.
1: 이 홈 스위트 홈은 뭔가 머틀리 크루의 이면을 볼 수 있는.
0: 정신 좀 차렸나요?
1: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뭔가 집을 그리워하는 뭔가 외롭고 뭔가 좀 쓸쓸한 그런 기운이 있다.
0: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뭐 밥은 집에서 먹겠다는 건가?
1: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막 뭐 투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감동이 쫙 밀려옵니다.
0: 지금 이 클로징하고 잡으러 와야 돼요. 아, 이런. MBC FM for you.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1: 예.
0: 0733님께서요. 원석승 진짜 집 등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들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들렸어요.
1: 아니, 진짜 집 등장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까 네, 이분도 80년대 90년대 락 좀 들으셨던 분 같아요.
0: 아...
1: 네, 이 노래를 진짜 집이라고 딱 도장을 딱 찍어보면은
0: 그래요.
1: 진짜 집이거든요. 이게 진짜 홈스위트 홈이다.
0: 그리고 이분은요.
1: 네.
0: 머털리 크루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1: 머털리 크루.
0: 좀 읽어주시겠어요?
1: 5759님, 머틀리 크루 드러머였던 타미리가 서태지님이 주최한 락 페스티벌에 와서 멋진 공연 보여주신 거 기억나네요. 그때 너무 멋져서 나이차가 꽤 났지만 오빠 very handsome 이라고 막 소리셨더니 시급 웃어주셨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타미리가
0: 드러머가 잘생겼어요?
1: 드러머가.
0: 머틀리 크루는 그냥 뭐 그냥 네? 뭐 머틀리 크루는 어땠어요?
1: 머틀리 크루가 밴드 이름인데요.
0: 아, 그 머틀리라는 사람 없어요?
1: 없어요.
0: 보컬은요?
1: 보컬도 괜찮아요. 다 잘 생겼어요. 타밀리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0: 타밀리?
1: 타밀리.
0: 배우 중에도 있었던 이름 같아. 타밀리 존. 아, 있네 실제로. 그 동명이는 아니죠?
1: 타밀리. 예.
0: 어?
1: 타미.
0: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게 되게 팬이 아니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다 비슷한 느낌인 게 머리가 다 길고
1: 네.
0: 다 뭐 헤어밴드, 헤드밴드를
1: 네.
0: 하고 계세요.
1: 이거 약간 AI가 만든 사진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아닌가? 아무튼 타미리가 다리도 길고
0: 아, 뭐 서구인이니까
1: 다리도 길고
0: 뭐.
1: 막 정말 그래서 팔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0: 가발이겠지?
1: 드럼 세트 이렇게 앉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드러머가 다리를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0: 앉죠.
1: 다리가 보였어. 무릎이
0: 거미처럼?
1: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드럼을 이렇게 스탠에 딱 앉으면
0: 독거미처럼
1: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무릎이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0: 어머머머.
1: 근데 이분이 또 막 무대에서 퍼포먼스로 네. 360도 회전하면서 드럼을 쳐요. 세트 자체가
0: 마세요.
1: 360도로 막 회전한다니까요.
0: 진짜요?
1: 나중에 너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0: 그러면 어떻게 치지? 핸드싱크였나?
1: 잘 쳐요.
0: 와.
1: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0: 뭔가 이 퍼포먼스에도 진심인 팀이었군요.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LA 메탈 락 밴드들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패션과 퍼포먼스가
0: 굉장하네요.
1: 어마어마합니다.
0: 네. 패션과 퍼포먼스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한국에도 그런 레거시 뮤지션이 계십니다.
1: 네.
0: 바로 박진영 씨죠. 패션,
1: 네.
0: 파격.
1: 네.
0: 뭐 그 두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 머틀리 크루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머틀리 크루도 한 수 접을 만한
1: 장르가 좀 다르죠.
0: 장르는 다르지만 네. 어우 저 형님 저건 좀 물론 형은 아니겠지만 저의 두 번째 영업곡 집을 주제로 했죠. 네가 사는 그 집

0: 아니 박진영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냥 더 멋있어질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20대 때 등장하셨던 퍼포먼스가 아직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부분과 또 그게 가능한 육체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 신체.
1: 솔직히 지금이 더 멋있죠.
0: 더 멋있어요.
1: 저는 학창 시절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0: 아.
1: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0: 그러네.
1: 그때는
0: 같은 와이대.
1: 좀 넓었어요.
0: 맞아.
1: 뭐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이렇게
0: 네모난 느낌이 네. 있었어.
1: 근데 지금은
0: 좀 슬림하시죠?
1: 압축된 느낌?
0: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범한 느낌으로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1: 그건 맞아요.
0: 그리고 지금 워터밤 2년 연속해서 나가고 계시고요. 지금 워터밤 나가는 기업 오너. 지금은 오너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님.
1: 네.
0: 어떠십니까?
1: 어떠나요?
0: 느낌 좋지 않아요? 그 아무튼 소장보험보다 형님이잖아요.
1: 형님이시죠.
0: 워터밤 가십니다 지금.
1: 부럽네요.
0: 가야죠 이원석 씨도 빨리.
1: 저요?
0: 예.
1: 저요? 왜요?
0: 뭐 어떻게 별밤 가든 스튜디오 그 작은 워터밤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1: 저는 마마부터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0: 아 마마에 약간 좀 욕심이 있으시군요.
1: 마마가 내가 설 곳은 바로 저기다.
0: 오케이. 제가 지드래곤 씨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나게 되면. 아무튼 굉장히 도발적인 가사고 파격적이고 가사가 진짜 지금 봐도 너무 놀라워.
1: 네.
0: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도 내 차였어야 되고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그래서 조금 약간 병적인 사랑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물욕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상대에 대한 사랑보다. 집이랑 차가 먼저 나왔어. 집이 좋은가 봐요. 아무튼 우리 멋있는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끝나면서 투표 마감 될 거예요.
1: 네?
0: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진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0: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지. 저희 두 번째 영어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아, 근데 중간에 애들이 부르고 금식이라는 표현을 금식.
0: 네가 만든 음식 금식.
1: 약간 왜? 좀 충격적이었어요.
0: 왜요?
1: 솔직히 이 노래를 막 가사를 막 유심히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0: 에.
1: 솔직히.
0: 금식.
1: 금식으로 애드립을 한다는 게
0: 아, 진짜 너무 예술적이었어. 네가 차린 음식 금식. 아 나였으면 그 뒤에 또 그 반찬 이것도 넣었어. 그 뒤에 쌈장. 예. 네.
1: 그 김치.
0: 예, 그쵸?
1: 발음은 그 김치가
0: 김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와 정다인님.
1: 김치.
0: 중가 김치.
1: 가김치.
0: 정다인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눈물을 흘리시고 흘리고 계시네요. 예, 예. 이 선곡 대결의 진정한 승자는 청취자들인 듯 이 시간은 늘 명곡 투성.
0: 맞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1: 네.
0: 아, 집으로는 진짜 다양한 명곡들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결과 발표 해주시죠.
1: 자 오늘 제가 이기면 3연승입니다. 과연 제 3연승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오늘의 승자는 바로 원석스.
0: 아 왜?
1: 고맙습니다. 저의 3연승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한동안 정말 연패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 6268님께서 원석 집 노래 듣다 보니 휴가 갈 필요가 없네요. 집이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 추천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입니다. 뭔가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만약에 여수를 휴가를 떠났었다면 그 휴가지를 추억하면서 마음을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온 노래입니다.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5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1: 네.
0: 남수정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1: 소장부엉 3연승 하니까 목소리가 통통 튀네요. 집으로 날아가실 듯요.
0: 아, 통통 튀시네요 아주 그냥. 아직 3연승 정도밖에 안 됐군요.
1: 예, 아직 3연승 정도예요.
0: 이제 막 자라는 새싹.
1: 맞아요.
0: 계속 이어가시고.
1: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0: 제 심경은 제가 오늘 우리 이원석 씨가 되게 귀엽게 오신 거예요. 약간 원리를 찾아라처럼 줄무늬. 그래서 되게 귀여워서 되게 귀여우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낙서를 좋아하니까 이원석 씨를 되게 귀엽게 그려놓고 제 패배 전에 그린 이원석과 패배 후에 그린 이원석으로서 제 오늘의 심경을 대신해서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끝곡은요. 제이슨 무라즈의 93 million miles. 어우, 집이 굉장히 먼가 봅니다.
1: 이게 그러면은 9,300만 마일인가요?
0: 그렇겠네요.
1: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0: 이게 뭐 어떤 거리야? 어디 가는 거예요? 제이슨 무라즈? 저희 태양에 넘어가는 건가?
1: 거의 지구 한 바퀴 도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0: 호라 아무튼
1: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0: 한 바퀴네요. 뭐
1: 그런 느낌 아닐까요?
0: 둥글게 둥글게인데 제이슨 무라즈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포졸 의상을 껴입고 땡볕 아래 서 있는 힘든 아르바이트도 나서서 했습니다. 솔직히 덥고 힘들었죠. 그런데 내가 언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면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구조를 바꾸면 아무리 힘든 일터도 소중한 배움터가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0: 하시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오늘 본 가장 예쁜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0: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이는 뭉게뭉게 하얀 구름? 잠들기 전 침대에서 보이는 푸른 달빛? 진짜 예쁘지 않나요?
1: 맞아요. 근데 가끔 이런 풍경보다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순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헉, 누구요? 막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이즈나라던가?
1: 물론 그것도 예쁘긴 한데요. 지하철역에서 무거운 짐 같이 들어주는 손?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잠깐 문을 잡아주는 뒷모습 이런 거예요.
0: 아, 완전 알죠. 그런 장면들은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노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오늘 여러분을 웃게 한 예쁜 장면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최정은,
0: 저는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도경수의 팝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의 와웅 아기 다정이디 이즈나 최정은이고요.
0: 아기 똥 깽얼지 멍멍 랑디 이즈나 유사랑입니다.
1: 오늘 진짜 무지무지 더웠는데 다들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오셨나요?
0: 정이디 오늘 뭐 했어요?
1: 저는 어제 친친방 끝나고 부모님이랑 같이 망고 케이크 한 판을 뚝딱 했습니다.
0: 망고 저 진짜 좋아하는데.
1: 진짜 맛있었어요.
0: 저도 오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밀키트를 열심히 조리해서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1: 아, 잠시만요. 그걸 얘기 안 했다. 어제 친친방에서 주신 치즈케이크도 냠냠했습니다.
0: 정이 어제 평생 먹을 케이크 다 먹은 것 같아요.
1: 맞아.
0: 진짜 많은 케이크를 받았잖아요.
1: 자, 이런 무더위에도 낭만과 감성은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본 가장 예쁜 장면은 무엇인가? 랑디는 평소에도 예쁜 풍경을 보면 나야들한테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도 그런 예쁜 풍경이나 사람, 장면을 만난 적 있나요?
0: 저는 오늘도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노을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하늘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1: 근데 더운 만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하늘이.
0: 맞아. 그래서 특히 차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한강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한 10장씩 찍는 것 같아요.
1: 근데 요즘 들어 사랑이가 사진 찍는 게 좀 는 것 같아요.
0: 진짜? 정이가 평소에 사진을 진짜 제일 잘 찍어서 멤버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는데 정이한테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정이디는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예뻤나요?
1: 저는 마지막으로 세비가 제 생일을 마지막으로 축하해줬는데요. 생일 선물을 줬는데 짜잔.
0: 너무 예뻐요.
1: 예쁜 이어커플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예뻐. 오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려, 정이랑. 이수빈님께서 저는 오늘 점심에 먹었던 삼겹살이 너무 예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진짜 삼겹살, 예뻤겠는데요?
0: 진짜 예쁘죠. 마블링이 아주.
1: 1340님께서 오늘은 정말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놀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노을이 정말 랑디쩡이디처럼 예쁘더라고요.
0: 저랑 같은 노을을 보셨겠네요.
1: 그러네요.
0: 진짜 예뻤어요, 오늘 노을.
1: 맞아.
0: 권현우님께서 저는 백화점에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시길래 모른 척하지 않고 주워서 드리고 왔답니다. 뿌듯한 스푼.
1: 정말 예쁜 장면인데요.
0: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1: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데요. 박채희님께서 지금 라디오 DJ 하는 콘치즈가 너무 예쁜데요.
0: 오늘의 얼굴 자랑.
1: 따단.
0: 따단. 오. 1888님께서 삼겹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랑디랑 정이디의 삼겹살 최애조합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저는 뭐니뭐니 해도 공깃밥과 된장찌개입니다.
0: 저는 정말 예전부터 쌈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깃집에 쌈무가 없는 곳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조금 속상할 때가 있지만 집에서 구워 먹으면 항상 쌈무를 사서 먹습니다, 저는.
1: 근데 보통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찌개를 꼭 시키잖아요. 랑디는 김치찌개파예요, 된장찌개파예요?
0: 저는 완전 된장찌개파예요.

0: 우리 좀 잘 맞네요.
1: 그쵸. 근데 된장찌개 팽이버섯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거기는 바로 저장해두는 곳이에요.
0: 맞아 맞아.
1: 진짜 센스가
0: 너무 맛있겠네요.
1: 자, 오늘도 이렇게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저희와 같이 나누고 싶은 하루 이야기나 오늘의 예쁜 장면들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제약,
1: 음주앤 티맵대리,
0: 오뚜기 카레,
1: 헤리즈 하보에,
0: 미분당,
1: GS건설,
0: 환인제약,
1: 경기도청.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뭐.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시다.
0: 하루 언박싱. 3001님께서 콘치즈 안녕. 저는 오늘 오랜만에 헬스장 출석했어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힘을 잃지 않게 운동하면 좋은 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출석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박수 드립니다.
0: 박수!
1: 그리고 저는 정말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날 운동을 하면 그날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0: 맞아요.
1: 정이는요?
0: 저는 요즘 운동을 잘 안 가요. 그래서 3001님께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힘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1님.
1: 파이팅!
0: 파이팅!
1: 1922님께서 저는 오늘 영화관에 다녀왔어요. 진짜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재밌었지만 영화관이 너무 추워서 힘들었어요. 밖은 찐만두가 될 만큼 덥고 실내는 춥고 어디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맞아. 이게 요즘 날씨

0: 밖에는 정말 덥지만 항상 실내에 들어가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얇은 가디건이나 후드 집업을 꼭 챙겨 다녀요.
1: 나도 꼭 좀 여름 계절의 느낌으로 옷을 입고 꼭 아우터를 꼭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0: 그래서 안에 완전 나시 입고 후드 입으면은 딱 요즘 날씨에 최고입니다.
1: 적합한 패션. 0830님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숭아 먹

0: 저는 그래도 물고기파입니다.
1: 근데 진짜 떡볶도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요. 그 매력을 요즘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0830님의 신청곡 트레저의 클랩.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0830님의 신청곡 트레저의 클랩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문자 계속 만나볼까요? 김윤희님께서 오늘 쩡이디랑 랑디 착장 완전 둘 다 치죠? 서로의 착장 어떻게 보시나요?
1: 오늘 착장이 완전 정반대의 맞아. 착장이에요.
0: 약간 이게 저희의 추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1: 이래서 우리의 매력이 있는 거죠.
0: 저는 완전 공주. 저는 엘사 컨셉입니다. 여름의 엘사.
1: 저는 완전 핫걸 바이브의 빨간색. 자랑타임.
0: 자랑타임.
1: 근데 오늘 착장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정말요?
1: 이 감사해요. 컬러 연보라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오, 감사합니다. 어떤 퍼스널 컬러 같아요?
1: 여름 쿨톤인 것 같아요.
0: 감사해요.
1: 4977님께서 오늘 맥댕날드 갔다가 주문을 잘못하고 버거를 두 개나 사버려서 하나는 포장해서 배고픈 동료에게 주었답니다. 오늘의 착한 일. 콘치즈는 오늘 착한 일 한 거 있나요?
0: 착한 일. 정이 방... 오늘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1: 방금 랑디에게 칭찬해 준 거? 아.
0: 저는 코코 언니가 제 룸메인데 어제 새벽에 코코 언니가 이불을 이렇게 저 멀리 두고 추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들기 전 코코 언니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잠들었습니다.
1: 너무 스윗한 행동 아니에요?
0: 제가 항상 코코 언니보다 늦게 자서 어제 그렇게 스윗걸 행동을 하고 잤습니다.
1: 너무 스윗해요. 질투납니다.

0: 괜찮아요?
1: 김도훈 님께서 랑디가 읽어주실까요?
2: 네, 오랜만에 라디오 켜요. 초등학생 아이가 방학이라 알까기 하면서 같이 들어봅니다. 아이랑 함께 출첵이요. 랑디랑 쩡이디는 알까기 잘하시나요?
1: 알까기 진짜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2: 아, 저희 멤버들끼리 한번 다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연습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연습 게임 때 진짜 잘 해버린 거예요.
1: 맞아.
2: 그래서 그 완전 책상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1: 기억나요? 기억나요.
2: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1: 근데 알까기 생각하니까 제가 오목을 진짜 잘하거든요.
2: 진짜?
1: 나중에 한번 붙으실까요? 붙으실래요? 9939님께서 방금 동생이랑 야식 가지고 한판짝 했어요. 저는 누룽지 통닭이 먹고 싶은데 동생은 튀긴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튀긴 거나 구운 거나 다 똑같은 닭인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아니지. 그건 다르지.
2: 너무 다르죠.
1: 너무 다른 거예요.
2: 완전 달라요.
1: 완전.
2: 닭도 완전 종류가 많잖아요. 삼계탕이랑 치킨이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2: 그쵸?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1: 랑디는 지금 뭐가 땡겨요?
2: 저요? 전 튀긴 치킨이요.
1: 저도 튀긴 치킨.
2: 같이 드실까요? 4977님께서 콘치즈는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후식은 어떤 걸 드셨을까요?
1: 저는 아까 편의점에서 우유크림 모찌 빵을 먹었어요.
2: 사실 그거 옆에서 먹는 걸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너무 짜게 너무 자그만해서 달라고 안 했어.
1: 한 입 줄 걸. 왜냐면은 진짜? 하나를 먹고 아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2: 진짜?
1: 그때 그냥 랑디 줄 걸.
2: 아 너무 너무 조금해서 아 진짜 한 입만 달라고 할까 하다가 안 냈는데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1: 그래요.
2: 저는 미역국을 먹고 왔어요. 어제도 미역국 먹었는데 오늘도 먹었어요.
1: 맛있었나요?
2: 너무 맛있었어. 역시 엄마의 미역국은 최고입니다.
1: 맞아. 8231님께서 오늘 사랑이랑 정은이 내 커플레임이랑 사진 찍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옆에서 찍어도 되는 건지 하면서 찍었어요. 추천해 주실 포즈 있나요?
2: 저는 이 내 커플레임 찍을 때 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1: 아 진짜요?
2: 제가 생각나는 그게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 제가 세 번째는 이렇게 피하는 포즈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같이 찍어주시는 분이 저에게 뽀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피하는 그런
1: 어머.
2: 그런 포즈를 하고 있고 네 번째 프레임은 이제 화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뽀뽀를 날리고 있는 포즈거든요.
1: 어머.
2: 그걸 이제 생각하고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센스 뭐예요?
2: 쩡디는요?
1: 저는 필드로 찍어서
2: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는 내 컷을 찍을 때 꼭 하트를 하거든요.
2: 오!
1: 하트.
2: 하트. 오, 앉는 포즈를 하셨네요, 정은 씨.
1: 아, 그러네요. 저랑 같이 앉는 포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 팔이 굉장히 기세요.
1: 제가 또 팔이 길어요.
2: 모두를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팔이네요.
1: 하나.
2: 나나. 최경아님께서 하루 끝내고 집에 왔더니 저를 맞이해주는 집안일이 쉽지 않네요. 콘치즈는 입은 옷들을 바로바로 정리하나요? 아님 잠시 눈 가리고 아웅 하나요? 바로바로 정리하시나요, 정은 씨?
1: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요즘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지 좀 될 것 같은데 요즘 더 노력을 해야겠어요.
2: 저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엄마가 옷을 다 정리해서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입은 옷을 정리합니다. 진짜 그래서 매일 뭐 이거는 빨래할 거 바로 넣고 다시 걸어놓고 다시 걸어놓고 바로바로 정리하니까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부지런해야겠네요 제가.
2: 그럼요. 화이팅.
1: 화이팅. 4832님께서 요즘 더운데 랑디 쩡이디는 이열치열이에요 이열치냉이에요? 저는 이열치냉. 시원한 냉면 얼음 동동 띄운 음료가 좋아요. 오, 이거 고민인데 저는 이열치열인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국밥을 꼭 먹습니다.
2: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정은씨.
1: 네,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여도 항상 국밥을 항상 배달로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국밥 먹을 때도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 구수하신데요? 저는 이열치냉인 것 같아요. 요즘 냉면이나 냉우동 이런 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1: 맛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리고 콩국수. 콩국수도 진짜 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가 진짜 먹고 싶은데 정은 씨 혹시 소금 파세요? 설탕 파세요?
1: 저는 무조건 설탕 파.
2: 진짜?

0: 저도 예전에 설탕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금을 넣어서 먹었는데, 아, 이게 소금 넣었을 때 맛이 달라요.
1: 맛있어?
0: 진짜 이게 느낌이 달라. 꼭 먹어봐.
1: 사실 소금파를 도전을 안 해봤어요.
0: 그쵸? 사실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소금을 넣으면 진짜 맛 자체가 달라져요.
1: 설탕파 기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0: 기죽지
1: 그래도
0: 마.
1: 설탕파 할게요.
0: 소금파 화이팅!
1: 설탕파 화이팅!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올게요.
0: 여름을 닮은 청량 소년미 가득한 아이돌 손동표님과 함께한 비나.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미리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함께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진짜? 대박이다.
3: 진짜로?
1: 나,
3: 야. 대박이다.
1: 나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진짜 우리만 아는 거야. 응응.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3: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3: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초보 DJ들이 믿고 의지한 든든한 토크 내비게이션 손동표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1일 내비게이션 동표입니다.
3: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정말. 네네네. 저희는 초면이죠.
3: 그렇죠.
2: 맞아요. 저 워낙에 그 앨범 내시는 것들 다 잘 듣고 무대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가지고 네.
3: 감사합니다.
2: 너무 내적 친밀감이
3: 저희가 더 팬이고
1: 저희가 아기 때부터 네. 연예인 같은
2: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럼 동표님 환영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2: 좋습니다. 2893번님 동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DJ들 잘 부탁드려요. 둘 조합 이름이 콘치즈인데 동표님 콘치즈 좋아하시나요?
3: 좋아하시나요?
2: 콘치즈 이즈나의 콘치즈는 너무 좋아하고요. 임시 콘치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3: 센스가
2: 네. 아, 그렇습니다. 네.
3: 정혜령님께서 동표님 오늘 미모 장난 아니시다.
2: 아이고.
3: 오늘은 밀크티 드시는 건가요? 세 분의 카페 최애 음식 궁금해요.
2: 오 맞아요. 밀크티 어떻게 또 바로 맞추셨네요. 네
3: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2: 밀크티를 원래 안 좋아하다가 올해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3: 저는 아직 밀크티의 매력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2: 모르세요?
1: 네. 저도요.
2: 진짜요? 네. 맛있는 밀크티를 안 드셔보셔서 그런가?
1: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다양한 걸 한 입씩 먹어봐도 네. 아직 그 맛을 모르겠어요.
2: 아 네. 첫 만남에 이렇게 살짝 멀어졌네요. 10cm 멀어졌습니다. 네. 다음 사연에서 10cm가 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네. 네.
1: 0863님께서 동표형 폭염 있는데 냉면 같은 거 안 드셨어요? 이열치열인가요? 이열치냉?
2: 오. 아 냉면을 사실 저번 달에 엄청 많이 먹고 네, 이번 달부터는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다가 뜨끈한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3: 저랑 같은 취향이시네요.
2: 오, 그래요?
3: 제가 이열치열이거든요. 저는 무더운 여름에도 국밥을 꼭 먹습니다.
2: 아 진짜 국밥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3: 네 맞아요.
2: 어 그러면은 내장국밥 같은 것도 드세요?
3: 엄청 좋아합니다. 해장국 이런 거
2: 해장국
3: 좋아해요.
2: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3: 네, 선지해장국
2: 좋네요. 뜨끈하게 네, 우리 사랑 씨는요?
1: 전...

0: 네, 이열치냉이에요. 저
1: 이열치냉.
0: 요즘 냉면이나 뭐 냉우동, 냉모밀 이런 게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1: 오, 냉짬뽕 드셔보셨어요?
0: 냉짬뽕이
2: 냉짬뽕?
0: 있어요?
1: 냉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2: 냉짬뽕이
0: 너무
2: 뭐예요?
0: 처음 들어봐요.
1: 여름 시즌이 되면 이제 중국집에서 그런 걸 많이 팔아요. 냉짬뽕이라고 시즌 메뉴 이렇게 네,
0: 먹어봐야겠어요.
1: 한번 추천드릴게요.
0: 너무 땡겨요, 갑자기.
1: 좋습니다.
2: 10cm 다시 가까워진 것 같네요.
1: 가까워졌네요. 좋아요. 네, 그리고 0533번님께서 동표님 아까 콘치즈 07년생인 거 들으시자마자 시무룩해지신 것 같던데 공이도 아직 애기잖아요. 대학생이었으면 아직 졸업도 못했다고요. 오, 맞아요. 네, 이게 5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새삼 제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속은 아직 애기인데 숫자는 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좀 시무룩해졌는데 25살도 네, 애기죠. 그렇습니다.
2: 깡님께서 우리 동표가 이사를 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시고 고생 많았다 해주시고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해주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가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네.
2: 맞아요.
1: 제가 토요일에 이사를 해서 4일에 거쳐서 엄청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막다 끝나가지고 좀집 같은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네.
0: 자취를 하시는 건가요?
1: 네. 이제
0: 우와.
1: 원래 혼자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또 혼자 살게 됐는데 네. 이번 집이 조금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2: 자취가 제 로망이었거든요.
1: 아,
2: 네, 어떠세요?
1: 자취요?
2: 자취하면? 네.
1: 근데 저는 멤버들이랑 막 저희 붙어 있으니까
2: 네.
1: 막 매일매일 붙어 있으니까 아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2: 네.
1: 근데 막상 자취를 하면 멤버들이랑 같이 살았던 그때가 약간 그리워져요. 뭔가 거실 방문 열고 나가면은 누구 한 명이라도 앉아 있어야 될것 같고 뭔가 배달 어플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아, 두 명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 거 있을 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0: 좋습니다.
1: 그래서
0: 저희는 아직 다 같이 숙소를 살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저희는 둘둘둘씩 방을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자 있는 방 같은 거를 아직
1: 네.
0: 한 번도 안 써봐서 뭔가
1: 아,
0: 약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신기할 것 같아요.
1: 이제 각방인데 같이 숙소에 살면은 제일 베스트.
0: 아, 그래요?
1: 네,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2: 맞아요.
1: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끼리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고, 우리끼리의 줏대 있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코너인데요. 바로 비밀 얘기 타임! 네. 이 코너가 우리끼리 비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져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비밀 얘기를 털어놔 보는 겁니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쩡이디, 랑디?
0: 쩡이디?
2: 랑디?
0: 아, 그럼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이게 부담을 드리는 게 절대
0: 네.
1: 아니고 모든 DJ분들이 정말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고 가셨어요. 뭐
2: 오마이갓
1: 매니저님도 모르시고
0: oh
1: 회사에서도
0: 어머
1: 모르시고
0: 아
1: 네 엄청난 비밀.
0: 약간 무서운데요.
1: 네.
0: 저는 사실 되게 막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막다 계획적이어 보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 네.
0: 사실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알람을 굉장히 못 듣고 일어나기 힘들어하는데
1: 네.
0: 이제 오늘도 픽업 시간 8분 전에 일어나서
1: 아이고.
0: 근데 8분 전에 일어나도
1: 네.
0: 거의 한 1, 2분을 남기고 준비를 다 끝내요.
1: 아, 완전 빠르게 이렇게
0: 네. 진짜
1: 하시는구나.
0: 막 양치하면서 세수 같이 하고 막옷 입으면서 막다 미리미리 다
1: 오.
0: 해놓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좀잘못 일어나요.
1: 아, 그럼 제이식인, 아, 제이가 아니시죠?
0: 네, P입니다.
1: INFP.
0: 네.
1: 그쵸. 그러게요. 뭔가 인프피인데 되게 인티제 같은 이미지가 있으세요.
0: 그래요? 근데 저 진짜 뼛속까지 인프피예요.
1: 뼛속까지 인프피. 아,
0: 네.
1: 약간
0: 네, 막 감성구요.
1: 감성적이고. 혹시 저희 만난 지 이제 10분이 다 되어
0: 네.
1: 가는데 상처받은 거 없으시죠?
0: 저 너무 F 같으세요.
1: 그래요?
0: 네.
1: 너무 다행이다.
2: 너무 친근해요.
0: 너무 친근하고 다정하신데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쩡이디는요?
2: 저는 제 MBTI가 ISFJ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엄청 계획형이고 팬분들도 엄청 계획적이다라는 네.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다이어리도 엄청 꾸준하게 쓰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1: 알고 계시는구나.
2: 근데

0: 네.
1: 첫날 2026년 첫날 일주일 쓰고 네.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0: 지금 8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1: 네. 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일기 아직도 써?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네. 아직도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이게 제의가 맞긴 하지만 네. 이렇게 꾸준하게 쓰는 건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아, 네. 또 그거랑은 다르죠.
1: 네.
0: 저 이제 다이어리 쓰는 게 내 계획이 없으면 그거는 계획형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1: 만약에 아. 오늘 하루가 엄청 알찬 TMI가 가득한 날이 아니면 쓸 게 네.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꺼내는 느낌이 계속 안 드니까 계속 묵묵히. 이 어딘가에 아, 있는 느낌이
0: 그냥 켜켜이 네. 먼지만 쌓이는군요.
1: 맞아요.
0: 근데 저도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매일매일 써야 되고 막 써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생기면 어느 순간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써도.
1: 맞아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여러분, 저희 비밀 꼭꼭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Whenever, wherever, whatever is not 탐구 생활.
1: 대박!
0: 나 약간 좀 MC 된 것 같아요. 예능 MC 해가지고 두 분을
2: 너무 감사해요.
0: 네, 이즈나
2: 점점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0: 그래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우리만의 여름방학 숙제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나야. 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취미를 가졌고 또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탐구해보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0: 네.
1: 좋아하는 음식 취향부터 나의 애착 아이템이나 좋아하는 장소, 나의 꿈, 나의 가치관까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혹시나도 저희를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뭐든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님께서 네. 네. 아니 동표 비밀 얘기 안 했어요. 라고.
1: 아 그러네요.
2: 저희가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생방송이라서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굳이 이렇게 또 저의 비밀을
2: 그런 사실.
0: 저는 사실 반년 이상을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살았어가지고 비밀이 없어요. 그럼에도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거는 매니저님은 아시는 비밀인데 오늘은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제작진분들을 뵀는데도 제작진분들도 몰라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1: 거짓말 치지 마세요라고.
0: 진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놀랍게도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헤어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은 0.3cm만 자르겠습니다.
1: 아 근데 네. 그 0.3cm가 엄청난 네. 차이인 거
0: 알죠?
1: 알죠 알죠.
0: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0.5cm를 자르고 싶을 때는 일부러 0.3이라고 말하고
2: 살짝
0: 1cm 자르고 싶을 때는 0.5cm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내려쳐서 맞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하죠 그런 네. 디테일.
0: 맞아요 맞아요.
2: 여러분 비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0: 네.
2: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까요?
1: 오늘 저희 셋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듣겠습니다. 10cm 빅나티의 딱 10cm만.

0: 10cm 빛나티에 딱 10cm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1: 낮 탐구 생활이었죠. 저희는 과연 지금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문자 만나보기 전에 저희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2: 좋아요.
1: 이런 게 나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애착템 세 가지씩 말해볼까요? 먼저 동표 선배님부터.
2: 네, 좋습니다. 저의 애착템은 사실 이거는 템... 이라고 하면 템일 수 있는데 전 침대예요. 저는 맞아. 혼자 살 때부터 침대는 무조건 큰 걸로 해야겠다 해서 지금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가구가 침대고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제가 팔이 엄청 길어요. 근데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가 저한테는 엄청 그거고 혹시 모션이
0: 헤드?
2: 되냐고요?
0: 이렇게 올라오는 윙 올라오는
2: 그게 뭐야?
0: 이렇게 접혀서 올라오는
2: 아니요 아, 저는 그런 뭔가 모션은 안 하고 싶고 딱 침대는 침대 같고 푹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토퍼를 막 겹겹이 쌓고 막 그래서 침대에 가면 거의 그냥 딥슬립이고
1: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남아요 침대가?
2: 네,
1: 이 정도로 큰가요?
2: 딱 제 손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지킨 사이즈?
0: 우와, 진짜 팔이 근데 진짜 기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렇게 좀 팔이에 근데 그렇고 침대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러고 애착템은 전 요즘 아 그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꿀템인데 그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두는 방향제랑 습기를 잡아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거든요. 라비땡이라는 그 브랜드의 제품인데 방향제인데 기계식 방향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놓으면 옷방 전체가 엄청 좋은 섬유유연제 향이 나고 그리고 그런 좀 탈취제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 필요한, 제 필요한 건데.
0: 필요해요,
2: 맞아요.
0: 저희가.
2: 맞아요. 네. 그런 거 진짜 완전 강추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저는 거의 모든 거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요?
3: 양님.
0: 저는 요즘 그 온열이 되는 인형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충전을 10분만 해도 한 2, 3시간 동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그 인형을 이렇게 꼭 안고 자거든요.

0: 이게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네. 이렇게 딱 여기 위에 올려두면은 정말 잠이 잘 와요. 약간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아~ 느낌처럼 잠이 진짜 잘 와서 요즘 제 최애 액착템이고 네. 그리고 말랑이를 아, 정말 말랑이.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많은 종류를 샀거든요. 네. 근데 또 TMI지만 8월 달에 그 해외에서 시킨 왁부 샤베트 슬랑이 말랑이가 와요.
1: 오, 샤베트 슬랑이 말랑이?
0: 네. 오. 그게 진짜 8월 달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아. 있거든요.
1: 이제 8월이 됐으니까.
0: 네, 그걸 다섯 개나 시켰는데 지금 빨리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오, 대박이다.
0: 제가 빨리, 오면은 그 나야 분들께 꼭 알려드릴게요.
1: 좋아요,
0: 후기를.
1: 좋아요. 좋습니다.
0: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향수 공병.
1: 공병이요?
0: 제가 향수를 되게 큰 걸 쓰는데 네.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진짜 작은 향수 공병을 사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3개씩 덜어놓고 네. 이렇게 다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가방에 넣어두면 너무 편해서 애착입니다. 오~ 추천!
1: 근데 3개 다 진짜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0: 네.
1: 지금 이제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이 제일 신나서 말도 막 빠르고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0: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또 왁부 만지고는 이제 손 잘 씻으시고
0: 손 잘
1: 네. 좋습니다. 우리 랑디 쩡이디 네.
2: 오늘 인형이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 안대를 추천하고 싶은데
1: 아 너무 좋죠.
2: 제가 또 다리끼가 엄청 잘 나거든요.
1: 저도요.
2: 진짜요?
1: 저 지금 여기 약간 날라고 해서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2: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1: 그렇죠. 그냥 아픈 순간 바로 먹어야 낫잖아요.
2: 맞아요. 제가 메트로놈 곡 활동 때 네. 이따만한 대왕 다리끼가 났었거든요. 이게 일주일 동안 안 가라앉아서 절대 째기 싫어서 병원 안 네. 가겠다고 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엄청 점점 더 커지니까 네. 꼭 약을 먼저 네. 미리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은데
1: 맞아요.
2: 그때 항상 썼던 게 온열 안대인데 일회용으로 하나씩 들어있는 그 네. 온열 안대가 향기도 좋고
1: 맞아요,
2: 좋더라고요.
1: 맞아요.
2: 완전 재진템.
1: 안대 쓰고 무대 네. 해보셨어요?
2: 네.
1: 너무 힘들지 않아요?
2: 너무 힘들어요.
1: 동선이 잘 안 보이지
2: 맞아요.
1: 않아요? 그쵸?
2: 그리고 어지러워서 또 머리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는 안무가 그쵸. 많은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서 안대 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0: 전 다래끼가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1: 태어나서요?
0: 네. 단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정은이의 다래끼가 진짜 세상에서 본 다래끼 중에 제일 아파 보이는 다래끼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엄청 맞아. 아파 보이게 심지어 그쪽이 나고 일주일 뒤에 반대쪽이 또 났어요.
1: 또 났어요? 네. 아유.
2: 양쪽이 많이... 생긴 상태로 활동을 했었어요.
1: 근데 이게 다래끼 난 상태로 너무 피곤하면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2: 맞아요.
1: 옮겨가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온열 안 돼 꿀템.
2: 그리고 헤드셋인데요.
1: 네.
2: 블루투스 헤드셋에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있잖아요.
1: 너무 좋죠.
2: 그거를 한번 맛보고 아 이거는 그 공기팟과 다르다.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때도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음악을 듣고 자는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하나 더 있으세요?
2: 보조 배터리요.
1: 아 보조 배터리 중요하죠.
2: 제가 정말 충전기를 항상 까먹고 안 들고 다니는데
1: 네.
2: 무조건 가방에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저희 꿀템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애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2: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문자는 광고 듣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소개해 드릴게요.

0: 분담.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방

0: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 탐구 생활을 주제로 보내준 친진방 친구들 문자도 좀 볼까요?
1: 좋습니다. 0120번님, 저의 애착템도 알려드릴게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그래도 1번 손지압기, 2번 목베개.
2: 손지압기는
1: 어떤 거죠?
0: 이렇게 약간 구슬 같은 건가? 뾰족뾰족한
1: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2: 혈액 순환되는 그런 건가 봐요.
0: 호두알 같이
1: 생긴 것도 있고.
0: 아, 전 최근에 네. 목에 담이 정말 세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5일 정도를 아예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목베개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는 차량으로 이동할 시간이 진짜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지방 행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네. 막 3시간씩 이제 차에서 자야 되고 이럴 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목베개를 진짜 최근에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1: 아, 목베개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 신희조 님께서 저도 요즘 쓸랑이에 빠져 있어요. 어릴 때라면 딱 한 개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문구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와. 저도 이걸 사면서 제가 어른이 됐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막 진짜 3,000원짜리 또 하나만 사야지 했었을 텐데 3,000원짜리 5개를 사는 제 모습을 보고 좀 멋있었어요.
1: 3,000원짜리 5개 사고 어른이 된 것 같았구나.
0: 20살 같았어서 되게 뿌듯했어요.
1: 아, 어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아, 그렇구나. 정이디는 어제 20살이 됐구나.
2: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1: 생일 너무 축하드렸습니다. 아, 생일이셨구나. 그럼 이제 진정한 찐 어른이
2: 맞습니다.
1: 되셨네요.
2: 네.
1: 랑디도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요?
0: 저는 4월 달에.
1: 아, 이미 지났군요.
0: 그래서 짱이보다 일찍 언니로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1: 그래서 쓸랑이를 샀구나.
0: 네.
1: 아, 좋네요. 네.
0: 자, 이렇게 지금 저희와 친친방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NCT 127의 Once Again 듣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Again and again, again, again, again.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이즈나 유사랑 랑디고요.
1: 저는 최정은 짱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오늘의 문자 주제 나 탐구 생활.
0: 맞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친친방도 나를 탐구하고 나를 탐구해보고 Let me introduce myself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음식 취향이든 취미든 뭐든 환영이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미리 도착한 문자들 계속 좀 더 만나볼게요. 8231님께서 저는 요즘 LP 플레이어 사고 나서 LP에 빠져버렸어요. 세 분은 음악 LP로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2: LP 너무 좋죠. LP 좋아하세요?
1: 좋아하는데 지금은 같이 멤버들이랑 네.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 저만의 공간이 있다면 네. 꼭 LP 플레이어를 꼭 사고 싶어요.
2: 좋습니다. 있으세요?
0: 저도 자취방을 정말 나중에 살게 네. 된다면 꼭 로망이 LP 플레이어를 LP 플레이어를 두는 네. 거였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2: 저도 로망이 LP 플레이어를 두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아직 로망을 실현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2: 네. LP 플레이어를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있으면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잘 안 듣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LP를 보면 사고 싶다가도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안 사게 돼서 절약이 되고 그래서 아직 LP는 입문을 못 해봤어요.
0: 네. 저는 음악을 약간 스피커로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해서 나중에 각방을 쓰게 된다면 스피커는 꼭 놔두고 싶어요.
2: 오, 좋습니다. LP 너무 좋죠. LP 앨범 사는 것도 감성이
1: 맞아요,
2: 있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리고
0: 이지영님께서 저를 탐구해보니 저는 키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캡을 하루 종일 딸깍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키캡들이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키캡이나 말랑이 이런 친구들은 네.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2: 말랑이도 사라져요?
0: 말랑이도 사라져요 자꾸. 왜냐면 저는 막 스케줄 하면서 네. 요리조리 다 들고 다니고 네. 들고 다니면 막 주변 사람들도 다 막 만져보고 이러다가 어디론가 내 말랑이 어디 갔지? 이러면 막 모르는 분한테 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2: 아. 그래서 없어지는구나.
0: 네, 그래서
1: 키캡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네. 자주 쓰는 파우치나 이런 고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달고 다니면은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파우치에 키캡을 달아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찾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2: 만지게 되는구나. 네. 저는 키캡들을 그 상점 같은 데 가서 샘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로

0: 만 즐기고 따로 사진 않았어요.
1: 아 그런 네. 유행템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0: 좋아하는데 네. 막 이 요즘 유행하는 템들을 잘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가지고 있어서 아.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나 한번 해봐도 돼? 이러고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있고.
1: 근데 또 그거 자기 건 아니고.
0: 맞아요. 그래서 잘 썼다 오늘 또.
2: 나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0: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2918번님 나 탐구생활 제 꿈을 말씀드릴게요.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요리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불닭 오믈렛 만들었는데 진짜 짱짱. 제가 요리사가 된다면 제 식당에 와주실 건가요? 오.
3: 제가 대박. 불닭 오믈렛 진짜 좋아하는데 네. 식당에 만약에 메뉴가 불닭 오믈렛이라면 진짜 네. 갈 수 있어요.
0: 오,
3: 진짜
0: 저도요. 좋아요, 좋아요.
3: 진짜 좋아요. 드셔보셨어요?
0: 저 안 먹어봤어요. 그거 맛있나요?
1: 너무 맛있어요.
3: 최근에 멤버들이랑 네. 다 같이 먹었는데 오. 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0: 너무 맛있었어요.
3: 진짜 맛있어요.
0: 그 요리는 누가 했어요?
3: 지민 언니가
1: 다른 멤버가 아~
3: 그 요리 담당 멤버가 있어요.
0: 지민 씨가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3: 네, 음식을 오. 좋아해가지고.
1: 근데 이게 네. 볶으면에 그 계란 후라이 올려 먹는 그런 거랑 느낌이 달라요.
0: 아, 아예 다른데.
3: 안에 네. 소세지도 있고 소스도 올려야 되고 치즈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그 소세지가 킥이에요.
0: 아, 소세지가 킥이군요.
1: 네.
0: 아니 부가 서비스가 많네. 그 토핑 추가가 되게 많네요.
3: 네, 진짜 맛있어요.
0: 이렇게 토핑 추가하다 보면은 약간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처럼 한 5억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좋네요.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2918번님이 가게 식당을 2918번으로 한다면 제가 기억하고 찾아갈게요.
3: 진짜 불닭 오믈렛 메뉴로 만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내가 이 요리로 식당을 내면 대박 날 것 같다 하는 뭔가 나의 필살 메뉴가 있나요?
3: 저는 저희 할머니의 소고기 뭇국인데 할머니가 이거를 가끔 냉동해서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그렇게 먹고 왔단 말이에요.
0: 대박.
3: 냉동해놓은 거를 이렇게 조리해서.
0: 저도요.
3: 정말요? 에이?
0: 저도 그렇게 주세요. 비닐봉지.
3: 맞아, 비닐봉지.
0: 넣어서 냉동으로 맞아요. 보내주면
3: 한 끼씩.
0: 그죠. 그래서 맞아요. 전날에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끓여서 먹고.
3: 맞아요.
0: 그러는구나. 그럼 소고기 뭇국이 빨간색?
3: 아, 아니요. 아, 맑은 더.
0: 맑은. 근데 부산 출신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3: 근데 할머니 서울 분이세요? 아,
1: 진짜요?
0: 고런 또. 네. 그게 있었군요. 저는
3: 아, 맞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빨간 네. 소고기 뭇국이 많죠.
0: 그쵸. 저는 맛있어요. 소고기 뭇국을 소분해서 주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3: 아,
0: 그래서 냉동실이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고. 그런데 아, 그렇구나. 좋네요. 있으세요?
1: 저는 요리 멤버가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식당을 차릴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3: 아... 요리 솜씨가 저는 네. 조금
1: 없어요.
0: 없군요. 네. 저는 요리에 취미가 딱히 없는데 하면 너무 잘 하거든요.
1: 진짜요?
0: 이게 해서 주면 다들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만 있으면은 잘 하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예전에 레드벨벳 슬기 선배님의 식단으로 유명했었던 그 두부 튀김에다가 그 팽이버섯 무침을 아~ 올려 먹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뭐 그냥 관리할 때 먹기도 너무 좋고 뭐 안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1: 네. 맛있겠는데요?
0: 네.
1: 와, 맛있겠다.
0: 좋아요.
3: 9393님께서 괜찮아 정은아 기죽지 마. 멤버 중에 누가 식당 열면 정은이가 환영풍선 같은 거 하자. 귀엽게.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0: 듯하네.
1: 저는 보컬 멤버답게 노래도 부르면서 환영풍선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다. 파라파라 추면서
1: 네, 네.
0: 오이데 오이데 하면서 네. 너무 좋네요.
3: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까요? 이즈나의 이즈나.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친한 친구 방송반 이즈나의 이즈나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8231님께서 불닭 얘기에 행복해 보이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라고.
3: 맞아요.
2: 불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정말 좋아합니다.
3: 음식 얘기할 때 네, 모두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4: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 주제 낮 탐구 생활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5339님 일단 정은이 귀 막아주세요.
3: 네.
4: 제가 읽어야 하는데 귀를 닫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작심 3일인데 다행히 올해 다이어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닫고 하는 거에도 빠져서 스티커도 한 뭉치 사왔답니다.
3: 오,
4: 오 대박.
3: 너무 좋다.
4: 정말 리스펙합니다.
2: 그러니까 반년을 넘게 매일매일 쓰셨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3: 그니까요. 너무 좋다요. 앞으로 남은 반년도 꾸준히 쓰셔가지고 이제 내년이 됐을 때 뿌듯하게 다이어리를 한번 쓱 훑어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 화이팅! 화이팅! 네.
3: 그리고 5855번님 동표씨 최근에 이사했다고 하니까 생각났어요. 저는 귀여운 접시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도 접시, 컵 같은 거 많이 받아요. 자취 N년 차인 동표씨도 집에 귀여운 접시 많이 모아놨나요? 아닌가? 동표가 귀여워서 집에 더 귀여운 건 필요 없으려나? 네. 귀여운 건 저 하나로 족하고요. 우선은 사실 저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약간 급한 게 아니면은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약간 일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집에 내가 뭘 꾸미고 싶고 이런 거를 사고 싶고 그런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사고 그 집에서 끝나버리고 그래서 지금 있는 접시들도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다 놔두고 간 저희 본가에서 쓰다가 우리 집으로 갖다준 냄비와 프라이팬과 접시들이 다 이제 본가에 있던 접시들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가 본가에서 귀여운 접시들을 스누피 접시들을 쓰고 계셔서 네, 귀여운 접시가 어쩌다 보니 있네요.
2: 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회사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3: 네.
2: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3: 웨이컨 김하나
4: 막아 김하나
2: 아, 저는 제가 20살이 되고 정말 사고 싶었던 게 소주잔이었거든요.
3: 아~
2: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진 않는데 네. 그냥 너무 귀여운 토마토 소주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0살 기념으로 네. 저도 사고 그리고 심지어 정은이랑 같이 정은이한테 선물로 똑같은 컵을 사줬거든요.
3: 우와~
2: 너무 귀엽잖아요. 작그만한 네. 게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책장에 그냥 그대로 두긴 했지만
4: 먼지 쌓이고 있어요.
2: 진짜 먼지 쌓이고 있는데 네. 그냥 너무 귀여웠는데 저 컵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3: 토마토 모양 컵.
2: 네, 근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0: 손에 담아 드시고 하면 되죠. 너무 좋네요. 정이디는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1: 모으는 거요?
0: 네.
1: 모으는 것보다 뭔가 저는 귀여운 게 제 눈에 보이면 네. 이렇게 사는 편이어서 뭔가 모으는 거는 해본 적 없는데 이 사연 들으니까 뭔가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이미 근데 의도치 않게 모으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보이면 사면은
1: 근데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네. 보일 때마다 사면은 모아지는 네. 거잖아요. 결국
2: 정말에는 패션 아이템을 진짜 많이 사요.
1: 아 맞아요.
2: 선글라스나 안경 이런 걸 진짜 많이 사는 거
0: 오늘 사복이세요?
1: 마침 사복은 아니지만 네. 또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0: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수금이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2: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0: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두 분이서 약간 바꿔입기 이런 컨텐츠에도 재밌겠다요. 네.
2: 다음에 해보자.
0: 좋습니다.
1: 4832님께서 저는 편집이 취미라 이즈나 팬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팬채널을 운영하면서 편집 실력도 많이 늘어서 최근에는 릴스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엔 꼭 PD가 되고 싶은데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요.
0: 와 너무 좋다.
2: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땡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즈나 팬 채널을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편집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감동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 봤을지도 몰라요. 뉴스 이렇게 보다가. 맞아.
0: 그니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까지 편집해서 올려줬네? 네, 이러고. 맞아요. 그게 한 번씩 또
1: 부업이
0: 되고. 맞아요. 맞아요. 꼭 PD님이 되셔서 우리 이즈나 분들을 네, 초대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파이팅!
2: 파이팅!
0: 네. 그리고 126번님 저는 동물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반려동물을 키웠고 지금은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관련 직업을 꿈꾸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로 일하는 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일을 하는 건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나를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세 분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거였나요?
1: 정말
2: 어른 같아요.
1: 왜냐면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수의사였거든요.
0: 진짜요?
1: 제가 또 동물들을 정말 사랑해요.
0: 네.
1: 그래서 엄청 다양한 동물들을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동물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0: 좋네요.
1: 짱짱입니다.
0: 네, 멋있다요. 네. 두 분은 약간 원래 꿈이 아이돌 가수였어요?
2: 네,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네. 약간 춤추고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아기 네. 때부터 난 꼭 아이돌 해야지 이렇게 살아왔었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1: 본투비 아이돌.
0: 좋네요. 정이디는 원래 수의사셨고 네.
2: 통표님은?
0: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똑같이 난 무조건 저는 근데 아이돌 가수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난 연예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막 꽃보다 남자 보면서 나 연예인 될 거다 나 배우 할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이제 아이돌 선배님들 보면서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아이돌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1: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네. 처음 보면서 정말 이분은 정말 끼가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너무 감사합니다.
1: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0: 제가 더 영광이
2: 느낌이에요.
0: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즈나 너무 팬이어가지고 무대도 챙겨보고 네.
2: 감사합니다.
0: 훈훈해라.
1: 훈훈해요.
2: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청곡인데요.
0: 네. 2918번님 오늘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친친방 와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봐서 힘든 게 싹 사라졌어요. 들으면 더 기분 좋아지는 곡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왼손에는 버블티 신청합니다.
1: 버블티 맛있겠다.
0: 네 버블티 너무 맛있고 네, 저희 이렇게 예쁘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즈나 테라피 하시면서 곡 들어볼까요?
1: 동표님 테라피도 같이 함께 하면서 네. 그럼 2918님의 신청곡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왼손에는 버블티 듣고 올게요.
0: 버블티 하루가 온통 너로만 채워져

0: 2918님의 신청곡 Close Your Eyes의 왼손에는 버블티 듣고 왔습니다.
1: 네, 버블티를 들고 왔고요. 네, 버블티 들고 왔고.
2: 계속해서 나 탐구생활 문자 좀 더 볼까요?
1: 좋습니다.
2: 4602님께서 저는 요즘에 노래 들으면서 새벽 산책하기를 좋아해요. 새벽 산책하면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 분은 산책 좋아하시나요? 어느 시간대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1: 오, 산책 좋아하세요?
2: 산책 좋아합니다. 오. 저는 러닝보다는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 근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1: 그쵸.
2: 밤에도 덥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더운 여름 처음 느껴봤어요.
1: 너무 뭔가 뜨겁죠.
2: 네.
1: 실외기 앞에 있는 네. 것처럼.
2: 맞아요. 맞아요.
1: 뜨겁더라고요.
0: 저는 산책 네. 좋아하는데 그래서 3, 4월 달에 진짜 자주 했었어요. 한강 산책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근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산책을 거의 매일 해요.
2: 아 진짜요?
1: 저는 산책을 너무 좋아하고 아. 그리고 집에만 있는 걸 잘 못해서 아. 집에 있더라도 편의점 가면서 한 20분 아. 걷다가 가고 그리고 저는 산책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가서 아무데나 막 걸어다녀가지고 네 저는 산책을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합니다.
2: 그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1: 네.
2: 뇌 빼고 걷기.
1: 맞아요, 맞아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귀찮아져요.
0: 아,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은요?
0: 2349님께서 저는 심심할 때 혼자 코너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세 분은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이 있나요? 와 코너 안 간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저 노래방 약간 이 직업 하면서 잘 안 가게 되지 않나요?
2: 네. 맞아요.
1: 그렇죠?
2: 네.
1: 연습생 하면서부터 노래방을 안 가게
0: 맞아요,
1: 됐어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0: 애창곡
1: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예요 두 분은?
2: 저 연습생 때 간 것 같은데 15살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선.
1: 5년 전이네요?
2: 5년 전.
1: 5년 동안 노래방을 아예 안 갔어요?
2: 안 간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1: 우와.
2: 근데 그때 불렀던 곡이 소찬이 선배님의 Tears였어.
0: 아, 약간 마지막 곡으로 국룰이.
1: 네. 아, 역시.
2: 네. 마지막으로 네. 지르자 하고 네. 그 곡을 꼭 불렀던 것 같아요.
1: 아유, 떡잎부터 메인 보컬.
2: 아,
1: 너무 재밌죠.
2: 네. 네.
1: 랑디는요?
0: 저도 진짜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지막으로 간 것 같은데 애창곡은 저도 마지막에 Tears를 항상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 가면 이렇게 땡땡 지르는 용으로
1: 그쵸, 그쵸.
0: 부르고 나왔던 것 같아요.
1: 오, 너무 좋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밤하늘을 날아서라는

0: 곡이 있어요.
1: 어? 우리 둘 만나고 헤어지
0: 어떻게 하세요?
2: 어. 알죠,
0: 맞아요,
2: 알죠.
0: 맞아요. 이 곡을 저는 꼭 부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 그냥 뭔가
2: 되게 프레쉬해진 느낌.
0: 네, 몽글몽글해져가지고 이 곡을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2: 자, 이 문자를 끝으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해요.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오늘 우리끼리 문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진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동표님,
0: 네.
2: 오늘 저희와 함께한 첫 시간 어떠셨나요?
0: 아, 저는 원래 평소에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무대를 너무 많이 챙겨봤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 어,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0: 다음 주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려요.
2: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3: 정다운님께서 동표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동안이셔서 세 분 스무 살 동갑이라도 해도 믿겠어요. 라고.
0: 어, 저 07년생이셨는데 모르셨구나.
2: 어?
0: 아, 저
3: 저희 친군데.
0: 그러니까요.
3: 다운님.
0: 어, 그러니까요. 네, 07년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3: 근데 진짜 최강 동안이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진짜요?
2: 진짜로.
3: 진짜 그 제가 그때 아기 때 봤을 때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0: 어, 진짜요?
3: 네.
0: 감사합니다.
3: 네. 네.
0: 제가 사실은요. 네, 좋습니다.
3: 그럼 코너 끝곡은 동표님 추천곡으로 들어볼까요? 동표님이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아이유의 팔레트라는 곡인데요. 가사 내용처럼 이제 오늘 주제가 나 탐구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라 생각해요. 뭔가 난 이걸 좋아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알아가며 친해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추천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좋은 명곡을 잘 들고 와줘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팔레트 들으면서 동표님 보내드릴게요.
3: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4: 우리끼리! 안녕!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정은 이목구비.
1: 아 말고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무거중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다가올 8월 20일 목요일 개학날 무거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불고기 후리카케 주먹밥, 달걀 지단이 올라간 잔치국수, 카츠산도, 토마토 구슬 치즈샐러드, 오이 피클, 깍두기, 라이스, 초코샌드, 그리고 이것 솥밥과 얌얌짱인데요.
1: 이것은 8월부터 제철을 맞은 조개류인데요. 껍데기가 타원형에 푸른빛을 띤 갈색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완도 이것이 유명하죠. 회나 죽으로 먹고 버터를 발라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바다의 명품이라 불리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2: 1번 사랑이 뽁뽁뽁,
1: 2번 정은이 뽁뽁뽁,
2: 3번 콩치즈
1: 행복, 행복. 4번 전복.
2: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가와 함께 간식 선물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원미의 우리들은 행방불명입니다.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원위의 우리들의 행방불명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싱글은 점, 선, 면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로 역시 멤버들이 직접 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온 네버랜드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뮤직비디오도 독특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멤버들이 각각 피터팬, 탐험가, 인어, 숲수호자, 요정으로 변신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뮤비도 꼭 같이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4번 전복이었습니다.
0: 내일 무거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불고기 후리카케 주먹밥, 달걀 지단이 올라간 잔치국수, 카츠산도, 토마토 구슬 치즈 샐러드, 오이 피클, 깍두기, 라이스 초코 샌드, 그리고 전복 솥밥과 양념장. 오,
1: 오.
0: 전복 솥밥 너무 맛있겠네요.
1: 너무 맛있을 것
0: 제가
1: 같아요.
0: 오늘 솥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메뉴를 먹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1: 저는 어제 전복죽을 먹었거든요.
0: 저는 오늘 전복 미역국을 먹었어요.
1: 저도 전복 미역국
0: 아,
1: 먹었는데.
0: 그래요?
1: 네.
0: 전복의 날이네요, 오늘. 전복은
1: 그러네요.
0: 아주 몸에 아주 좋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복과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1: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0: 그쵸?
1: 그 집밥의 그 반찬들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0: 맞아. 정은이도 진짜 좋아하고 다들 멤버들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본인 멤버들도 한식을 엄청 좋아해서 그런 한식 메뉴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정은이는 또 구수한 이런 솥밥, 누룽지, 설렁탕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1: 완전 좋아하죠.
0: 오늘 약간 구수한 입맛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1: 누룽지 백숙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0: 땡기는데요? 뜨끈한,
1: 뜨끈하게.
0: 뜨끈한 국물에 너무 맛있겠는데요?
1: 아, 이게 그 백숙에 하고, 백숙 그몸 안에다가
0: 맞아.
1: 누룽지 밥해가지고
0: 맞아.
1: 죽처럼 먹는
0: 찹쌀이랑
1: 건지
0: 이런 거.
1: 아시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갑자기 막 먹고 싶네요. 정말 이열치열이네요.
1: 맞아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8330님 축하합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킥킥킥 정답 4번 전복. 이렇게 귀여운 보기들은 처음 봐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심야 라디오를 만나서 너무 좋아요. 새 부서로 발령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계속 야근이네요. 새 부서분들과 간식 나눠 먹는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라디오 너머로 닿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1: 닿았네요, 이 사연이.
0: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새로운 부서분들이랑 다

0: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축하드립니다.
2: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9558님께서 저는 이진아가 온통 제 머릿속에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번 주부터 다닌 영어 회화 학원에서도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로 여러 사람과 프리토킹을 했는데 이진아랑 이진아 모든 노래 말하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어요. 칭찬해주세요.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2: 뽁뽁뽁.
0: 최고. 정말 이렇게 저희 노래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럴 때마다 전 정말 감동이에요.
2: 958님 덕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진아를 알게 된 그런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495님께서 저는 요즘 빵 투어하는 게 취미예요. 먹지나 맛집들 지도에 저장해놓고 그쪽 동네 가면 괜히 한 번씩 들린답니다. 각자 최애 빵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먹지나 맛집들 정말 많거든요.
2: 진짜 많아요.
0: 진짜 많아요. 저도 저희 멤버들 중에 빵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진짜 많아서 멤버들이 많이 알려주는데 아, 오늘 정말 맛있는 아, 빵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는 두쫑크 집을 오랜만에 가서 멤버들이 또 사다 줬거든요. 맞아, 이거 끝나면 맞아. 가서 먹어야겠어요.
2: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엄마 기다다. 야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갑자기.
2: 저는 최애 빵이 화이트 롤인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정은이가 진짜 한때 빠져서 매일매일 먹었던 것
2: 맞아.
0: 같아요.
2: 진짜 이 화이트로 겉에 뿌려져 있는 그 커스타드 그 가루들과 그 빵피가 엄청 쫀득하고 맞아. 그 안에 들어있는 우유크림이 진짜 너무 달달하니 맛있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그 찰떡궁합이에요. 그 세 개의 조합이.
0: 그 진짜.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우유에 말먹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정은이가 빵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그 화이트롤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2: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우리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이 엄청 빨라지네요.
2: 역시 먹진아.
0: 먹진아.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먹진아인가 봐요. 2799님께서 요즘 쩡이디랑 랑디가 가장 빠진 건 뭔가요? 음식이나 취미 다 상관없어요. 가장 빠진 거?
2: 랑디는 뭐예요?
0: 아, 저는 예전에 두바이에 빠졌다가 살짝 이렇게 권태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두바이가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2: 두바이 초콜릿?
0: 네, 두바이 초콜릿이랑 아, 두바이라고 했군요.
2: 두바이에 권태기가 오셨나요?
0: 아니요.
2: 아, 그러면 두바이를 이제 가면 안 되겠네요.
0: 아, 너무 익숙하게 저도 두바이라고 해버렸네요. 아, 두바이 디저트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두바이 버터떡이랑 두바이 쫀득쿠키랑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아, 다시 제 최애 소울푸드가 될 것 같아요.
2: 이거 끝나고 그 두쫑크 먹으면
0: 먹어야겠어요.
2: 살을 녹을
0: 참으려고
2: 것 같지.
0: 했는데 어쩔 수 없다.
2: 저는 항상 always 항상 패션이 취미인데요. 그래서 요즘 안경이 너무 빠져가지고 선글라스도 좋긴 한데 선글라스보다 안경이 빠져서 무태 안경이나 좀 컬러 그 컬러 안경? 그 컬러 알이 컬러인 거?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 더 샀거든요. 마음 먹고 샀는데. 하나 더 사려고요.
0: 근데 저도 진짜 정은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원래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진짜 많이 샀어요. 옷에 쇼핑도 많이 가고 요즘 정은이를 따라서 안경도 좀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2: 진짜요?
0: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사러 가요.
2: 좋아요.
0: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위수의 날씨 맑음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올게요.

0: 퇴근을 딱 한 시간 앞두고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1: 헐, 나 오늘 갑자기 야근할 듯. 회사 제정신인가? 진짜 미안.
0: 그 순간 나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아 진짜? 아 괜찮아, 우린 다음에 보면 되지. 아니 근데 너한테 무슨 야근 맡겨둠? 아, 완전 짜증나겠다. 텍스트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지만 사실 내 입꼬리는 귀에 슬쩍 걸려있었다. 미안하지만 사실 나도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자연스럽게 깰 수 있을까 수백 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예쁜 옷도 챙겨입고 나오고 화장도 이미 고쳤지만 진짜로 만나면 재미있게 놀 자신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은 왜 깨질 때가 더 행복할까? 집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이 좋은 걸까? 그 순간 얼른 집에 가서 렌즈 빼고 화장 박박 지우고 침대에 누워서 밀린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퇴근길 발걸음이 유독 가벼운 날이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폴킴의 집돌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8639님이었습니다.
1: 약속 1시간 전 취소. 랑디는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0: 아, 사실 그 날이 정말 약속만 있었던 날이라면 불호겠지만 저도 이렇게 8639님처럼 퇴근 후에 약속이었으면 사실 호였을 것 같아요.
1: 저랑 완전 같네요.
0: 그쵸. 퇴근 후에는 이제 집에 이렇게 화장 팍팍 지우고 침대에 눕는 게 국룰이거든요.
1: 맞아요.
0: 저도 이렇게 퇴근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이 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 교환일기 듣자마자 뭔가 내 이야기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맞아.
1: 그래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역시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0: 맞아. 정이는 혼자 놀면 몇 시간 얼마나 놀 수 있어요?
1: 저는 때마다 다르긴 한데 각 잡고 약속을 한 달 전부터 잡은 약속이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0: 진짜?
1: 24시간 놀 수 있어요.
0: 정말요? 저는 사실 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이랑 약속이면 둘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기가 쏙 빨리더라고요.
1: 그건 진짜.
0: 그래서 거기 한 시간만 있어도 이렇게 기가 쏙 빨려서 그래서 밥 먹으러 갈까?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최근에 정은이랑 옷 쇼핑을 하러 갔었잖아요. 저는 약간 빈티지 샵을 잘 못 가는 게 그런 데 가면 옷이 진짜 많잖아요.
1: 맞아.
0: 저는 약간 그런 옷에도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되게 금방금방 이렇게 딱 꽂히는 거 사고 바로 나와야 돼요.
1: 근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옷에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도 다른 곳에 가면 기가 빨리는데 옷만 보면 열정적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은이는 약간 같이 쇼핑 가면은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정은이가 막 제 옷도 엄청 많이 골라주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면서 많이 골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8639님에게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2시간 재밌으셨나요?
0: 와,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다 지나갔네요.
1: 첫 번째 MC 진행할 때는 DJ 진행할 때는 진짜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

0: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번째 날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첫날보다 오늘이 훨씬 더 덜 긴장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 주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다음 주엔 더 편안하게 우리 콘티즈의 케미를 보여줍시다.
0: 화이팅!
1: 화이팅! 3816님께서 아 쩡이디 MC 아 DJ 첫날에 초콜릿 안에 치타 뭐 들어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치타 나왔나요?
0: 아 정말 진짜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아니 진짜 꼭 가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 주에 친한 친구 방송만 올 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속
0: 진짜 약속. 9849님께서 콘치즈 이번 주 DJ 너무 잘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어요. 다음 주도 콘치즈 DJ 들을 생각에 너무 기대돼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처음 DJ를 했는데 뭔가 콘치즈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면서 그래도 적응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 저에게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만나기로 해요.
0: 그때까지 더위 조심하고 냉병병 조심하고 쩡이디랑 랑디가 보고 싶어도 잘 참아주세요.
1: 그럼 오늘의 끝곡 다섯의 런미모어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이진아의 최정은
1: 유사랑이었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우리나라 최초 유약질환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유정 씨 씨라고 불러도 되죠? 유정 씨 오는 날 목요일만 생각하면은 그냥 좋아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고 좋은 거는 안 없어진대요. 나는 뭐 죽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아주 망한 건 아니죠.

송혜성 감독의 2006년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운드 트랙에서 윤수의 대사라고 하는 트랙, 그리고 이어서 월광 소나타라는 트랙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이 영화에서 여러 번 흐르게 됩니다. 그 곡을 오늘 들려드렸고, 장희수 씨가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시 보셨대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목요일에 윤수의 대사와 월광 소나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요일인지는 조금 전에 윤수의 대사에서 살짝 눈치를 채셨겠죠? 영화에서 사형수 정윤수를 만나러 가는 유정, 그게 바로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기도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목요일 10시에서 1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제 와일드싱의 그 댄스머신 황현우가 20년 전, 딱 20년 전이네요. 2006년 작품이니까요. 20년 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에서는 사람 눈물을 쏙 빼놓는 사형수 정윤수였습니다. 강동원, 그 상대역은 이나영 씨였고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파일 안에 송혜성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0: 자, 목요일이었네요. 그냥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끼어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만 기다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하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얼마 전에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개봉 20주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영화도 20주년이군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남미성 씨, 처음 들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시면서 성시경의 희재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2003년 영화 장진영, 박해일 주연의 국화꽃 향기 사운드 트랙이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국화꽃 향기 같은 영화가 요즘엔 좀 만나기 힘들어졌죠. 우리가 보통 멜로라고 부르는, 그중에서 심파멜로라고 통칭하는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좀 귀해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파는 죄가 없습니다. 못 만든 심파가 문제일 뿐, 잘 만든 심파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심파라는 말이 조금 조롱의 단어로 쓰이거나 뭔가를 좀 폄하할 때 쓰이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져요. 심파는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좀 남발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써먹거나 뭐 이래서 생기는 좀 실망들이 있었던 거지. 저는 이 국화꽃 향기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심파 멜로라고 불리는 장르도 잘 만들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화꽃 향기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통 멜로, 뭐 심파 멜로 이렇게 통칭하던 장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한 사람의 뭐 넋두리라고 해두죠. 아, 그리고 박미리 씨 있죠? 얼마 전에 처음으로 사진전 열었다고 사연 보내주신 분, 그 사연 소개해드렸더니 후일담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전시회에 전시를 한그 사진과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윤기 있는 응원의 말들을 가득 담아 읽어주신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첫 전시를 마치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덕분에 멋지게 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드리려고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에게도 벌써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소중한 장면이 되었네요. 저의 사진전 제목은 신나는 일은 매일 있지였습니다. 매일 하나쯤은 있었던 신나는 순간을 남긴 기록들입니다.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신나는 일을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며 문득 마지막 관람객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응원 오래 간직하며 앞으로도 천천히 꾸준히 사진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신나는 일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찾아오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위로와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이 좋아요. 저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아이들을 찍은 사진들인데 제가 그 중에서 좀 특히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이제 끝 프레임 끝에 아이가 서 있고 왼쪽에는 아이의 그림자만 이렇게 비치는 벽에 그림자만 담긴 그 사진이 특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박미리 작가님.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저만 봤네요. 광명에서 열린 신나는 일은 매일 있지라는 사진전 덕분에 저는 랜선으로 잘 보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저 사진기자 출신입니다. 저 대학교 때 신문사에서 제가 사진기자여서 사진 뭐 현상 인화 다 하고 그땐 주로 근데 시위 사진이었죠. 방독면 쓰고 나가서 헬멧 쓰고 나가서 종군 기자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가 영자 신문사에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 저희 편집장께서 야, 너 사진 찍어. 네, 영어로 기사를 쓸 일이 없는 그래서 그리고 영자 신문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 좀 해서 나중에 취업에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실용적인 목적들이 있어서 영어로 이제 기사를 써보는 일을 다 하고 싶어 하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늘그 영자신문사의 사진 기자가 그걸 이어받으려는 후배가 없던 차에 저 같은 애가 나타나서 선배는 뭐 이게 웬 떡이냐 한 거죠. 영어를 배우는 데는 뜻이 없으면서 사진 좀 가르쳐 주니까 재밌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후배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저좀 사진 좀 찍었습니다. 남미 여행할 때도 열심히 찍고 나중에 책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 사진. 그때 블로그 할때 그래도 나름 반응 괜찮았는데. 네. 하지만 박미리 씨 사진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카메라 셔터 눌러봤단 말조차 하면 안 되겠어요. 사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나는 순간들이 아주 가득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재밌게 열심히 셔터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따로 안 해주셔서 제가 한곡 골라봤습니다. 영화 그녀,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서 이 곡이죠, 뭐. 포토그래프.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정말 세상에 신나는 일은 매일 있다는 걸 온몸으로 가르쳐준 한 사람에 대한 기억,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영화 Me Before You,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그 전에는 영화 그녀에서 아케이드 파이어의 포토그래프였습니다. 7538번 쓰시는 분이 좋아한다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야말로 정말 삶의 캐치프레이즈가 신나는 일은 매일 있지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냐? 너바나더 밴드를 좋아하신대요. 7538번. 그긴 제목 다 말씀 안 드리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너바나더 밴드. 너무 유쾌하고 따뜻해서 벌써 네 번이나 봤습니다. 엉뚱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웃기면서도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늦게까지 야근하고 지친 채 집에 돌아오니 영화에 삽입된 이 노래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내려오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 미친 듯이 달리고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지치고 힘든 날에도 너무 앞뒤 재지 말고 일단 한번 달려보고 싶게 만드는 곡입니다. 저처럼 긴 하루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너바나더 밴드에서 Never Come Down, 브레이브 숄스의 노래입니다.

날도 더운데 한번 시원하게 이곡 골라봤습니다.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그 전에는 영화 너바나 더 밴드의 Never Come Down, Brave Souls의 노래. 너바나 더 밴드는 너바나하고 관계없는 영화예요. 예, 혹시라도 뭐 너바나에 대한 다큐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바나 더 밴드의 너바나는 심지어 스펠링도 달라요. NIRVANNA. N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붙여본 이름일 뿐이고요. 그래서 너바나 노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Smells Like Teen Spirit는 제가 기억하는 건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 팬. 네. 그 피터 팬의 그 팬. 그 영화에서 이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선곡을 해봤고요. 4329번 쓰시는 분께서 아주 재밌는 N차 관람을 하고 계시네요. 매년 여름이면 저는 공포영화 주온을 보는 혼자만의 전통이 있어요. 비디오판, 극장판 합해서 한 6번 정도 본것 같은데 볼수록 토시오에게 정이 들더라고요. 아, 그 토시오 하얀에 네.

그 꼬마 아이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애가 보이는데 층마다 서 있던 그 애. 그 아이에게 정이 들 정도로 주원을 자주 모셨답니다. 처음에는 쓱 지나가기만 해도 소리 지르느라 바빴는데 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이제는 토시오의 맹한 표정이 먼저 보여서 귀엽게 보일랑 말랑합니다. 하지만 카야코는 아직도 흠칫하셨어요. 어우, 저도요, 흠칫. 영화 주원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강추합니다. 신청곡으로 주원, 그 오리지널 주원에서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 신청하고 싶지만 이 밤에 주원을 인터넷에 검색하기엔 썸네일이 감당이 안 돼서 일단 보류, 더위 조심하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네. 누군가 저에게 가장 무섭게 본 공포영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원이요. 주원을 처음 볼 때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뒤에 일 때문에 그 장면들을 워낙 좀 자주 봤고 특히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영화 대 영화에서 주원을 좀 재밌게 이렇게 풀어서 대본을 한두 번 써봤더니 저도 좀 토시오가 좀 귀엽더라고요. 제가 무섭다는 건 주원 처음 볼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영화였어요. 하지만 음악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스윗데이 쇼조의 노래 카기가 아카나이 열리지 않는 열쇠 준비했습니다.

주원. 2002년 영화죠. 2003년에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주원 극장판 엔드 크레딧에 흐르는 곡 카게가 아카나이 열리지 않는 열쇠 스윗데이 쇼조의 노래 먼저 이어드렸고요. 그 노래의 어떤 비트와 퍼커션이 이 노래랑 좀 잘 이어진다는 생각에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아쿠아롱의 Strange and Beautiful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삽입곡이었죠. 그리고 김한준 씨 더워지는 여름 남미 쿠바 음악이 듣고 싶어 신청해요. 영화 콜레트럴과 히치의 배경음악으로 나온 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워졌어요. 예, 네, 어떤 노래인지 그 부분만 사라졌습니다. 이게 문자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미니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혹시 꺽쇠 같은 걸 쓰셨나?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문장 부호 없이 그냥 영화 제목이든 노래 제목이든 쓰시면 돼요. 문장 부호 쓰지 마세요. 뭐 따옴표 이런 것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다 제가 알아서 해석할 테니까 아마 그래서 사라졌나? 그래서 남미 쿠바 콜레트럴 히치라는 건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를 말하는 거겠죠? 국내 개봉 제목. 요걸 키워드로 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 클라치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이 함께한 그 곡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두 편 모두 그들의 음악이 나란히 쓰이고 있어서 아니면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일단 저의 추측은 먼저 이 곡입니다.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에서 카르멘 쿠바나 그 BJ의 오페라 카르멘 네, 그 유명한 곡을 클라치 브라더스 쿠바 퍼커션이 함께 연주합니다.

마지막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찬찬.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지긋지긋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Déjame ver. Exacto.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잠자리 날아다니는 거 많이들 보셨죠? 근데 잠자리가요, 네 개의 날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 가만히 멈춰서는 건 물론이고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급회전, 그리고 뒤로 날아가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동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냥 성공률이 무려 95%에 달하고요. 드론이나 초소형 비행 로봇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잠자리의 비행 실력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날렵함과 정확성,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잠자리에게 그 비행 기술, 아니 삶의 기술을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였습니다. 잠자리가 굉장히 대단한 곤충이었군요. 저도 이번에 배우네요. 어떻게 네 개의 날개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뭐 어떤 체력적인 면이나 뭐 아니면 일적인 업무 능력에서도 사람마다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있어야 할 것, 순발력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순발력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는 순발력을 타고났네요. 부럽습니다. 임지민님께서요. 출석! 장거리 운전에는 미니가 편하다기에 설치했어요. 휴가 가면서 들어요. 인천에서 전남으로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미니가 전국적으로 다니신 분들한테는 엄청 좋거든요. 안 들리는 지역들도 꽤 되고 또 지역마다 주파수가 바뀌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미니앱 설치하시면은 편하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전남이면은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여름 제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면 요리를 마음껏 맛보자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다들 어떻게 그 숙제 잘 하고 오셨나요? 좀 면 많이 드셨나요? 네, 이번 주에도 더운 8월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찾아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0: 책이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한유나님, 온 가족이 기차 예매해서 외갓집으로 출발해요. 저의 여행자 꿈은 아빠예요. 이어폰 나눠 끼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가보려고요. 삶은 달걀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 기차 여행엔 그죠? 삶은 달걀이죠. 온 가족이 외갓집으로 또 가시는군요. 저는 기차 여행하면서 달걀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1217번님. 영화를 전공하는 딸을 데려다주러 동탄에서 분당으로 가고 있어요. 여름이라서 야외 촬영을 하는 게 힘들고 지칠 텐데 묵묵히 꿈을 향해 가는 고등학생들의 열정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개원예고 46기 영화 전공 친구들 멋지게 촬영하라고 영기가 응원해주세요. 아, 저는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정말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시기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영화 감독 꼭 데뷔해서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잘 다녀오세요. 1945번님. 출근하고 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터라 오늘은 일찍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내일 야근인데 저도 휴가 갈 수 있겠죠? 유유. 아, 그럼요. 휴가는 우리 모든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근데 야근도 자주 하시는데 오늘은 심지어 일찍 출근을 하셨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얼른 바쁜 일정 끝내시고 꼭 휴가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816번님, 영지의 매력적이면서 콕콕 박히는 목소리가 출근길을 향기롭게 합니다. 오늘도 잘 견뎌보리라 다짐하며 조성모의 다짐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이라니.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나운서로서 제 목소리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빵그리 분들께서 제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힘찬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16번님도 잘 견뎌.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조성모의 다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Wait, hold up, stop.
1: 조성모의 다짐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095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중입니다. 요즘 빠져있는 노래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들을 수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이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저의 요즘 운동 메이트입니다. 이 곡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 노래 뭐지? 가사는 또 뭐야? 했는데 그냥 듣다 보면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까지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1217번님, 6816번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손태란님,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새벽 5시에 깼어요. 그렇게 반려식물들에게 물을 줬네요. 반려식물들 입장에서 모기가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잃어버린 제 잠은 누가 보상하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더워서 잠에서 깨고, 모기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매미 소리 때문에 풍 못 자고. 괴로운 여름이네요. 아, 요즘은 열대야 때문에 밤 막 새벽 한 2, 3시에도 20도 후반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면인데 숙면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하시겠네요. 손태라님. 6844번님은요. 매일 듣다가 출근 시간이 좀 늦어져서 못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트니 영디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새 아침을 처음 들었을 땐 예비 아빠였는데 이제 18개월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힘찬 에너지를 전해주시고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행운은 영디에게 가기를 해주셨네요. 오, 18개월 쌍둥이 축하드립니다. 아, 아기들 참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아기들도 더위를 참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꼭 챙겨주시고요. 6844번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의 행운은 또 6844번님께도 갈 겁니다. 2554번님은요. 요즘 여름이라 컨디션 조절 중이에요. 특히 여름 감기가 무섭다고 해서 조심 또 조심하는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지르는 노래 한 곡 신청해요. 우주의 드라우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주셨고요. 7429번님도 이곳 포항은 새벽에도 덥네요. 서울로 나들이 떠나는 두 아들 역에서 기차 태워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큰아들이 빠져있는 노래 우주의 드라우닝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아... 다 덥다 얘기가 많네요. 확실히 어디든 전국적으로 너무 덥죠. 근데 또 실내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곳이 있으면 냉방병 걸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더위 그래도 잘 이겨내야 하니까 우리 각자의 건강은 각자 꼭 챙겨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2554번님 감기 조심하시고 7429번님 두 아드님 서울 여행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내일이 절기상 입추인데요. 수도권은 오늘과 내일 폭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열대야 속에 중간중간 자주 깨신 분들 많겠는데요. 현재 기온이 서울이 29도, 수원, 청주가 2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39도, 광주 37도, 대구 36도로 서쪽 지방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는 극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오키나와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쪽에 육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동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1: 와, 다들 괜찮으신가요?
0: 괜찮으신가요?
1: 정말 다 이 더위에 대한 안부를 물어야 되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입춘데 왜 이렇게 더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죠?
1: 네, 이거 저에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묻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다들 일기예보 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0: 맞아요. 너무 덥죠.
1: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내년 이제 그 기상학자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0: 절망적이네요.
1: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주 정도 고비라고 하니까 차차 또 처서를 향해 가면서 기온이 식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지난주에 여름 제철 음식인 면 요리를 제대로 즐겨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아, 우리 역시 빵그리분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을 참 좋아해요.
1: 면의 민족이죠.
0: 면의 민족이 밀가루보다 밥을 그동안은 우리 조상들은 많이 먹었는데 쌀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면을 좋아할 수가 있나요?
1: 거의 대한면국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근데 영디도 열무냉면 막 이야기하면 열무국수 맞아요.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0: 저는 이제 콩국수로 조금 넘어갔어요.
1: 저는 요새 네. 한껏 게으른 식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그 두유면 같은 거 있잖아요. 딱히 데우지 않아도 바로 뜯어서 먹으면 되는 것들. 그런 면을 잔뜩 냉장고에 쟁여놓고 그냥 소스를 바꿔가면서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밀가루면은 뭔가 좀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부담되는데 훨씬 낫겠는데요?
1: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메밀면, 두부면, 두유면 같은 것들 중에 이제 데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처럼 귀차니즘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아 그리고 지금 이 날씨에 불 켜서 요리하기
0: 맞아요.
1: 너무 힘들잖아요.
0: 진짜 힘들죠.
1: 좀 점심 한 끼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빵그리 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1: 아 먹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0: 후기를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단 몇 개만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네. 2373번님께서요. 전 여름이면 밀면이요.
0: 아 밀면이네요.
1: 밀면 맛있죠.
0: 경상도 분이신가?
1: 네. 감칠맛 있는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기가 막힙니다.
0: 아 부산 가면 좀 밀면 먹어줘야 되는데
1: 아,
0: 맛있잖아요.
1: 이거 거의 밀면 먹으러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자였고요.
0: 네.
1: 3735님은요. 다섯 다둥이 아범입니다.
0: 오.
1: 저희 집에서는 다들 아시는 마트에서 파는 그 비빔면에다가 냉면 육수를 살짝 올려서 같이 먹는데요. 꼭 물회 먹는 기분도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어요.
0: 와, 새콤달콤하겠어요. 비빔면에다가 냉면 육수 살짝.
1: 오, 근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0: 네.
1: 0939번님께서는요. 여름하면 초계국수죠. 군포시 이렇게 갑자기 구체적으로 훅 들어온 정보네요. 군포시 반월호수에 정말 맛있는 초계국수집이 있어요.
0: 아, 관계자 아니시죠? 0939번님 관계자 아니시죠?
1: 사장님이신가요? 네.
0: 한번 검색해 볼게요.
1: 네, 혹시 이제 이번 주말에 가신다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빵그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김신희 작가님과의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 면 요리 얘기했고 이번 주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아쉽게도 먹을 것은 아니고요.
0: 아하.
1: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날의 선명한 오렌지빛 나리꽃 찾아보기.
0: 나리꽃?
1: 네.
0: 나리꽃이요?
1: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빵그리들이 점점 식물 박사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학사 정도로 해서 한번 주변에서 좀 찾기 쉬운 꽃이나 나무를 알려드렸을 때 숙제를 하시기 더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주변에서 찾기 쉬운 꽃, 좀 화려한 색감으로 금세 눈에 띄는 꽃으로 나리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나리라는 표현은 백합 속에 속하는 식물의 우리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꽃집에서 만나는 보통 흰 백합. 요것은 야생 나리를 원예종으로 개량한 것이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자연

0: 에서 피는 나리보다는 훨씬 꽃도 크고 향기도 진한 것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나리는 이 백합을 이제 우리말로 칭하던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거의 10여 종의 자생종이 있다고 해요.
1: 맞네요,
0: 네.
1: 꽤.
0: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찾으실 수 있다 하는
1: 네.
0: 말씀 드립니다.
1: 근데 전 나리 하면은 개나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이 개나리도 나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리에 속하는 건가요?
0: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고요.
1: 그래요?
0: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나리꽃과 개나리는 완전히 다른 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식물이에요. 제 오늘 말씀드린 나리꽃은 주로 여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피고 산과 들과 정원에서 볼수 있고요. 개나리는 대표적인 봄꽃이죠.
1: 맞죠.
0: 주로 3, 4월에 길가나 울타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리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0: 네.
1: 꽃들이 있어요?
0: 제일 유명한 참나리. 우리 왜 참이 붙으면 진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
1: 네.
0: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쨍한 주황빛의 점박이 꽃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도심 화단의 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어서 한번 지금 참나리 검색해서 이미지 보시면 아, 이 주황색 꽃이 나리꽃, 참나리였구나 하고
1: 맞아요.
0: 바로 나도 본적 있어 하실 만한 꽃이 요 참나리예요. 그래서 이 꽃잎에 검붉은 점이 총총 박혀 있고요. 꽃잎이 뒤로 말리는 게 특징입니다.
1: 저도 공원 쪽에서 많이 본것
0: 지금
1: 같아요.
0: 보니까 딱 아는 꽃이죠.
1: 네, 아는
0: 네, 이
1: 꽃이네요.
0: 친구가 참나리고요.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잎과 이 줄기 사이에 잎 겨드랑이에 짙은 갈색의 주화라는 작은 알갱이가 생겨요. 근데 구슬주에 싹 아짜를 쓰는데 언뜻 씨앗처럼 보이는데 씨앗이 아니고 조그만 분신 같은 거라고 해요.
1: 분신이요?
0: 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새로운 참나리로 자라는 거예요.
1: 그게 씨앗이랑 근데 다른 거예요?
0: 씨앗과 달리 이게 그러니까 복제 번식 방식이어서 그냥 식물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방식이라고 하는데 엄마와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자라는
1: 우와,
0: 거죠. 그
1: 신기하네요.
0: 참나리를 발견하시면 한번 겨드랑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진짜 까만 좀 씨앗 같은 것들이
1: 네.
0: 달려 있거든요.
1: 참나린 이렇게 자라는군요.
0: 네. 그 다음으로 털죽나리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털이 난 나리꽃. 그래서 참나리와 비슷하지만 줄기와 꽃자루 자세히 보면 잔털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줄기를 만졌을 때 보송보송하면은 털죽나리, 매끈하면 참나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고요. 사실 털죽나리는 도심보다는 산행하시는 분들은 등산로 부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꽃이기도
1: 산
0: 합니다.
1: 쪽에 있군요.
0: 네.
1: 네.
0: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리인데요. 이름에 다 답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뭘까요?
1: 하늘색인가요?
0: 아닙니다.
1: 하늘이랑 비슷한가요?
0: 하늘 향해서 핍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나리꽃 이름이 굉장히 단순한 게 하늘나리는 위를 향해서 피고 귀엽게도 땅을 향해서 피어나면 땅나리. 중간인 옆을 보고 있으면 죽나리라고
1: 굉장히
0: 부른.
1: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꽃이 핀 방향으로도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한번 내 주변에 이 오렌지색 나리꽃 찾아보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1: 네. 아, 나리라는 이름 너무 예뻐요. 나리를 실제로 사람 이름으로도 또 쓰이기도 하잖아요.
0: 그럼 전국의 빵그레 중에 나리와
1: 좋아.
0: 주아는 이번 주 숙제를 꼭 하시기를.
1: 잊지 못하겠네요. 이
0: 네.
1: 내용도.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효신의 미라클 함께 하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미라클이었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1년 만에 복습. 매미 울음소리 구분하기.
0: 까먹어버렸네요.
1: 그쵸? 제가 빵그레이드를 믿고 이제 다른 걸 가져올까 했다가 1년이면은 솔찬히 까먹을 시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창 열거나 아니면 한낮에 점심 드시러 나가셨을 때 매미 울음소리 한창 맹렬해졌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0: 엄청 커요. 아니, 매미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웠나 싶을 정도로 올해 저는 유독 엄청 크게 운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뜨거워서 매미는 괜찮나 하다가 건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 매미는 애벌레 상태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0: 네.
1: 땅속에서 보내고 밖으로 나와서 보름에서 한달 남짓 짧은 생을 살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미에게 이 짧은 시기가 짝짓기와 산란을 해야 되는 몹시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질 때는 아, 매미가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올 여름에도 애쓰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매미는 수컷만 울어요. 이 복부에 있는 발성판에 떨림으로 소리를 내는데 종류에 따라 소리가 다르고 우는 시간대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0: 시간대도요?
1: 네. 그래서 그동안 매미가 매미지 뭐 했다면 우리 곁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 울음소리 3종 세트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새로운 청취자도 계실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참매미.
0: 참매미.
1: 네, 참매미 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0: 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미 소리예요.
1: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정석적으로 생각하는 또 동화나 그림책에서 매미라고 했을 때 접한 이게 참매미 소리인데요. 정말 맴맴맴맴 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전형적인 여름에 매미 소리라고 할수 있고요. 이른 오전부터 또 이른 오후까지 울고 있고요. 그리고 참매미가 도심에서 흔하기 때문에 지금 영디도 내가 생각하는 매미 소리가
0: 네.
1: 이건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매미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맴맴맴맴에 이어서 다소 시끄러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매미인데요.
0: 이것도 매미 소리였군요. 이 친구들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1: 제일
0: 소리가.
1: 시끄러운 소리예요.
0: 네.
1: 그래서 말매미 기억하실 때는 이 말이 말벌할 때 말처럼 이 우리말에서 접두사 말이 좀 보통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크기가 제일 크기도 하고 소리도 너무 우렁차서
0: 맞아요.
1: 이 말매미 소리를 뭔가 막 전기톱 소리 같다, 막 그라인더 소리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진짜 저도 오늘 아침에 느꼈거든요.
0: 네.
1: 이 지나오는데 정말 쉐익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소리.

0: 가 말뱀이에요.
1: 네.
0: 특히 도심 숲과 나무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요. 울음소리 이 주파수가 사람 귀에 잘 들리는 가청대역이라고
1: 아,
0: 해요.
1: 그래서 또 그렇군요.
0: 맞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특히 수백 수천 마리가 박자를 맞춰서 한 번에 우는 도심을 우리가 통과하면 와, 외미소리 너무 시끄럽다 하게
1: 맞아요.
0: 되는 거죠. 그래서
1: 아.
0: 여러분들이 너무 큰데 소리가 생각하시는 게 말뱀이다. 네,
1: 말뱀이다. 참뱀이가
0: 크다의
1: 아니고.
0: 말로 기억하셔도 되고
1: 네.
0: 좀 마력의 말로 기억하셔도 아주
1: 마력의
0: 진짜
1: 말.
0: 그차 시끄럽게 출발할 때처럼 정말 시끄러운 소리니까 아 그게 말뱀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방충망에 달라붙는 순간
0: 잠 깨잖아요.
1: 바로 깨버려요.
0: 저도 아침에 날라와서 방충망에 탁 붙어서 깨울 때가 있거든요.
1: 네.
0: 이 친구가 일어나
1: 강제
0: 이러면서.
1: 기상이 되죠.
0: 맞아요. 그러면 말이 크다를 의미했다면 작은 것도 있겠죠? 그게 작은 게 애매미입니다. 애벌레, 애호박 할때이 애가 접두사 애는 또 작다를 뜻하거든요. 크기가 작기도 하고 소리가 좀 귀여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미 소리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이것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약간 애매미는 작다의 애로 기억하셔도 되고 저는 이 소리 때문에 애드립의 애로 기억하셔도 애드립의 제왕처럼
1: 그러네요.
0: 약간 말매미가 좀 도심의 락스타처럼 군다면은 애매미는 좀 애드립과 그루브가 있는 좀 느낌 있는 뮤지션처럼 울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런 리드미컬하고 그루브가 있는 소리로 기억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MME 소리는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그 여름 청량함에 어울리는 소리예요.
0: 여름이었다 할 때,
1: 그쵸?
0: 그쵸? 말베미는 근데 여름이었다
1: 안 돼, 안 돼.
0: 하면은,
1: 여름이다!
0: 네,
1: 이거는
0: 좀 올해 폭염과 잘
1: 말베미고.
0: 어울리는 소리고, 참매미는 맴맴맴, 말매미는 아주 요란한 락스타고, MME는 이렇게 좀 그루브 있게 운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은, 제가 내년 또 1년 지나서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아, 요즘 방학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저희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매미를
0: 채집하고
1: 네,
0: 있죠.
1: 채집하고 있어요.
0: 다들 그 채집망 들고 다니고 통에다가
1: 네.
0: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한번 요 울음소리 구분하는 놀이를 주말에 같이 해보시는 것도
1: 맞아요.
0: 좋을 것
1: 그
0: 같습니다.
1: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선뜻 가까이 가고 싶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으로
0: 맞아요.
1: 한번쯤 아이들과 같이 구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입추를 앞두고 나리꽃에 이어서 매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의 그늘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5464번님. 저희 동네에 제가 애정하는 과일 가게가 있는데요. 사장님이 지난 1일부터 여름 휴가를 가셔서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왠지 다른 곳에서 사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가게가 다시 문을 엽니다. 사장님의 휴가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 휴가 시작이라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달려가서 수박이랑 복숭아랑 직접 쪄서 파시는 옥수수까지 사오려고요.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예약합니다 해주셨네요. 사장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사연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내가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애타는 마음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에 이런 단골집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손님들이 있으면은 버틸 수 있는 거죠. 5464번님 꼭 맛있는 과일 많이 챙겨오시고요. 또 옥수수도 진짜 맛있겠네요. 여름 옥수수. 맛있는 걸로 꼭 골라오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지치는 여름이지만 이 계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요즘엔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은퇴나 환갑을 기념해서 현수막을 제작한 뒤에 동네에 거는 아들, 딸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셀프로 신문에 광고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기념하는 것 좋지만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만큼 좋은 일은 함께 나눌수록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혼자만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저 이번 주에 결혼해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애프터 받았어요. 금주 30일 정도 성공했어요. 등등 거창한 일도 좋고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 마음껏 저희가 함께 축하하고 또 축하를 받으면서 두 배, 세 배로 행복한 목요일 만들어 보자고요.

펄의 해피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8월 6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기분 좋은 일, 사소한 것, 큰 것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사소한 거 많이 보내주셔 진짜 사소한 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자 시작부터 기분 좋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 제가 계속 건네고 있었는데 보고 계신가요? 기쁨은 나눌수록 진짜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배, 세 배 이상 되기도 합니다. 굿모닝 FM도 소소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디오 이제 성적표 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이제 또 수집해서 결과 발표가 났는데 예 청취율이 또 올랐습니다. 아 올랐습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니 굿모닝 FM 오를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 올라갈 때 많아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이게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채널 돌아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좀 파이팅을 드리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더 기분 좋은 친구로 아침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식, 결혼, 승진, 취업 뭐 다 좋습니다. 아니면 에어컨 새 걸로 바꿨어요. 뭐 쉬고 싶은 거 꾹 참고 출근에 성공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뭐 등등 사소한, 뿌듯한 무엇이든 좋아요.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소개된 분들은 꿀스틱 세트 달달하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9번님이 저희 굿모닝 FM 메이트 세상 제일 소중한 내 친구 현이의 생일입니다. 라디오 듣고 있지? 테디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럼 축하드립니다. 현이님 생일 축하해요. 장대현님이 테디 저 딱 1kg 빠져가지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요 대현씨. 앞자리 바뀌면 다 바뀐 거야. 하승진님이 저 드디어 6년 만에 러닝

0: 운동화를 바꿨어요. 내일 도착한다는데 벌써부터 두근두근 발볼 넓은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뛸 겁니다.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동안 발볼이 얼마나 아팠어요. 이제 진짜 더 많이 뛰시고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누니까 그죠? 두세 배 되죠? 꿀스틱 세트 다 드립니다. 혼자만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소식 있으면 보내주세요. 틈틈이 소개도 해드리고 다 축하해드립니다. 사소한 것도 크게 축하해드릴게요. 자, 두 시간 이렇게 축하의 마음, 기쁜 마음 나눌 각오를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POP을 대표하는 혼성 그룹 카드가 나와줍니다. 멤버 소민 씨와 BM 씨가 오랜만에 또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유, 반갑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선물이 있습니다. 어제 개봉했죠?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오늘도 두 분께 2매씩 드릴 겁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적어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의엔 티맵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2분 56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재현 리포터.
3: 네, 테디, 내일이 절기상 입추. 축하드려요.
2: 정말
3: 축하드립니다.
2: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3: 입추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네, 하지만

0: 동안 오늘과 내일까지는 잘 버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공기가 많이 뜨겁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9.2도, 양주 백석이 벌써 3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 유지되고 있고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일부 또 40도를 찍는 곳들도 있겠고요. 전주가 38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예상하고 있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오키나와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육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와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마음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음성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아봐야죠.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니고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내가 좋아서 물고기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2: 당신 내 딸한테 말 조심해.
1: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2: 여기서 뭘 더 한다고?
1: 이혼.
2: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명대사. 와.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 문자가 빨랐어요. 문자번호 978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진짜 빨랐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거를. 어허, 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착순 풀고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 비타민 음료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작품을 이제 뾰의 세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뾰는 그렇죠. 여기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이제 부부로 딱 나뉘죠. 다 얘기 다 한 거예요. 진짜. 제발 보내주세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드라마 OST 백지영 사랑했던 날들.

0: 정답의 드라마 OST 백지영 사랑했던 날들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맞아요. 부부의 세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2: 여기서 뭘 더 한다고?
1: 이혼.
2: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아, 사빠죄야. 사빠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분이 관식이가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두 사람한테 사랑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외쳤던 분이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 역할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변신을 한다는 게 최고입니다. 정답 자 발표하겠습니다. 7193님이 정답 부부의 세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명대사인데 아니 근데 내 거 아닌 사랑하면 안 되죠. 아 죄죠. 아, 내 거가 아닌 걸 사랑한 건 죄는 아니고 그렇지. 그 상대에게 죄지. 이예진님이 부부의 세계 도파민이 좔좔 흐르는 드라마였죠 하셨는데 아 너무 명작이죠.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이제 슬슬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즐겨주세요.
3: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792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야구 경기 다 취소된 거 봄? 폭염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다 취소됐어요. 최근에 관중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가 봐요. 아, 잘했어. 근데 지금 야외 활동 정말 위험해요. 예, 생명과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기 중요한데 선수들과 관객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다들 예, 경기가 지금 취소될 정도니까 다들 유의하셔야 돼요. 자, 7929번님 홈런 과자 드립니다. 7881번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홍은영 작가가 복귀한 거 봄?

네이땡 웹툰 홍은영의 이집트 신화로 복귀를 했어요. 오랜만에 작가님 그림체를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그리스 로마 신화 만으로 보는 이게 그 검색하면 나오는데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스쳐서라도 봤을 거야. 홍은영 작가가 복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특유의 또 생동감 있는 그림체 그리고 색깔 쨍하게 그 사용하시잖아요. 아, 이집트 신화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쉽고 매력적으로 또 독자들에게 전달할지 기대가 됩니다. 7881번님 버터맛 쿠키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그동안 이무진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자, 이무진 청춘 만화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277님이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귀여운 습관 봄. 영화 촬영할 때 톰 홀랜드가 손으로 거미줄을 쏘는 동작 할 때마다 입으로 피슉 피슉 소리를 습관처럼 냈다고 해요. 그래서 편집할 때 일일이 다 지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피슉 이 소리를 내야 쏘는 맛이 나죠? 아셨습니다. 예, 연습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뮤지컬을 할 때도 막 칼 같은 게 이제 없이 뭐 대련 같은 거 할 때 막 챙챙 뭐 아니면 흐 아 이렇게 이제 마이크 안 찰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습관되면 마이크 찾는데도 으, 아, 챙, 챙 입으로 낼 때가 있어. 톰 홀랜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3277번님 막대 과자 드립니다. 4096번님 엄마 몰래 바나나 땡 과자 먹으려다가 들킨 12개월 아기 영상 봄. 자기 몸만한 과자를 들고 있는데 엄마가 안 돼 하니까 머쓱하게 쳐다보는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2500만회를 넘길 정도로 이모삼촌들 마음을 울렸는데 그 과자 업체도 그 영상을 보고 아기를 위해 바나나 땡 과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크크크. 아 이거 봤죠. 너무 귀여웠는데 먹었는데 안 돼 했더니 하면서 다시 이제 과자 속에 집어넣는 게 너무 귀여웠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왜 과자를 또 보내준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4096번님 바나나 땡 과자 저희가 드립니다. 아기 너무 귀여워. 아 그 과자는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 아, 저는 어릴 때 생각보다 과자를 잘 안 먹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과자를 먹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예.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이

0: 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과자는 할머니들한테 맡기면 되게 빨리 먹을 수 있어요.
5: 그거 왜 알려줘요? 그거 왜 알려주냐고요?
6: 아, 저희 엄마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저희 아이한테 초콜릿을
5: 예.
6: 쌀과자 겨우 먹을 때 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5: 아 근데 네. 주고 싶은 마음 같네요.
6: 할머니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네. 아, 오늘 도로 위는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송탄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있습니다. 평택 고덕부터 송탄까지 3km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군자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군자 일대로 2km 정도 밀려 있고 군포에서 부곡

또 용인에서 양지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이 좀 안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길대 잠실에서 반포 일대까지 구간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1: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머리 감고 왔어요.
0: 아, 시작부터 축하받을 일 있는 분들 네. 저희 사소한 거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이 있거든요. 오. 같이 소개를 좀 해볼까요?
1: 네, 이연옥님이 검도 선수인 고등학생 아들이 이번에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래요.
0: 와, 진짜 이 어려울 텐데. 와, 축하드려요. 야, 아니요. 더 어려울 것 같아.
1: 네, 아, 너무 자랑스럽다.
0: 뭔가 이 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김도영님이 7년 만에 지인 소개로 소개팅을 했는데요. 오늘 치킨 사서 자동차 극장 데이트가요. 상대 여자분이 퍽퍽살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싸! 저는 퍽퍽살 빼고 다 좋아하거든요. 응식궁합 축하해주세요.
1: 와~
0: 최고다! 야!
1: 이게 잘 맞아야 돼.
0: 이게 잘 맞아야 돼. 아, 좋다. 꿀스틱 세트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기분 좋은 소식들 계속 보내주시면 종종 소개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자영리 포터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뭐 있어요? 축하해드리면.
1: 아, 저 축하받을 거 있습니다.
0: 어, 있어, 있어.
1: 어제 그 가방들을 정리하다가 13,000원을 현금으로 발견했습니다.
0: 최고다!
1: 와!
0: 아, 근데 이게 축하받으니까 좋죠?
1: 아, 너무 좋아요.
0: 저도 해주니까 좋네요.
1: 아, 이 소리도 너무 으쓱으쓱하네요. 어,
0: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뒤져보면은 내 일상에 하나하나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어.
1: 맞아.
0: 축하받을 소식들이 있어. 놓치지 않고 갑니다.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세 유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무상보육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0: 어, 무상교육.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거죠?
1: 네, 이 교육부는 지난해 5세를 시작으로 올해는 4, 5세까지 무상보육과 교육을 확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어허. 또 초등학생 돌봄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는 4학년까지 연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0: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가 되는데요. 이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이공계열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과학고와 영재학교에는 인공지능 심화 연구반을 신설해서요.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고요. 대학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AI 공동 구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0: 네, 유아 교육부터 청년 지원까지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더 많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 태풍이 지나가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아, 이번에는 오히려 폭염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0: 안 돼, 안 돼, 안 돼. 태풍이 오는데 더 더워질 수 있다고요?
1: 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비압이 겹친 이중 열돔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로 접근하지 못하고 주말 이후 중국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뜨겁고 습한 동풍이 유입돼서 폭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해요.
0: 거짓말하지 마요. 그럴 수가 없어. 아, 폭염이 지금보다 더 심하면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1: 네, 하지만 그래도 이 폭염으로 인한 반가운 변화도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7월 초에 급증했던 모기가 7월 하순 폭염이 시작된 이후 불과 2주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하는데요. 이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에

0: 그래서 9월 사이 서늘한 곳에 숨어있던 가을 모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아, 이게 뭐 축하할 일이 아니네. 조삼모사였네요. 가을 되면 또 모기 조심해야 된다는 소식 미리 알려드리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최근 3년 사이 7,2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0: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성사 건수는 3년 만에 22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예, 직거래가 이제 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져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러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맞아요. 시세 확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0: 네. 그리고 특히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거래하는 사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적힌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을 꼭 대조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했다면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예, 중개 수수료 아끼는 것도 좋은데 직거래일수록 계약 내용 더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네, 7561번님, 폭염이 지금보다 심해진다고요? 아,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2: 거짓말이,
0: 유유.
2: 거짓말, 거짓말.
0: 진짜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고 싶어요.
1: 믿지 말자고요. 아, 지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아, 야, 너무 걱정돼. 김미숙님이 어쩐지 요즘 모기가 잘 안 보이더라니 이유가 있었군요.
0: 네.
1: 예, 모기도 못 살 정도예요 지금.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신주인님은 모기 조삼모사는 싫어요. 모기 삐뚤어져라.
1: 아, 삐뚤게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모기는 왜 이렇게 싫지?
0: 아, 그러니까요.
1: 근데 모기가 예, 뭐 지구가 있을 때부터 있었다니까.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면서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나.

0: 대학별에서도 반반퀴 도전 뭐 참지 우에 참노 반반퀴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안동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40살 순진한 노총각을 소개하기 위해 반반퀴 신청합니다. 평소 상식이 풍부하다며 자랑하는 우리 순진한 노총각에게 퀴즈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성공해서 치킨도 주시고요. 공개 고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우리 직원 정말 순진하고 곰같이 듬직한 직원이랍니다 하셨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노총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40살이 노총각인가? 예. 바로 우리 노총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총각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빠라빠라빠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안동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네, 순진한 노총각입니다.
0: 아, 어떻게요? 그럼 순진한 노총각으로 불러드려요?
1: 아, 네,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0: 알겠습니다. 순진한 노총각님. 아니, 노총각이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1: 네네.
0: 그, 소개를 지금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연배가 어떻게 되시지?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
1: 아, 저희 회사 팀장님이신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0: 예, 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좋은 남자가 왜 아직도 연애를 안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1: 아,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0: 아하하, 이상형 갑니다. 이상형 어떻게 됩니까?
1: 이상형은 네.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0: 대화가 잘 통해.
1: 네,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형인데.
1: 네.
0: 그 말고 외모로는 뭐 있어요? 외모로는.
1: 아, 외모로는 예. 그냥 이제 좀 수수하게 생기신 분.
0: 수수하다면 이제 대한민국 좋았네. 거의 모든 분들이신데.
1: 네. 네.
0: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아,
0: 누구라도 일단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1: 네네네. 좋다, 좋은 좋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우리 네. 순진한 노총각님께서는 본인의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두 가지만 갑니다. 진짜 강력한 장점으로, 매력으로.
1: 아, 저는 일단 어른들한테 항상 뭐 사기감이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0: 아, 일단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1: 어른들한테 예. 인정받고 있습니다.
0: 예의범절에 네. 또. 아, 이거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1: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탄탄하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0: 이야, 또 이게 또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네. 모든 네. 걸 갖췄어. 우리 곰같이 생긴 듬직한 순진한 노총각.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예, 사진을 보내주시면 100원 들거든요. 보내주시면 제가 아, 매칭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84번님이 50살 50살 노총각이 응원합니다. 40살이니까 40점 맞자라고. 이거 응원이 아닌데. 아, 형님이 계셨네요 또 여기.

0: 그러니까 이제 네. 요새 노총각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언제든지 인연이 또 나타날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더 궁금하네요. 연애사가 더 궁금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끊었네요.
1: 아, 네.
0: 예. 퀴즈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 자신 있습니다.
0: 좋다. 자신감까지 좋다. 나 마음에 들어. 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의 퀴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죠?
1: 네.
0: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반반의 퀴즈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39 나누기 3은?
1: 13.
0: 사자성어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결정을 하지 못함. 우왕?
1: 자왕.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젊어서 고생은?
1: 사서도 한다.
0: 이 노래의 제목은?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1: 소원.
0: 괴물을 영어로 하면?
1: 몬스터.
0: 일본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섬은?
1: 독도.
0: 파닥몬 진아 엔젤몬. 이 대사가 나온 애니메이션 제목은? 모르면
1: 포켓몬스터.
0: 아니야, 그 다음 거예요. 그 몬이 아니야.
1: 디지몬.
0: 디지몬?
1: 통과.
0: 이 정도는 정답해주지. 머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도시는?
1: 보령.
0: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마이클 펠프스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었을까요?
1: 수영.
0: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남긴 독일의 철학자는?
1: 괴테?
0: 아니야. 프리드리히? 뭔가? 프리드리히. 파닥몬 진아 요거. 다른 몬이에요. 다른 몬. 그 뒤에. 여행. 모험.
1: 잘 모르네. 디지몬 어드벤처.
0: 그렇지. 이거 맞아.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 요거까지 만든 걸로 하죠. 만점 나올 뻔했어. 10문제 중에 9문제 맞춰서 성공하셨습니다!
1: 와!
0: 잘 푸신다. 상식도 풍부하시네요. 완벽한 남자인데. 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1: 네.
0: 마지막,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철학가는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였어요, 니체. 이것도 맞출 뻔했어.
1: 네.
0: 멋지네요. 순진한 노총각님.
1: 감사합니다.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공개 구원 네. 좀 하시죠.
1: 저는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작지만 조그만한 자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중국에 계신 우선 뭐 처음보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0: 하고 싶은 말 하세요.
1: 네. 전국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쭉 좋은 일에 함께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마음도 따뜻하다. 지금 3798번님이 43살 연상도 괜찮을까요? 올해 솔로탈로를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라고 진짜 보내주셨어요.
1: 연상 너무 좋습니다.
0: 연상 좋습니다. 열려있습니다. 저희 수집을 좀 해가지고 저희 작가들 포함해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서 많이 이렇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 굿모닝 FM을 통해서. 순진한 노총각님 오늘 너무 멋졌고요.
1: 네.
0: 멋진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담담담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말한 퀴즈에 나왔던 수영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수영 영법 중 하나인 평영, 평영은요. 팔과 다리의 동작이 마치 이동물과 비슷해서 이동물 헤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알로 시작해서 올챙이 시절을 거치는 이 동물 무엇일까요? 주관식인데 힌트는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하고 나오죠. 예, 그리고 저의 관상이 바로 이 정답의 관상입니다. 제가 이 상이에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닭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제목에 들어있어요. 예, 펜타곤의 노래 청, 정답.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수영영법 중 하나인 평영 동작과 헤엄치는 모습이 닮은 동물, 정답은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8136번님이 정답 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사춘기 우리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빨리 정답 보내라고 성화네요. 후후후후. 귀엽겠다.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거 왜 이렇게 귀엽죠? 예, 물론 이건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막상 예, 맞이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말 잘 들어라. 말 좀 잘 들어. 응? 김순중님이 개구리. 귀농에서 살 때는 개구리 진짜 많이 봤는데 도시에 오니까 개구리 보기 힘드네요. 예, 당연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시에 개구리가 있으면 개구리 어떻게 하려고. 저도 늘 방학 때 할머니 외할머니 댁 가면은 늘 진짜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그 아시나요? 개구리가 첫 번째 개굴 소리가 난 순간부터 개굴개굴 같이 울어요. 그 첫 번째 운 사람만 파동이 나가서 그 개구리는 잡혀먹는데. 예.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한대요.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저희 광고 듣고 3부에서 만나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7: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10: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1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3: 경농이 만듭니다.
1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군포에 살고 있는 심혜인입니다. 꿈과 욕실이라는 욕실 자재 납품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욕실

0: 자재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제 인테리어 시공할 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8시에는 지하철 안에 주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전 아직 한 달 차이기 때문에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일을 익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끔 등산? 아, 저는 유부녀여서 남편이 있어요. 더운데 고생하고 이따 보자. 사랑해.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1: Gunpo에 살고 있는 심혜인 씨의 good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사랑한다는 표현이 쑥스러운 게 더 와닿네요. 오히려 더 와닿고 이제 업무 하신 지가 한 달 정도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너무너무 일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리 더 익히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열정이 멋지게 또 실현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맞닥뜨려질 때 내 마음 막 이렇게 수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업무가 잘 되고 이 안에서 사회원 안에서 내가 쓰임이 좀 명확해져야 마음도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만 들여다보느라 업무를 좀 뒤늦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 스타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집중하시고 많이 익히시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잘할 것 같아.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너무 가까이 자꾸 오네. 우리 민영 PD가 밖에서 이제 만지고 있는데 민영아 뒤로 좀 우리 이렇게 친하지 않아.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요. 자, 어쨌든 와서 이 모습 많이 보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과 함께라면 매일이 생일이죠.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1: 예. 아, 네. 보이는 라디오로 또 휘준 아나운서의 듬직한 팔 근육 흔드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2: 야.
1: 아, 진짜 멋지다.
2: 아, 백숙.
1: 와, 백숙. 오, 진짜 백숙이다. 야,
2: 하얗다. 야.
1: 와. 이제 곧 처서래요.
2: 네.
1: 아, 입추래요. 네. 그래서 네. 백숙 이제 먹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2: 아, 예. 빨리 드시고 저를 제 팔 근육을 보면서.
1: 아, 진짜 하얗다는데 진짜 하얗. 네. 자,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은 네. 함께 좀 보내달라. 두세 배 함께 나누겠다 했는데 네. 같이 소개를 좀 해볼까요?
2: 아, 네. 3286번님 결혼 10년 동안 6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와. 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된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1: 축하해요.
2: 축하합니다. 오! 아, 너무 부럽다. 나 집 없는데.
1: 이게 정말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저 진짜 부럽다.
1: 예. 네. 아, 휘준 아나운서 곧 마련되실 거예요.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드론 안 사고 모으면은
2: 2586
1: 2586번님이 50인생 처음으로 복권 상등 당첨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걸로 치킨 파티 할 거예요 하셨는데 이거 어려워. 5개 맞추면 얼마나 두근두근할까. 축하드려요.
2: 이야, 와, 100만원 넘네.
1: 3등 어려워요.
2: 저도 한 번도 안 돼봤어요.
1: 3등 되는 순간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진짜 와, 1등 될 것 같아요.
2: 저는 5천원만 돼봐가지고.
1: 저는 산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 또 가시죠.
2: 네, 5767번님 저 지금 아기 낳으러 가는 길이에요. 뭐야? 축하해주세요.
1: 축하드립니다.
2: 지금 가고 계시다고요? 괜찮으세요?
1: 가는 동안 한다고요?
2: 이거 뭐야?
1: 이게 여유로운 뭐예요 지금?
2: 아니 이게
1: N차인가 보다. N차.
2: 아 그러면 이렇게 여유가
1: 있으시죠. 처음이면 이럴 수가 없어. 그죠?
2: 맞아요 맞아요.
1: N차인가 보다. 아유, 야,
2: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1: 저희가 더 두근두근 하는데
2: 깜짝 놀랐어요.
1: 어쨌든 모든 분들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5767번님은 출산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네. 또 축하해드릴게요.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2: 네.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풀어보면서 함께해주세요.

0: 예, 여러분들 문자는 미니로 정답 보내주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호경은 태순을 좋아하는 휘돌에게 사람 많은 명동에서 공개 고백을 하라고 1번 밀어 붙였다, 2번 밀어 붙였다.
0: 아,
1: 예, 이 발음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0: 일부러
1: 거예요.
0: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에, 발음은 뭐 둘 다 밀어 붙였다인데.
1: 그렇습니다.
0: 표기로 붙였다와 붙였다 중에서 어떤 표현이 표기로 맞는지 보내주십시오.
1: 네.
0: 1번 밀어 붙였다, 2번 밀어 붙였다. 자, 정답. 오, 이거 재밌었는데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아하, 오답도 있기는 있습니다.
1: 에헤이.
0: 아하, 한 분 있어요. 미니에는 오답이 한 분 계시고
1: 한 분.
0: 대부분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 모범생들이고 우리 4900번님
1: 네.
0: 정답이에요. 정답.
2: 좋아요, 좋아요.
0: 이렇게 쭉쭉쭉 정답을 문자로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들어요. 오, 대부분 정답인데요.
1: 오, 그럼 가겠습니다.
0: 발표해 주시죠.
1: 자, 정답은 2번 밀어 붙였다.
0: 그러니까 2번이 맞았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밀어붙이다 형태인 거죠. 자, 발음은 똑같이 그냥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0: 예.
1: 한쪽으로 세게 밀다,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쓰는 표현인데요. 반면에 붙이다는 편지나 소포를 붙이다처럼 뭔가를 보내거나 비밀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전을 붙이다처럼 기름에 지져서 익힌다라는 의미도 있죠.
0: 네.
1: 그 외에도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주관식입니다.
0: 주관식?
1: 주관식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0: 최초인데.
1: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후 한때 상암동엔 아주 작고 가벼운 티끌을 잠재울 만큼의 이것이 내릴 예정이다. 이것에 들어갈 순 우리말 단어는 뭘까요?
0: 예.
1: 네. 힌트를 아... 좀 힌트를 조금
0: 힌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테리가 힌트를 조금
0: 제가요?
1: 네, 주시면 어때요?
0: 저는 일단 딸기잼을 좋아하고요.
1: 네. 갑자기요?
0: 네. 딸기잼 좋아하고 탕진잼은
1: 아...
0: 아직은 예, 아닌데.
1: 네.
0: 예. 요거는 이제 그 먼지를 좀 죽인다는 뜻이 있죠?
1: 아, 있죠, 있죠,
0: 예.
1: 있죠. 테이블에 먼지가 많네, 책상에.
0: 먼지 있을 때 요게 딱 내려주면
1: 네네.
0: 아, 싹 먼지가 가라앉을 정도.
1: 그렇죠.
0: 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
1: 보내주세요, 여러분.
0: 주관식이니까 어려워. 이거 맞추면 진짜 특급 칭찬 드려야겠다.
1: 근데 이거 다 줬다, 이거.
0: 다 줬어, 그쵸? 다 줬어.
1: 다 줬어요.
0: 3386번님이 단비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가 예, 의도한 네.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1: 달라요?
0: 순 우리말이라서 네. 오, 이게 그래? 하고 그때 못 들으면 몰라요, 사실. 근데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잼 좋아하신다니까요. 담배 예. 아니에요.
0: 미니는 거의 뭐 우등생들이에요. 근데 미니는 사실 예 카피가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같이 공개가 되면 아 맞다 이러면서
1: 문자는 볼 수가 없지만 미니는 볼 수가 있죠.
0: 볼 수가
1: 그렇죠?
0: 있어가지고 예. 윤 루비님이 여우비 하셨는데 예 김진강님이 여우비 쓰신 거 따라 쓰신 거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1: 예, 컨닝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0: 저희 다 같이 보고 네, 있습니다.
1: 잘 비껴야지.
0: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발표해 네. 주시죠.
1: 자, 정답은 먼지잼입니다.
0: 먼지잼이 순 우리말이에요.
1: 먼지잼. 아주 작고 가벼운 티끌은 먼지. 또 이 먼지를 잠재울 만큼의 조금 내리는 비. 순 우리말로 먼지잼이라고 했었죠. 먼지잼.
0: 맞힌 분들 다 대단합니다.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빨리.
2: 특급 칭찬해.
1: 야, 내 근육으로. 야.
0: 볼을 저희가 꼬집어 드렸습니다.
1: 나 근육으로 했어.
0: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1: 자, 엄살이 심한 휘조는 2kg짜리 아령을 5번 들었다 놨다가 한 뒤 1번 팔에 알이 뱄다며 징징거렸다. 2번 팔에 알이 베겼다며 징징거렸다.
0: 아, 실제로 아령 몇 킬로짜리 들어요? 아, 모르죠. 지금 체크 안 해봐서 모릅니다.
1: 아니에요.
0: 10kg 드나요? 10kg?
1: 10은 들죠.
0: 10kg 이렇게 한다고?
1: 10은 하죠.
0: 진짜로?
1: 10은 해요.
0: 10kg짜리 제가 들고 올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인증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10kg로 이두하기 쉽지 않아요.
1: 하해서 그렇지 하긴 해요.
0: 오, 팔이 굵긴 굵어. 자, 뱉다.
1: 네.
0: 베겼다. 중에 옳은 표현. 여러분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여러분들은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세요.
1: 이거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0: 오히려 어려운데 네. 오답도 물론 있습니다.
1: 네.
0: 만 정답이 주로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1번 알이 뱄다며 즉 알이 배다가 맞습니다. 근육이 다

0: 간단하게 뭉친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한 단어로 그냥 알베다라고 해도 됩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예. 반면에 배기다는 바닥에 오래 누워 있었더니 등이 배긴다처럼 딱딱한 바닥에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몸이 아플 때 쓰는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가만히 네. 있어서 뭉친 건 배긴 거고 움직여서 아픈 거는 그냥 밴 거예요. 예. 자, 김미숙님이 휘준 아나운서 팔뚝 좀 햇빛에 그을려야겠어요 하셨는데
0: 아, 왜 다들 팔뚝 걱정을 해?
1: 어, 팔이 근데 굵어요. 네.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진짜.
0: 해요, 진짜 해요.
1: 딱 보면 알아요. 야! 네. 어. 예, 네, 근데 저 포즈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 야! 휘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언어를 점점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모범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영케이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영케이의 노래 Shut the Door 듣고 올게요.

0: 노래가 너무 좋네요. 영케이 셔터돌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신곡을 가지고 돌아온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 나와줍니다. 멤버 소민 씨와 BMC가 함께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잠시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6분 53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우리 백숙은 다음 주 금요일에 먹죠?
1: 아, 그럴까요?
2: 네,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입니다.
1: 아.
2: 일단 오늘과 내일은 아무래도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수도권은 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벌써 매우 높음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0도, 서울에는 2주 넘게, 제주도는 한 달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9도, 전주가 38도, 대전 37도로 폭염 중대 경보는 수도권 전역으로 내려져 있고요. 반면에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은 강릉 32도, 대구가 36도, 부산 34도가 예상됩니다. 입추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 고기압에 막혀서 중국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동안에 제주도 남해안에서 해수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서 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0: 늘 네. 원래 전투복 입고 다니시다가 네. 오늘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우리가 다 놀랐잖아요. 네. 휴가 중에 오셨어요? 이러면서.
1: 더워서 전투복 못 입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 정도도 사실. 네. 그래,
1: 같이 근데 더위를 물리치는 게 전투예요, 지금.
0: 그죠? 네. 너무 더워.
1: 자켓을 입을 수가 없어요.
0: 건강하게, 시원하게 예, 일합시다. 자,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통행료, 두 번째 키워드 서범수, 마지막 키워드는 쿠팡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통행료입니다.

0: 상황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데요. 최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인접국인 오만과 협상 진행해 왔고요.
1: 예, 그 협상의 결과물이 곧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0: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고 협상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발표할 수 있다며 시점은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각으로 4일 48시간 안에 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요.
1: 예,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통행료가 생길지 그게 가장 관심이죠.
0: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이 발표되고 60일 동안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또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요. 60일이 지난 뒤에는 결국 통행료가 생길 수 있다는 외신 분석도 나옵니다.
1: 예, 통행료도 문제인데 네.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기뢰 그러니까 네. 이제 수중 폭탄이 뿌려져서 안전한 네. 통행이 가능할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0: 네, 기뢰가 완전히 제거돼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밤사이 이란과 오만이 일단 기뢰를 피해 다닐 수 있는 임시 항로를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속보가 나왔고요. 협상 타결 후 30일 안에 해협 중앙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한 뒤 영구적인 항로를 다시 협의해서 확정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이 해협에 통행료라는 게 생겨버린다면 예. 전쟁 전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행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라고 봐야겠죠.
1: 협상 결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서범수입니다.
1: 그제 국회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0: 네, 먼저 간담회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이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이른바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전국적인 공분 일으켰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 기억합니다. 네.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네. 서 의원의 문제 발언은 뭐였어요?
0: 네, 아까 이야기한 그제 국회 간담회, 그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피해자가 간담회 장소로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같은 당 진종우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번 하자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이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1: 두 의원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드린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하지만 비판은 쏟아졌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진보당도 2차 가해 발언을 한 두 의원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건 피해자는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가 지옥 속에 산다는 거라며 보안수사권 폐지의 핵심 쟁점에 모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국민의 네. 대표시니까 네. 예, 더 좀 신중하게 예, 하셔야죠.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쿠팡입니다.
1: 쿠팡이 올해 네. 2분기 8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0: 네, 영업 손실이라고 하면 매출이익에서 관리비나 판매비 등을 뺀 금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미국 법인이 올해 2분기 5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미국 증권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영업 손실 외에 당기 순손실도 5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560억 원에 달했는데요.
1: 야, 영업 손실은 8,350억, 네. 당기 순손실이 이제 8,560원. 네.
0: 그렇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어느 회계기관, 한 기업의 전체 이익이 전체 비용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영업이익, 금융이익 등 기업이 거둔 모든 이익을 다 더해도 같은 기간 기업이 사용한 비용이 더 크다면 그만큼이 당기 순손실이 되는 건데요. 쿠팡의 올해 2분기 당기 순손실 8,560억 원, 영업 손실 8,350억 원, 이 모두 2021년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1: 예, 1, 2분기 영업 손실이 연속으로 이제 순손실 났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1, 2분기 합쳐서 올해 상반기 쿠팡의 누적 영업 손실은 7억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895억 원에 달하고요. 누적 당기 순손실은 8억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4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 이렇게까지 손실이 난 이유가 뭐예요?
0: 네, 우선 쿠팡의 대

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다들 기억하실
1: 예.
0: 텐데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6,200억 원의 과징금이 요인이 됐고요. 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떠난 이른바 탈팡 고객을 회복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크게 늘면서 손실을 키웠습니다.
1: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고요?
0: 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3,0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요. 최근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 3,500억 원이 하반기 손실액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 예, 이런 상황이고
0: 네.
1: 쿠팡이 미국 정치권 로비는 또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요.
0: 네,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쿠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로비 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의회에 로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미국 의회 의원 5명에게 우리 돈 1,7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1: 쿠팡이 한미 관계 갈등 요인으로 이제 거론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0: 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요. 한미 간 여러 안보, 경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쿠팡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잖아요.
1: 쿠팡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0: 네, 주미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게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귀국한 강대사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가 오래 간다면서 한미 관계에 쿠팡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은요. 우리 시간 어제 쿠팡 실적 설명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이탈했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전 지출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줄 더위가 너무 무서운데 폭염이 지속되면서 소방청도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고요. 오늘 핵심 한줄 건강, 건강, 건강입니다.
1: 아, 건강이
0: 네,
1: 최고예요.
0: 건강이
1: 예.
0: 최고입니다.
1: 방송 기자님 건강하시고요.
0: 아, 모두 건강하시죠.
1: 예.
0: 모두 건강하시고요.
1: 다음 주에 뵙도록
0: 네, 좋은 잘
1: 하겠습니다.
0: 보내세요.
1: 찰리푸스의 데인저러슬리 띄워드리고요. 굿모닝 FM 초대석 아깨미 혼성그룹 카드 전소민 씨 그리고 BMC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0: 기초 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전 시간보다 차들이 늘었고요. 돌발 상황 있는 곳들 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 있는데 4호차로가 막히면서 진출하려는 차들이 좀 더 복잡하고요.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 전후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는데 성산대교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부근 더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이어지는 국회대로도 여의도까지 쭉 지체고 신월 여의지하도로 여의도 쪽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도 양방향 지체고요. 구리 쪽으로 하월곡 부근도 사고 있어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이분들이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패밀리예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청량한 썸머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혼성그룹 카드의 전소민 BMC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1: KRD 카드입니다.
0: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아마 정면일 거예요. 여기 정면일 거예요. MBC 공식 너튜브 무흐즈 그리고 유니버스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아, 진짜 아침에 고마워요.
1: 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2: 네. 잘 지냈죠? 3년 만에,
0: 네. 진짜 오랜만이야. 처음에 이제 제가 DJ 맡았을 때 우리 로고송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1: 아 맞아요.
0: 너무 고마웠고
1: 까먹고 있어서 되게 괜찮네요.
0: 진짜 좋아. 솔직히 원곡보다 좋아요. 저는 이게 메인곡이라 생각하고 늘 들어요.
1: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0: 괜찮죠?
1: 네.
0: 이랬던 우리 카드와의 오랜만에 만남을 또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인사 한 번씩 해볼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킹카드 B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소민입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엄청 반겨주고 있습니다. 허한솔님이 BM 소민 반가워요. 어제 음악방송 막방까지 수고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 있으니까 왠지 더 반갑네요.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어제 막방이 있었군요.
2: 네, 어제 막방이었습니다.
0: 어땠어요? 이 활동 어땠어요?
2: 너무 즐겁게 했고 또 팬분들도 와서 많이 와주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앞에서 응원받고 무대하니까 더 신나고 즐겁게 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요.
0: 어제 막방이었구나.
2: 네. 아,
0: 축하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졌습니다. 김은혜님이 이번 카드 신곡 엄청 감각적이더라고요. 매일 듣고 있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저는 지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앨범 불금의 노래방 코너에 저희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냥 와서 이제 라이브도 부르시고 응원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앨범을 또 들고 오니까 기분이 또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이번 앨범은 카드의 첫 정규 앨범입니다. 그래서 총 10곡 정도의

0: 곡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카드 전 완전체 신곡 4개? 다섯
1: 다섯
0: 개,
1: 개,
0: 다섯 개. 그리고 각자 솔로곡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 네.
0: 들으셨을 때 선물 같은 앨범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야, 아니 솔로곡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이 솔로곡은 원래 이제 앨범 준비할 때부터 넣자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2: 네, 작년부터 한 명씩 솔로를 하고 그때 이제 타이틀로 내는 곡들을 정규의 마지막 정규에 넣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모든 여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10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고. 그때 잠깐만. 우리 멤버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0: 꿈나라.
1: 두 분이 가계부에서 져서 온건 아니죠?
0: 아, 그건 아니고 저희를 딱 골라 주셔
1: 아, 정말?
0: 가지고. 네.
2: 그래도 아침 인간으로 제일 가까운
0: 아침형인가?
2: 아침형.
1: 좋았어, 좋았어.
0: 저희 둘이 조금 아침형
1: 아침형
0: 인간인
1: 그래도
0: 것
1: 좀 아침형
0: 같긴 해요. 네.
1: 사실 그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아침형 인간 잘 없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힘들기는
1: 힘들지, 힘들지.
0: 하긴
1: 당연히
0: 하니까.
1: 힘들죠. 예, 저도 지금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미치겠다. 으아, 미치겠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0: 아니, 적응이 안 되지 않아요,
1: 점점 더
0: 선배님?
1: 피곤해요. 적응이 안 돼.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모닝 FM 태입니다. 로고송 만들어준 우리 카드, 우리 패밀리거든요. 노래, 로고송 들으시고, 이 노래 뭐예요? 하는 질문이 사실 종종 많이 옵니다.
2: 오.
1: 그래서 원곡을 좀 알려주실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이 곡은 이제 Without You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1: 예.
0: 곡도 되게 청량함을 가지고 있어서
1: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0: 팬분들께서 엄청 좋아해 주시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 이런 이제 비슷한 느낌의 노래를 여름에 쫙 가지고 나와준 게 이번 앨범에도 들어있는 건데,
0: 네.
1: 10년 만에 정규 앨범 나왔습니다. 예.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쉬운 소식도 좀 있네요.
0: 네. 이번에 회사 지금 DSP 미디어랑 계약 종료가
1: 아,
0: 돼가지고
1: 그렇군요.
0: 그 전에 이제 내는 마지막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앞으로의 계획들은 멤버들끼리 좀 얘기한 적이 있나요?
0: 일단은 10년 동안 좀그 그룹 활동에 집중을 했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조금은 개인적으로도 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조금 더 경험치를 쌓아서 나중에 또 이렇게 완전체로 모이자. 네.
1: 아, 그 얘기 듣고 싶었어. 다시 모이자는
0: 네,
1: 얘기를
0: 저희
1: 했는지 안 했는지.
0: 꼭 모이고 싶어요. 사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다려
1: 그럼요,
0: 주시니까. 네.
2: 그렇죠. 뭔가 이런 좀 팬분들의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제 생각인데 각자 나가서 본인의 삶을 겪어보면서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제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가 또 완전체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의 솔루션을 찾은 채로 만나게 되면 더 수월하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뭐 저도 카드 앨범을 구성을 계속 해 가고 싶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만들다가 이제 뭐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다시 만나서
1: 너무
2: 좀
1: 멋지겠다.
2: 최고의 앨범을 다시 내고 싶은 욕심을 지금부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팬으로서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오빠가 히트곡 가지고 오기로
1: 아,
0: 약속해서
1: 정말?
0: 네, 그래서
2: 그걸
0: 우리
2: 장담.
0: 히든카드 팬분들 기다려주셔도
1: 아, 좋다.
2: 너무 큰 약속했다. 히트곡을 해놔.
1: 아, 근데 저는 만화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만화책에서 제일 재밌을 때가 각자 에피소드로 쫙 이제 뭉쳐. 그러다가 흩어져서
2: 네.
1: 무슨 능력들을 다 가지고 다시 뭉쳐.
2: 그쵸.
1: 그러면 진짜
2: 맞아요.
1: 이때부터는 정말 최고의 여정이거든요.
2: 그쵸.
0: 어벤져스.
1: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벤져스가
2: 어벤져스죠.
1: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너무 기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모든 곡을 BMC가 디렉팅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번 앨범에. 약간 신경 쓴 부분이 있었나요?
2: 그때그때 멤버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뭐, 옆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소민이는 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원하는 게 있고,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신경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잘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멋있어 지금 멋있어.
0: 어, 아, 너 잘해.

0: 있지. 어, 잘한 거지. 아,
1: 그냥 멤버라서 잘 되게 잘 맞고 합이 그리고 본인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는 멤버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좀 최대한 갈 수 있게끔
2: 같이 한 시절이 있고 성장한 걸 서로 다 지켜보고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디렉팅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디렉팅 받으면서?
0: 오빠가 디렉팅 해주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2: 편해.
0: 네.
2: 어,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 지인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디렉팅하면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
0: 진짜 합을 많이 맞춰서 그런지 오빠도 제가 불편한 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디렉팅 해줘가지고 되게 편하고 좋아요.
1: 아, 제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실수나 음 나가는 거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느낌을 좀 뉘앙스랑 느낌에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네.
1: 맛이 나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튜닝을 하면 되니까.
2: 아, 그렇지, 그렇지.
1: 네네네. 그런 아,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2: 전체 그림을 더 보는 스타일이시니까.
1: 네. 아,
2: 어우, 디렉팅 하면서의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확 느껴지네. 좋을 것 같아.
0: 완전,
2: 디렉팅 해주면
0: 완전
2: 진짜 좋을 것 같아.
1: 재밌으면 혼자서 막 방방 뛰고 있어요.
2: 네. 이게 막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이러면 저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저기 못 보고 지금 눈앞에서 막 바둥바둥 할 수도 있거든.
1: 맞습니다.
2: 같이 딱 달려갈 수 있으니까.
1: 네.
0: 오빠랑 저랑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2: 어, 어때요?
0: 텐션이 되게 달라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하나 좀 예민해지는 스타일이고 아하. 오빠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즐겨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오히려 이 예민한 스타일이 오빠가 이렇게 밖에서 막 더 신나해주고 이러니까 아.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2: 아, 잘 맞네. 둘이 엄청 잘 맞네요. 일할 때 최고지.
1: 오, 다행이다.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0: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2: 어, 아, 이렇게 최고인 것 같아. 좀 리딩 해주는 사람이 저기 목표치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했지만 또 가는 사람은 나 디테일 챙길래 이러면서 이러면 완벽해지는 거지. 아, 두 분 합이 너무 좋네요. 그쵸. 자, 타이틀곡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흐르고 있는데 Back to Life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
0: 아, Back to Life는 카드의 초창기의 시그니처 트로피컬 사운드를 이번에 다시 가지고 왔고요. 어, 이 곡이 주는 메시지는 어, 언제든 기댈 곳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2: 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가사는 약간 울컥하게 약간 위로가 있는데 역시나 상쾌함 그리고 약간
0: 청량함 네.
2: 아, 그리고 이제 카드의 가장 큰 무기는 약간 정열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상쾌하기도 한데 뭔가 뜨거워. 아, 그게 이제 카드의 최고의 매력인데 아,
1: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 모든 멤버가 작사에 참여를 다 했네요. 각자 파트를 쓴 거예요?
0: 네, 맞아요. 오. 이번에 뭔가 10년 동안 히든카드 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 이걸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노래를 듣고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정말 열심히 써봤습니다.
2: 예쁜 마음 많이 담았네요. 팬들은 알아요. 들으면 딱 알지. 10년 전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다 처음 모였을 때
1: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좀 어제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인터뷰하면서 처음 만난 나를 어땠는지 그 질문은 요즘 유독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와 참 애였는데 모두 다.
0: 어, 맞아.
1: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하면 또 지금의 저로서 아쉽고 뭔가 더 이뤄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서
2: 너무 멋지다. 네. 너무 멋져요. 어. 아니 우리 카드 멤버들은 확실히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죠?
0: 네,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2: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0: 네. 아, 진짜
2: 아직도 열정이 쉽지가 않았다.
0: 최근에 이 대화를 댄스 수업이 있는 날 댄스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딱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20살 때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 정말?
0: 네.
2: 에너지가 너무 좋다.
0: 아, 뭔가 항상 만족할 순 없잖아요.
2: 만족은 안 되지.
0: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의 상태를 알고 20살로 돌아간다.

0: 하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더 알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더.
1: 이거 잊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돼.
0: 그래.
1: 지금부터 해야 돼. 너무 힘든 거, 몸이 힘들고 정신 힘든 거 의미가 없어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네.
2: 10년 뒤에의 소민이를 생각해서 지금
0: 달려가겠습니다. 네.
1: 지금 야, 10년 뒤에 소민이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0: 네.
1: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거야. 아, 좋네요. 이렇게 뭐 한 장르를 열심히 10년 동안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뭔가 메시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카드 신곡 같이 듣겠습니다. Back to Life 듣고 올게요.
0: 예.

0: 카드의 신곡 청량함이 넘칩니다. 백투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들으시고 지금 반응들 너무 좋거든요. 예. 멤버들이 직접 읽어볼까요? 네.
1: 길윤정님께서 템포가 달리기 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지. 플레이리스트에 등록 완료.
2: 와, 감사합니다. 황필숙님께서는 도입 부분부터 너무 좋아서 소름 끼쳐요. 이번 여름에는 백투라이프만 반복 재생할게요.
1: 와, 감사합니다.
0: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필숙님. 뮤비 이야기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지가 찢어졌어요, 빈. 뭐야, 왜?
2: 터졌습니다.
0: 또 터뜨렸어요?
2: 네.
0: 아, 정말.
2: 아,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바지가 자꾸 터져가지고.
0: 바지 왜 이번에 왜 찢어진 거예요?
2: 모르겠어요. 제가 군무 씬을 찍고 있을 때 엄청 열심히 하다가 한 몇 테이크쯤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면에 저희 회사 대리님이 보면서 이거 뭐야? 근데 바지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0: 아...
2: 그 중간부터 한 그
0: 허벅지 라인 쪽에
2: 네, 그 무릎 가까이까지 완전 그냥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한 15분 동안 스타일리스트 누나께서
0: 수습하고 있고
2: 네, 수습해 주셔가지고
0: 야... 바지가 자꾸 터지네.
1: 근데
0: 네.
1: 초반에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거의 초반이었어.
2: 그래?
1: 만약에 그 아무도 발견 못하고
0: 그렇지.
1: 계속 찍었으면 뮤비에 오빠 바지 터진 거 다.
2: 그렇지. 근데 알기로는 한 세네 테이크는 찢어진 상태로.
1: 맞아.

0: 뮤비 보면 그거 보여요?
1: 그 뮤비 보면 아마 그걸 편집했을 건데.
0: 없나? 아, 그거 찾는 재미도 있는데.
1: 제가 잘했으면 이제 그래도 못 쓰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터진 거를 이제
0: 남아야죠. 그렇지, 그렇지. 야,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계속 터져나옵니다.
1: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0: 복장 확인 잘 해야지. 내일 모레죠. 8월 8일부터 월드 투어 또 들어갑니다. 글로벌 그룹답게 많은 나라 이제 투어 돌던데 어디 어디로 떠나나요?
2: 일단 8월 8일날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0: 서울에서 시작.
2: 네, 이제 유럽 투어를 저희가 이번에 돌거든요. 그래서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리스본도 가고 한 10개 도시를 그렇게 돌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남미 투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부럽다 부럽다. 아, 어때요? 이제 이번 정규 앨범을 내고 도는 월드 투어는 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좀 긴 한동안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모르겠어요. 되게 그 감정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이게 여태까지 해온 노력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또 막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음악 방송 활동이었는데 그냥 무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또 쓸지 모르는 무대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늘 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애쓰는지는 생각하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옛날부터는. 근데 또 마지막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감사함도 되게 벅차 올라오고 그 어제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다 느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0: 맞아요,
1: 매 무대마다.
0: 맞아요. 이번에 만나는 팬들은 카드의 진짜 다른 모습들이 느껴질 거예요.
1: 네. 네,
0: 다른 마음으로 또 오를 거니까.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까요?
2: 일단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희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도 정말 히든카드 덕분에 너무 슬픈 노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너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 활동이 저희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백투라이프 잠깐만 듣고 계시면 저희가 언젠가 다시 멋있는 모습으로 뭉쳐서 짠 하고 나타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약속해주니까 너무 좋다는데. 기다릴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저희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두 분하고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글로벌 헌성그룹 가대 전소민 씨 그리고 BMC와 함께 했습니다. 윤정원 님이 저희 엄마는 이제야 카드 팬이 됐는데 너무 아쉬워하세요. 다시 뭉칠 때까지 기다릴게요.
4: 아, 감사합니다.
2: 엄마랑 함께 기다려주세요.
5: 기다려주세요.
2: 8191번 님이 카드 멤버들 각자 레벨업이 곧 팀의 레벨업이 될 테니까 더 성장해서 만날 카드도 기대할게요. 진짜 새롭게 만난다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시 만나는 카드 너무 기대된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멋있게 또 나올지. 시간이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쉬워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두 분 저희 이번에 보내드리고 일요일 날 다시 모십니다. 굿모닝 뮤직에 한 시간 동안 또 두 분의 이야기와 음악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일요일도 놀러 와주시길 바라고요. 라이브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4: 맞습니다.
2: 짧게 짧게 소감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4: 일단 아침부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뵐 수 있을 때 또 그 약속했던 멋있는 yes.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4: 너무 감사드리면서
2: 네, 너무 고마워요. 소미 씨도
5: 오늘 약간 미라클 모닝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동안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선배님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나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야 돼 우리 해보 끝에.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전쟁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석양을 등지고 가족 사진을 꺼내보는 군인, 이런 캐릭터는 이제 그때부터 총을 맞거나 근처에서 폭탄이 터질 확률이 높죠. 너무 상투적인 설정이라서 이렇게 가슴팍에 손을 넣는 군인만 나와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곧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게 될 정도인데, 그만큼 그런 전쟁터에서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자체가 이미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마음 단단히 붙들고 그래도 주말권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8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